0: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Maba Industrial, which provides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Also, we look into BioBiotech, which has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skin health. And we explore Kosam Nokia, which has produced soups with Hanul,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Maba Industrial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Based on its own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sign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Aside from car decals and wrapping servic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 automobile as well. We look into Maba Industrial, which has led the mobility industry by connecting the present and future. Maba Industrial is located in Wanjugun County,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suggested overall solutions for automobiles, including exterior designs, inner parts, and displays. As it has offered total services for the whole life cycle of cars,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related industries.
2: 저희 마바 산업은 1988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상용차 엠블렘 순정 부품 제작 및 제조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분야에 기반을 다져온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커머셜 비이클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운송, 시각, 영상, 그리고 모빌리티 UI UX에 특화된 15명 이상의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자체 디자인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The firm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s of car emblems and wrapping designs for more than three decades. By creating precision data on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it has increas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automobiles.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oriented commercialization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The solutions can provide customized information and spaces according to different purposes.
3: 저희 마바 산업은 디지털 가변 형성 등등 기존 제품 고도화와 함께 약 80억 원 규모의 국제 과제인 다목적 모빌리티 캐빈 디자인 기술 개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 인천공항 환승객을 위한 맞춤형 짧은 여행 모빌리티 솔루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탑승하는 환승객의 동선과 니즈에 맞춰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와 공간이 즉각적인 트래블 가이드 형태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공간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1: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the original solutions for PBV, or purpose-built vehicles. As a result, the firm has developed its own middleware that can connect the CAN or controller area network signals with the mobile application and monitoring systems.
2: 저희는 링크4라고 하고 있고요. 고객과 모빌리티와 여러 가지 경험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링크4라고 저희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탑승객이 타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보가 바뀌는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를 보여주는 차량을 만든 겁니다.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컨트롤 패드를 통해서 하나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Accurate data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fter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the decal print data is created based on the different design plans. The printed materials go through the precision processing stage, and the materials are turned into customized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vehicles.
4: 저희 마바 산업의 주력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정밀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차 없는 시공과 부분 교체가 가능해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엠블럼 및 랩핑 솔루션입니다. 둘째,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통해 탑승자의 목적에 맞춰 차량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바꾸는 SDV 기반의 가변형 캐빈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제품 설계와 시공은 물론 자체 특장이 가능한 차량 구조 변경 인증과 전국망 AS까지 전 과정을 단일 기업이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원스톱 플랫폼 구조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1: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deal with the rapidly expanded product lineups and for mor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overall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defective products has drastically decreased. Also, the firm has made quick responses at the production site, and the productivity has increased.
5: 저희 마바산업은 2026 전북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와 ERP를 연계하여 제조의 전 공정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통합했습니다. 덕분에 현장 키오스크로 실시간 작업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관리자가 어디서든 생산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can contribute to creating higher added values for different brands. The company has fulfilled the needs of the clients with the precise plans and creative designs.
6: 저희 디자인 팀은 생산의 출발점인 정확한 데이터 설계를 책임집니다. 차종별 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원단 출력 파일을 작성하는데요. 이를 통해 도면 변경 사항이 현장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여 오차 없는 완벽한 스마트 맞춤형 시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1: By developing a more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What is more, by applying digitalized solutions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Maba Industrial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global mobility solutions.
2: Maba 산업이 개발하는 모든 기술과 제품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는 인간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확고한 개발 철칙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디자인과 디지털 혁신이 융합하고 이를 당사 자체 연구 및 제조 시스템에 적용하여 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1: Maba Industrial has suggested new technologies and designs that can connect humans and offer a new experience.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mobility industry.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beauty of consumers by developing premium ingredients. BioBeaute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cosmetic items. By implementing smart solutions for the entire process,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z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We introduce BioBeautech, which has constant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people's skin health. BioBeautech is located in Seongnam,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cosmetic industry by developing technologies and facilities that can protect the skin barrier. It has mainly developed advanced skills for the stable delivery of active components to the skin.
1: 저희 바이오뷰텍은 화장품 원료 소재 완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종합 화장품 기업입니다. 식물성 계면활성제, 니오존 봉입 소재 등 고도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 원료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원료 소재를 기반으로 실제 효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들을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0: The firm has manufactured cosmetic items based on the materials it has developed. By promoting the certified materials to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products have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overseas consumers.
1: 바이오뷰텍은 다양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바이오 관련 소재, 효능이 우수한 약물 전달제 등 300여 종 이상의 화장품 원료를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된 원료 소재들을 적용한 비타큐민 파워 브라이트닝 앰플 에센스와 더블 트랜스포메이션 실크 마스크,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더마앤더마 제품 등의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 기술이 탑재되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controlled through the inventory management system of the company.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goods go through quality inspections.
2: 바이오뷰텍은 제조 과정뿐 아니라 제조를 위한 준비 단계까지도 품질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공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원료 생산 인증 EFFCI,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환경 경영 체제 ISO 14001, 그리고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ISO 22716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있고 원료 입고, 제조 충진 포장까지 전 과정의 공정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작업의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높아진 생산 효율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 safer and more hygienic manufacturing environment. As a result, it can satisfy the global standards by preventing the production of defective product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3: 바이오뷰텍은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재 관리, 생산 관리, 입출고 관리, 품질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 현황이나 재고 공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수 작업과 오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이 함께 향상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Based on the transdermal delivery formulation technology, the company has continuously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joining overseas exhibitions, the firm has actively promoted its ingredients and products to global businesses.
4: We currently collaborate with diverse markets across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providing high-quality ingredients that meet global standards. We are proud to see our technologies integrated into world-class beauty products, and we will continue our best to expand our global footprint even further.
0: BioBeautech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effective and stable ingredients for skin health.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materials by making use of plant-based as well as fermented materials.
5: 저희 연구소에서는 리포존, 니오존의 에토존, 큐보존과 같은 피부 전달 효율을 높이는 DDS 기반의 기능성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 유래 PDRN 성분이나 엑소존 등의 바이오 소재 기반 원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온 유화가 가능한 계면활성제 프리의 검 유래 유화제나 스틱 제형에 쉽게 적용이 가능한 기능성 왁스 소재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매우 쫀쫀하고 탄성력이 있으며 풍부한 거품과 우수한 세정성을 겸비한 틱소트로픽 클렌징 폼 제품, 그리고 제형 복원력이 우수한 형상기화 크림에 자사 원료 소재인 오일 캡슐을 적용한 신기술, 신제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skincare industry by suggesting scientific solutions. And it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lead the global beauty trends.
1: 저희 바이오

0: 하이텍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피흡수 기술과 바이오 소재 연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K-뷰티 화장품 원료 소재와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품과 기술력 모두에서 인정받는 기업, 세계 뷰티 산업에 크게 일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BioBeautech has developed safe and reliable technologies that can boost people's skin health.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in the near future.
2: 국 or tang, which means traditional soups in Korea, is usually boiled for a long time, and it provides a deep and savory taste.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onvenient and healthy soups that can satisfy consumers with hectic lives. It's Gosam Nonghyap, which has gained trust by using healthy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as well as quality control. We explore Gosam Nonghyap, a maker of convenient and healthy food,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food industry. Gosam Nonghyap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oups with Hanu,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By putting top priority on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food.
3: 저희 고산 농협은 지역 농업과 함께 성장해 오면서 농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한우 부산물 가공을 통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새로운 식품으로 만들어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국산류를 기반으로 간편식 시장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 Various kinds of soups that are made with Hanu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e convenient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reproduced the deep and savory taste of the traditional Korean soup. The milky white soup with less fat provides the taste of homemade soup. And consumers can feel more familiar with the company's products.
4: 저희 고삼농협은 한우 사골곰탕과 도가니탕을 비롯해 한우 육개장, 안성 장터국밥, 한우 미역국 등 다양한 국탕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국내산 한우를 중심으로 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Aside from the current soup produc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developing different types of healthy food. And it has enjoyed positive responses in the Korean market as healthy and nutritious food. The company has released samgyetang, or Korean ginseng chicken soup, and chuotang, or Korean loach soup as new products. As the products are delivered in the form of convenient food, consumers can enjoy the products more comfortably.
4: 보양식 제품군은 영양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으로 현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문화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양식 HMR 시장은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 보양식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소비 방식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2: For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implemented strict quality standards. after the pre-processing of meat and the broth extraction stages.

0: 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검출 및 인물 관리 시스템의 온도와 시간 관리를 통해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충진 및 포장 설비와 균질화 설비를 통해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햇석 기반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applied automation facilities and sensor-based management systems to all parts of the production site. And the entire process can be monitored at a glance. As a result, it has reduced the variables and kept a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2: 최근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공정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량률 감소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the aim of analyzing premium ingredient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promo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3: 고삼농협은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탕류의 품질 고도화 연구를 비롯해 간편식 제품 개발, 보양식 제품 연구, 그리고 저장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삼계탕 제품군 확대와 염소탕 등 보양식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고삼농협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promoting healthy and convenient products. It held a tasting event in Japan in January this year to actively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4: 고삼농협은 농협이 가진 원재료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한 제조 공정, 추적된 품질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 위에 보양식 제품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MZ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K-푸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고삼농협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y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enhancing hygiene control.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reate higher values for healthy meals.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모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Whoa! Whoa! Whoa! 선배들 사이에서 그 유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최단 코스 세제 옛길 지금 딱 보시면 그런 선배들의 생활상을 이제 그림
2: 그러네요. 여기 이제 뭐 호롱볼에서 뭐 공부하는 거 과거 보러 한양에 걸어가는 길
1: 그렇죠. 선비들의 예전에 메고 다니는 배나리 보침
2: 배나리 보침
1: 선비 여러분 네 보신 것만 하겠습니다.
2: 가시죠
1: 가시죠.

0: 우리 불신건문하러 온.
1: 어, 여기였구나.
0: 네. 오. 옛길 박물관이에요.
1: 아니, 바닥에도 이렇게 뭐 지도가 있네요.
0: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네. 이 조령이라는 세제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저쪽이 북쪽.
1: 북쪽.
0: 이쪽이 남쪽.
1: 남쪽? 아, 보니까 밑에 이 하문.
0: 중문.
1: 중문.
0: 상문.
1: 세 개의 그 문이 있네요.
0: 네. 이 길인 평상시 이제 문화 교류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 외적이 쳐들어온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적인 걸로 이제 방어하기 좋은 그런 형태를 갖춘 그런 곳이죠.
1: 그렇구나. 와.
0: 이렇게 보시고 네. 전시물을 보시죠. 어?
1: 와, 이게 그 과거 보러 갈 때 예. 어깨 매는.
0: 그걸 괴다리 보찜이라고 하죠.
1: 아, 근데 보니까 네. 책도 그렇고 네. 뭐 벼르도 그렇고 네. 다 이렇게 축소가 돼 있네요.
0: 작죠.
1: 조그맣게 소형화를 네. 시켰네요. 좁쌀책이라고 했는데 엄청 조그마해요, 이거.
0: 그렇죠. 휴대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아. 필사를 해서 작게 만든 책인데
1: 이게 미니어처가 돼버려.
0: 아니 너무 귀여워요. 요즘 어. 저거 네. 굿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2: 어? 오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아, 예. 뭐가 궁금하신가요? 저는 여기 문경시 문화관광회사사 이춘자입니다.
0: 아, 네.
2: 예, 반갑습니다.
1: 아, 네. 네.
2: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양반이 끝까지 양반이냐면 그게 아니에요. 4대에 걸쳐서 과거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평민으로 떨어집니다.
1: 아~
2: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 시험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1: 그렇죠.
2: 거예요.
1: 대접을 받으려면은.
2: 그렇죠. 네. 그리고 남자들이 16세가 되면 호패가 나와요.
1: 그렇죠. 네. 주민등록증.
2: 네. 그렇죠. 신분증이죠. 일반 호패예요.
1: 일반 호패.
2: 7세한 사람의 호패.
0: 여기. 시장 잘 나왔어.
2: 철량하죠.
0: 재료가 네. 나나 재료가.
1: 아니 그 딱 도포를 입고 여기다 딱 차고 다니면서 일부러 이러고 다니잖아요. 나 호패 이 정도야. 어?
2: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든지 끝나면 붙든지 아니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0: 그쵸?
2: 예. 끝나면 이분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가 무거운 거는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축소해서 미니어처 같이 축소해서 이렇게 벼르를 만들어서 네. 연적이라든가 붓 그리고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침 요거도 갖고 다녀야 되고
1: 네. 이게 그 네. 침통이 네. 너무 오래 걷다 보면은 뭐 삐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1: 그때 이렇게 스스로
2: 그렇죠 스스로
0: 그거나 산적들이 나타나면
2: 그럴 수도 있죠.
1: 아니 근데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문방사우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가지고 그렇죠? 다닐 수 있을까.
0: 요즘 같으면 그냥 일반 벼르를 네. 그 백팩에 넣고 다닌다는 거는
1: 아 그거요.
0: 뭐 도란스 뭐 이런 걸 넣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
1: 맞아요. 본체 넣고 다니고.
0: 노트북 이거예요 이게. 네.
2: 제가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1: 네.
2: 여기 외에 우리는 과거 시험 보러 가면
0: 네.
2: 옛날이나 지금이나 빠지지 않고 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0: 엿.
2: 엿?
1: 아니 저는 왠지 그냥 그. 집신을 하나 더.
2: 집신?
1: 네. 왜냐하면 신다 보면 다 해지니까.
2: 맞아. 아까 요 선생님 맞추셨어요.
1: 여시.
2: 여시예요.
0: 네.
2: 옛날이나 지금이나 붙어야 되니까.
0: 아, 그렇구나.
2: 엄마가 이번이 마지막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하라는 뜻에서
1: 네.
2: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비석이 있어요.
0: 네.
2: 그걸 갈아서 밤새도록 엿을 만들어서. 아들 개나리 보쯤에 넣어줍니다.
1: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돌엿이네요.
2: 그렇죠.
1: 돌가루가 들어갔어요.
2: 돌가루 옛날에 먹는 흙도 있었고
1: 네.
2: 그러니까는 이게 어쨌든 간에 최고의 그 엿을 만들어서 네. 넣어주는 거죠. 1층으로 올라가셔서
1: 네.
2: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과거 시험지가
1: 네.
2: 몇 메다가 되는지 그걸 보러 한번 가봅시다.
1: 2층에 있어요?
2: 2층에 있어요. 어,
0: 과거의 과거를 보러.
2: 네. 그렇죠.
1: 네. 가자, 가자.
2: 가요.
1: 네. 네.

0: 와, 이거 밟아도 되나?
1: 위성 지도로 딱 돼 있네요.
0: 예, 구름 맞아요.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와.
2: 노란 선은 백두 대간이에요. 이 백두 대간을 따라서 저희들은 밑에 지도에서 봤던 걸 갖다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옛길 박물관부터 해서 네. 이렇게 항공 사진으로 찍어 보니까 양쪽 산이 1000m가 넘죠, 이렇게. 네, 그죠? 주울산, 조령산. 그래서 요 산간문까지 산하고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요 과거 시험지 답안지입니다.
0: 답안지예요, 이게? 예.
2: 몇 메다 될 것 같아요?
0: 우와, 몰라요.
1: 일단 길이로 봐서는
0: 이게 한 장이에요, 한 장?
2: 그렇죠.
1: 한 2, 3미터?
0: 더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둘둘둘 네. 말린 거 봐요.
2: 예, 시험지가 12미터나 돼요.
1: 야, 이게 12미터요? 와, 근데 12미터에 이 종이를 들고 다니는 이것도 무게가 상당할 텐데.
2: 상당하죠.
0: 제출할 때도 막
1: 그렇죠.
0: 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네.
2: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0: 채점도 힘들겠죠. 채점.
2: 예, 채점도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요 과거 시험 백지를 낸 분들도 있어요.
0: 아, 저와 저일 거예요, 아마. 예.
1: 어, 여기 있네요, 백지.
0: 여기 있네. 야.
2: 백지 시험을 이래 보면 본인 이름까지는 아마 썼을 거예요, 이렇게.
1: 모범의 예. 관인이 다 이렇게 찍혀 있긴 하네요.
2: 예, 다 찍어놨죠. 네. 컨닝 못하게끔 다 해놨는데 예. 불구하고 백지 내고 그냥 나오신 거죠.
1: 어?
2: 어, 그냥 백지 뭐, 나고.
1: 그냥 와가지고 뭐, 아이씨, 그렇지. 몰라. 그냥 이러고.
0: 백의정군.
2: 그래서 여기 이제 낙방 거자의 길도 함께 있다랬는데 예. 낙방한 사람 보면 이렇게 몰골이 이렇게 말이 아니죠. 이렇게. 해마다 우리가 과거를 보러 가는데도 해마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신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1: 해마다 올라오는 한양이 있었으나 금년처럼 우울하고 쓸쓸한 여행길은 없었다. 길동무도 없이 가는 발길이 너무 무거웠다. 박등령 저상 1월.
2: 그러면 이 나머지 시험지 이런 걸 갖다가 다 무엇에 썼을까요?
1: 뭐 약간 뭐 그 뗄감 이런 거.
2: 뗄감?
0: 소목이고 뭐.
2: 우리가 한지는 네. 굉장히 질감이 좋아요. 네. 그래서 옷으로 만들어 입었어요.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선비의 길을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우리 과거 보러 가는 길. 네. 자, 우리 동네에서 출발을 해요, 부산.
1: 이거 부산인 거죠?
2: 동네. 네, 부산에서 동네. 출발을
0: 네.
2: 하죠?
0: 네. 동네에서 있네요.
2: 예,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갈 거예요.
1: 아, 쭉쭉.
2: 이 길 쭉쭉 가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문경은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문경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0: 학교 한양까지 다닐 때. 뻗어 있는 길이니까.
2: 네. 네. 자, 지금
0: 여기인데 문경, 들을문, 경사경.
2: 그럼 문경으로 가는 게 있고 중령으로 가는 게 있고 추풍령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네.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출발하면?
0: 보름.
2: 보름.
1: 그럼 한 달.
2: 한 달.
1: 네.
2: 문경으로 가면 14일. 중령으로 가면 15일.
0: 아, 보름.
2: 풍령으로 가면 추풍령으로 가면 16일 걸리는데
0: 딱 평균되면 보름.
2: 그렇죠. 지름길이에요. 문경으로 가면. 그래서 그 길이 오늘날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길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0: 그렇죠.
2: 예. 그래서 밟아도 되는 문화재 명승지 32호가 된 겁니다.
1: 명승지.
2: 그래서
0: 네. 네.
2: 그래서 예, 조용.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과거 시험장까지 여기까지 예.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힘든 여정을
1: 네.
0: 진짜 멀리 와
1: 엄청난 길이신 거죠.
2: 네. 네.
0: 선비들의 어떤 그 당시의 고민과 예, 그런 어떤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이것으로 우리 문경 옛길 박물관에 네. 여기서
0: 잘 들었습니다.
2: 예,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와, 이제 이 네. 길의 역사를 알았으니까 네. 실제로 또 한번 가볼까요?
1: 직접 가서 네. 그 아까 밑에부터 시작한 게 하문이었잖아요.
0: 주울문인데 네. 요즘 이름은 네. 예전 그 하문까지만 네. 한번 가보시죠.
1: 가보시죠.
0: 하문 된다.
1: 하문 된다.
0: 하문 된다. 이 길이 예전에 장원국제를 꿈꾸는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이 길을 닦았죠.
1: 아, 여기 보니까 네. 문경세제 과거길.
0: 네. 아. 과거에 있던 과거길이에요.
1: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문을 세 개를 봤잖아요.
0: 네.
1: 그 첫 번째 나온 하문.
0: 그래서 이걸 볼 때만 해도 야, 나는 이제 붙는구나. 여기 갔다 오면 난 관직에 오르고 금이 환영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막 동네 잔치도 열고 네. 되겠구나 하고 수많은 유생들이 여기를 걸어가. 올 때는
1: 아이고 선배님 가셔야죠.
0: 나 시험 안 봤어요.
1: 빨리 집에 가셔야죠. 가셔야죠.
0: 시험 안 봤어. 네. 이렇게 된다니. 바로 이 운명의 문인 거예요.
1: 그러니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다 기분이 다른 거죠.
0: 네. 이 길이 여기서부터만 해도 네. 무려 18리를 가야 상문이 나와요. 여기 하문이잖아요. 거기에 조령관이라는 게 상문. 중간이 이제 조곡관이라고 있어요.
1: 조곡관 가운데 중문.
0: 네. 네. 일단 선설할 때는 트레킹 코스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네. 등산하듯이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다른 길보다는 바위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고 그다음에 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요모저모 옛길 박물관 등 구경할 거리가 많은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1: 일단 왔으니까 네. 우리도 뭔가의 그 청운의 꿈을
0: 네.
1: 한번 가면서 한번
0: 펼쳐볼까요?
1: 느껴볼까요?
0: 네. 그래, 좋았어.
1: 야, 이게 진짜 이 주춧돌이잖아요, 이게.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오래된 거다.
0: 이거 딱 가다.
1: 문도 그냥. 와. 일단 뭐 일관문 지나 쭉 올라오다 보니까
0: 네.
1: 피톤 치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0: 그쵸.
1: 와 옆에 또 연못 같은.
0: 네. 와 이쪽으로도 계곡이 흘러가고.
1: 네. 네. 와 나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0: 와.
1: 아니 일단은 뭐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냥 트인 그런 네. 뭐 광경이었다면
0: 네.
1: 여기는 그냥
0: 그쵸. 와. 예전에 그 고갯길 정도의 네. 좁은데. 길을 많이 정비해가지고 네. 맨발로 걸으신 분도 많아요.
1: 오다 보니까 막 맨발로 걸으신 분이 네.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관광객이나 뭐 시민들이 네. 트레킹 코스로 활용하고 계신 거죠. 여기가 바로 네.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역원제가 있었어요.
1: 역원.
0: 관청들이 네. 이제 관리들을 출장 보낼 때 말을 빌려주는 곳이 역. 그리고 그 관리가 잠을 잘 수 있는 호텔이 원.
1: 아.
0: 여기가 바로 조령원이 있던 곳입니다.
1: 조령원.

0: 아유, 안에 상당히 넓어요, 그래도. 예터가.
1: 어? 우리 해설사 선생님?
0: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세제 해설을 맡은 박순인입니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 이곳은 네. 어딘지 알고 오셨어요?
3: 보니까 뭐 조령 네. 뭐 원터. 원터 이렇게 네. 써있어요.
0: 조령원이 있던 곳.
2: 맞아요. 예전에 원이 있었던 곳이에요.
0: 네. 원. 지금 각인데 원이 아니고.
2: 아, 네. 그러시구나.
1: 아니, 근데 뭐 보니까 곳곳에 네. 여기 막 돌들, 그러니까 주춧돌이라고 하잖아요. 네. 막 튀어나온 것들이 막 보이는데. 아,
0: 그게 딱 규칙적으로 딱 이렇게 있어요.
2: 네. 이 규모로 봐서는 사실상 건물 크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보통 초가집 기준했을 때 세 칸짜리 초가집이 여러 채가 있었어요.
0: 아. 102호, 102호 뭐든 지금.
2: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1: 좋은 데로 오니까 좀 약간 쉬고 가고 싶은 느낌이 좀 드네요. 거기서.
0: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트윈 베드로 하나씩.
2: 아, 예.
1: 저는 약간 스위트룸으로 아, 좀 달콤한
2: 예.
1: 방으로.
2: 네. 네.
0: 욕조 있는 걸.
2: 아, 네. 네.
0: 저는 드라이기는 없어도 돼요. 네.
2: 혹시 본이 어디세요? 본관은?
1: 본관은 이제 제가 이제 평산 신가입니다.
2: 문경에 많은 거 세 가지 중에 돌,
1: 네.
2: 호랑이,
1: 네.
2: 평산신시.
0: 어? 신시도 많아요.
2: 네,
1: 평산신시가 네, 많다고요?
2: 네, 여기가 예, 대표적인 지방 양반가라 생각하시면 돼요. 평산신시가.
1: 오,
0: 과거보로 여기 왔었겠네.
1: 네. 아니, 그래서 올 때 들어올 때 좀 기분이 좋았구나.
0: 뭔가 좀 익숙한.
2: 근데 담장을 보면 네. 높이가 엄청 네. 높잖아요, 지금. 네. 밖에서는 여기 보기가 힘들어요. 그쵸.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도록 또 계단식으로 네네. 저렇게 쌓았잖아요. 이렇게 쌓는 이유가 산짐승 때문에.
1: 호랑이가 또 많았으니까.
0: 네. 범, 범.
1: 근데
0: 범은 또 이거 넘어와.
1: 그냥 넘어오죠.
0: 네. 그게 절도범이에요.
1: 맞아요.
2: 절도범이에요.
0: 담 넘는 범은 네. 절도범.
1: 이제 잡히면 현행범이 되고. 와, 일단 또 걷다 보니까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공간인 건가요?
2: 네, 주막입니다.
1: 아,
0: 주막.
1: 오신 김에 한번 살짝 앉아볼까요?
2: 아, 예. 아,
0: 그럴까요?
2: 예. 이 마루에 걸쳐서 앉아보셔요.
1: 아, 아. 야,
0: 아우 좋다.
2: 예, 앉아보셔요.
1: 아, 좋다.
2: 조령 원터를 한번 둘러보셨잖아요.
0: 네.
2: 그거는 구경 여관이라 했잖아요.
1: 네. 구경 여관.
2: 그럼 이 주막은 민간 자본이 참여했는 네. 숙식을 제공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과거 시험 치는 그 시즌엔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임시 주막도 많이 생겼어요.
1: 아, 임시 주막.
2: 네.
0: 그러면 진짜 가건물 음막처럼 지어놓고.
2: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민가가 다 참여를 한 거죠. 동네가 다 참여를 하는 거죠. 네, 민박처럼.
1: 여기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0: 네. 와, 근데 이 산자락도 다 보이고 여기 또 길가다 보니까. 예전에 이 주막이 정말 그 여행객들한테는 쉼터가 됐다고.
1: 맞아.
2: 그렇죠.
0: 밥도 네. 먹을 수 있고, 네. 추울 때는 몸도 녹일

0: 일단 계속 지금 해가 좀 저무는 것 같으니까 네. 빨리 일단 가시죠.
1: 갈 길이 네. 먼데.
0: 맞아요. 네.
2: 갈 길이 먼데. 아이고. 근데 여기를 안 들렀으면 또 심심할 뻔했어요.
0: 네. 어우 주막.
2: 운치가 좋네.
1: 네.
2: 이야. 야 잘해놨네.

0: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1: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자꾸 뒤따라는 선생님 약간 저승사자.
0: 어머, 어떻게
2: 우리 죽은겨? 네. 아,
0: 이 시간에 여기 오니까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1: 아, 예. 아유. 아니 잠깐 선생님, 요거 약간 그 무덤 같은데 제사상에 올리는 그 약간
2: 제단.
0: 예, 예. 오, 제단 같아 보여요. 이 책바위예요.
1: 아, 이게 책바위예요? 네. 그 유명한 네. 그 왜 과거 보러 간 사람들이
2: 그러니까.
1: 붙게 해달라고. 아.
0: 이거 진짜 전설로 이어지는데요. 네. 저희 이 마을에 예전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1: 부잣집이요?
0: 네. 다 갖췄지만 아쉬운 거는 아들이 없었어요. 기도 끝에 아들 하나 얻었는데 네. 그 아들 또한 병약한 아들을 얻었어요. 해칠까? 네. 물었더니 도사님 왈. 네. 집에 주변에 쌓인 이 돌담이 네. 아들 기운을 물린대요.
1: 돌담이.
0: 그래서 돌담을 뜯어서 네. 그걸 옮겨서 탑을 쌓으라고 시켰어요. 여기까지 옮기는데 3년 넘게 걸렸어요.
2: 그렇겠죠.
0: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아들이 건강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사실 3년 정도 돈을 여기 옮길 정도면은 당연히 건강해지지 않아요.
2: 웨이트 트레이닝이. 네. 네.
0: 그러더니 네. 과거 공부를 해가시고 네. 합격하셨어요. 그후부터 여기는 과거급제자들 기도하는 기도처가 됐어요.
1: 저희도 한번 네. 소원 한 가지씩 좀 가지 빌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0: 빌어보세요.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1: 아니 아까부터 계속
2: 여기 안 오게 해주십시오.
0: 아니지요. 문경땅에 발을 디딘 듯이 아니,
2: 더 이상 소원이 빌 거 없을 정도로 풍족해지니까.
0: 그러셨어요?
2: 아, 그래서 여기 안 오게
0: 네.
2: 해주십시오.
1: 저는 정말 올해 안에 꼭 히트곡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0: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실 거예요.
1: 네. 아유.

우선 저희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에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

0: performing today's 사랑가 part of 춘향가 for us live. So, crunchers, listen closely and enjoy with me, all right?
1: Mm-hmm. So, I will sing it, the 사랑가 part for crunchers.
0: Yay!
2: 예, 춘향아, 우리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얘야, 내가 널더러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건넌방 너희 어머니는 소시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업고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업고 한번 놀아보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디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따르르르르르르 부어 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은 푹 떠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이러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 인천공항 환승객을 위한 맞춤형 짧은 여행 모빌리티 솔루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탑승하는 환승객의 동선과 니즈에 맞춰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와 공간이 즉각적인 트래블 가이드 형태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공간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1: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the original solutions for PBV, or purpose-built vehicles. As a result, the firm has developed its own middleware that can connect the CAN or controller area network signals with the mobile application and monitoring systems.
2: 저희는 링크4라고 하고 있고요. 고객과 모빌리티와 여러 가지 경험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링크4라고 저희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탑승객이 타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보가 바뀌는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를 보여주는 차량을 만든 겁니다.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컨트롤 패드를 통해서 하나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Accurate data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fter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the decal print data is created based on the different design plans. The printed materials go through the precision processing stage, and the materials are turned into customized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vehicles.
3: 저희 마바 산업의 주력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정밀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차 없는 시공과 부분 교체가 가능해 유지 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엠블럼 및 랩핑 솔루션입니다. 둘째,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통해 탑승자의 목적에 맞춰 차량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바꾸는 SDV 기반의 가변형 캐빈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제품 설계와 시공은 물론 자체 특장이 가능한 차량 구조 변경 인증과 전국망 AS까지 전 과정을 단일 기업이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원스톱 플랫폼 구조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1: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deal with the rapidly expanded product lineups and for mor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overall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defective products has drastically decreased. Also, the firm has made quick responses at the production site, and the productivity has increased.
4: 저희 마바산업은 2026 전북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와 ERP를 연계하여 제조의 전 공정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통합했습니다. 덕분에 현장 키오스크로 실시간 작업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관리자가 어디서든 생산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can contribute to creating higher added values for different brands. The company has fulfilled the needs of the clients with the precise plans and creative designs.
5: 저희 디자인 팀은 생산의 출발점인 정확한 데이터 설계를 책임집니다. 차종별 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원단 출력 파일을 작성하는데요. 이를 통해 도면 변경 사항이 현장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여 오차 없는 완벽한 스마트 맞춤형 시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1: By developing a more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What is more, by applying digitalized solutions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Maba Industrial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global mobility solutions.
2: Maba 산업이 개발하는 모든 기술과 제품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는 인간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확고한 개발 철칙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디자인과 디지털 혁신이 융합하고 이를 당사 자체 연구 및 제조 시스템에 적용하여 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1: Maba Industrial has suggested new technologies and designs that can connect humans and offer a new experience.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mobility industry.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beauty of consumers by developing premium ingredients. BioBute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cosmetic items. By implementing smart solutions for the entire process,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z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We introduce BioButech, which has constant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people's skin health. BioButech is located in Seongnam,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cosmetic industry by developing technologies and facilities that can protect the skin barrier. It has mainly developed advanced skills for the stable delivery of active components to the skin.
1: 저희 바이오뷰텍은 화장품 원료 소재 완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종합 화장품 기업입니다. 식물성 계면활성제, 니오존 봉입 소재 등 고도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 원료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원료 소재를 기반으로 실제 효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들을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0: The firm has manufactured cosmetic items based on the materials it has developed. By promoting the certified materials to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products have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overseas consumers.
1: 바이오뷰텍은 다양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바이오 관련 소재, 효능이 우수한 약물 전달제 등 300여 종 이상의 화장품 원료를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된 원료 소재들을 적용한 비타큐민 파워 브라이트닝 앰플 에센스와 더블 트랜스포메이션 실크 마스크,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더마앤더마 제품 등의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 기술이 탑재되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controlled through the inventory management system of the company.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goods go through quality inspections.
2: 바이오뷰텍은 제조 과정뿐 아니라 제조를 위한 준비 단계까지도 품질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공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원료 생산 인증 EFFCI,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환경 경영 체제 ISO 14001, 그리고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ISO 22716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있고 원료 입고, 제조 충진 포장까지 전 과정의 공정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작업의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높아진 생산 효율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 safer and more hygienic manufacturing environment. As a result, it can satisfy the global standards by preventing the production of defective product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3: 바이오뷰텍은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재 관리, 생산 관리, 입출고 관리, 품질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 현황이나 재고 공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수 작업과 오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이 함께 향상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Based on the transdermal delivery formulation technology, the company has continuously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joining overseas exhibitions, the firm has actively promoted its ingredients and products to global businesses.
4: We currently collaborate with diverse markets across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providing high-quality ingredients that meet global standards. We are proud to see our technologies integrated into world-class beauty products, and we will continue our best to expand our global footprint even further.
0: BioBiotech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effective and stable ingredients for skin health.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materials by making use of plant-based as well as fermented materials.
5: 저희 연구소에서는 리포좀, 리오좀의 에토좀, 큐보좀과 같은 피부 전달 효율을 높이는 DDS 기반의 기능성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유래 PDRN 성분이나 엑소좀 등의 바이오 소재 기반 원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온 유화가 가능한 계면활성제 프리의 검 유래 유화제나 스틱 제형에 쉽게 적용이 가능한 기능성 왁스 소재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매우 쫀쫀하고 탄성력이 있으며 풍부한 거품과 우수한 세정성을 겸비한 틱소트로픽 클렌징 폼 제품, 그리고 제형 복원력이 우수한 형상기화 크림에 자사 원료 소재인 오일 캡슐을 적용한 신기술, 신제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skincare industry by suggesting scientific solutions. And it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lead the global beauty trends.
1: 저희 바이오뷰텍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피흡수 기술과 바이오 소재 연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K-뷰티 화장품 원료 소재와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품과 기술력 모두에서 인정받는 기업, 세계 뷰티 산업에 크게 일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Has developed safe and reliable technologies that can boost people's skin health.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in the near future.
6: Kuk or tang, which means traditional soups in Korea, is usually boiled for a long time. And it provides a deep and savory taste. And there'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onvenient and healthy soups that can satisfy consumers with hectic lives. It's Gosam Nonghyap, which has gained trust by using healthy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as well as quality control. We explore Gosam Nonghyap, a maker of convenient and healthy food,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food industry. Gosam Nonghyap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oups with Hanu,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By putting top priority on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food.
7: 저희 고산 농협은 지역 농업과 함께 성장해 오면서 농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한우 부산물 가공을 통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새로운 식품으로 만들어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국산류를 기반으로 간편식 시장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6: Various kinds of soups that are made with Hanu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e convenient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reproduced the deep and savory taste of the traditional Korean soup. The milky white soup with less fat provides the taste of homemade soup. And consumers can feel more familiar with the company's products.

0: 저희 고삼농협은 한우 사골곰탕과 도가니탕을 비롯해 한우 육개장, 안성장터국밥, 한우 미역국 등 다양한 국탕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국내산 한우를 중심으로 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Aside from the current soup produc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developing different types of healthy food. And it has enjoyed positive responses in the Korean market as healthy and nutritious food. The company has released samgyetang, or Korean ginseng chicken soup, and chuotang, or Korean loach soup as new products. As the products are delivered in the form of convenient food, consumers can enjoy the products more comfortably.
0: 보양식 제품군은 영양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으로 현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문화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양식 HMR 시장은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 보양식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소비 방식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1: For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implemented strict quality standards. After the pre-processing of meat and the broth extraction stages, the basis of the soup products is completed. The concentration and emulsification stages are carried out to create a deeper taste and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lso,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ixing and packing stages, as well as the metal detecting process, and the hygienic and safe food can be released to the public.
2: 저희 고삼농협 제품의 품질은 공정 전반에 걸친 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검출 및 이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물 혼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별 온도와 시간 관리를 통해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충진 및 포장 설비와 균질화 설비를 통해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햇석 기반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applied automation facilities and sensor-based management systems to all parts of the production site. And the entire process can be monitored at a glance. As a result, it has reduced the variables and kept a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3: 최근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공정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량률 감소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the aim of analyzing premium ingredient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promo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4: 고삼농협은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탕류의 품질 고도화 연구를 비롯해 간편식 제품 개발, 보양식 제품 연구, 그리고 저장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삼계탕 제품군 확대와 염소탕 등 보양식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 Gosam Nonghyap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promoting healthy and convenient products. It held a tasting event in Japan in January this year to actively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4: 고산 농협은 농협이 가진 원재료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한 제조 공정, 추적된 품질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 위에 보양식 제품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MZ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K푸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고삼 농협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y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enhancing hygiene control.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reate higher values for healthy meals.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어고 굽고 하고 그러고 매 맞추며 울부짖네. 차비를 부디 차비를 불쌍한 이 거린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가련한 미치광이 긍휼히 여기시어 자비를 부디 자비를

0: 그간 잘들 지내셨사옵니까?
1: 어서 오시지요, 전하.
2: 이렇게 늦은 밤에 어인일로 여기까지.
0: 그러게 말이오. 다들 침소에 드실 시간에 이리 불쑥 들이닥쳤으니 참으로 미안한 일이에다.
2: 아버님.
0: 그러허나 새벽에 떠난 길이 한밤중이 될 줄 낸들 알았겠소.
2: 마침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미리 기별이라도 좀 하시지 않고서요.
1: 기별은!
0: 가는 날이 장날인 게지. 운수가 사나우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바. 구구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꾸나. 만났으니 되었다. 고단하구나. 좀 쉬어야겠다.
2: 언니 댁에 계시기로 한 한 달이 이제 이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인 일로.
0: 일?
2: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0: 그래! 나도 몰랐다! 리건, 네 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짐승만도 못한 년, 악독한 년.
2: 설령 아버님을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더라도 다 아버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마음이 있었겠어요?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0: 오해? 오해?
2: 언니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설마하니 언니가 아버님을 잘못된 길로 이끌겠어요? 자, 돌아가세요. 마음을 푸시고 가서 언니 마음도 풀어주세요.
0: 그년한테 가서 용서라도 빌란 말이냐? 이렇게 무릎을 꿇고
2: 아버지.
0: 사랑하는 따님, 존경하는 마님, 아무짝에도 저는 쓸모가 없나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
2: 일어나세요.
0: 이렇게 무릎 꿇고 외워나오니 이 늙은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지 마옵시고 부디 거두어 주옵소서.
2: 그만두세요. 이렇게 아버님은 우리를 불효막심한 자식으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어서 언니한테 돌아가세요.
0: 그년한테는 절대 가지 않겠다.

0: 내가 탈성 떨어져라.
1: 세상에, 어떻게 딸 자식한테.
2: 망령이들 하시는 말씀이니 신경 쓸 것 없다.
0: 망령?
1: 불쌍한 아버님, 아버님은 혼미하세요. 편찮으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죠. 언니 좀 그만 괴롭히시고 자, 돌아가세요. 가셔서 언니와 함께 머무시다가 한 달 후에 저한테 오세요.

0: 수행원은 반으로 줄이시고요. 여긴 제 집도 아니고 당장은 아버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1: 천년한테 가라고? 50명을 줄이라고? 거렁뱅이처럼 한 대 짬을 자고 빌어먹는 있어도 나는 천년한테 절대 가지 않겠다. 아, 코델리어야, 너도 그렇게 떠돌고 있느냐? 어디서 헤매고 있느냐? 나는 차라리 그 아이를 찾아가겠다. 찾아가 용서를 빌고 그 아이의 종, 그 아이의 신말이라도 될 수 있다면!
0: 그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1: 얘야, 부탁한다. 내 살이요, 피에 내 딸아. 너는 내 피 속에 흐르는 병독이요, 살 속에 자리 잡은 종기. 허나 그것 또한 나이니 내 다시는 너를 저주하지도 노여워하지도 않겠다.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 잘 가거라! 서로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부디 나중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니건에게로 가겠다. 내 사람들과 함께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나는 버릴 수 없다!
0: 아버님 말씀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연로하신 아버님 한 몸을 모시는데 50명 시종인들 무슨 필요했으리까? 그들의 거친 행실 불안해시하시니 불가불가불가하오 없는 이만 못합니다.
1: 난 너희들에게

필요. 필요! 단 한 사람도! 나한테 필요를 말하지 마라. 목숨을 부지하는데 필요한 것만 남긴다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개새끼로 만들겠다. 이같이 목줄을 묶어두고 때리면 밥이나 주고 쓰다듬고 오르다가 수틀리면 발길로 걷어차는 개새끼! 필요? 필요!

가득 가네 덕시 나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견디게 하소서. 바위처럼 무딘 마음을 힘내를 내게 주소서. 그러나 분노하게 하소서. 복수하게 하소서. 나의 분노로 당신의 분노로 온 세상을 떨게 하소서. 천지신명이시여 저를 보소서. 이 가련한 늙은이를 품어보소서. 천만 갈래 찢어가 은진이네의 마음 녹아내리지 않도록 울지 않게 하소서. 돈은 가득 고인 슬픔 눈물을 가두어 주소서.

0: 들어갑시다. 폭풍이 몰려올 것 같소.
1: 전하께서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0: 어디로 가시던가요?
1: 모르지요. 이를 어쩝니까?
2: 내버려 둬요. 어차피 제 고집대로 하실 양반이니.
1: 어휴, 이럴 수가 있나. 이 한밤에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데 이 근처 수십 리는 허허벌판, 비를 피할 나무도 물조차 하나 없습니다.
2: 사업차득입니다. 고생을 해봐야 정신도 차리시겠지. 성문을 닫아거세요. 난폭한 무리들이 아버지를 충동질해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0: 과연 그렇소. 험악한 밤이군. 들어가 폭풍우를 피합시다. 성문을 닫아라!

이르니다. 그간의 사정이야 두말하여 무엇하리. 칼바람에 낙엽지듯 모시던 이 떠나가고 허허벌판 논보라에 풍찬도 속 헤매시

0: 에드먼드, 나는 천도를 따르겠다. 더 이상은 부끄럽게 목숨다.
1: 저 또한 아버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0: 시간이 없구나. 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필시 전화를 헤아리들다. 그 전에 전화를 찾아 공주님 계신 곳으로 모셔야 한다. 두렵구나. 에드먼드, 너도 부디 몸 조심하거라.
1: 두렵구나. 나도 내가 두렵다.

너또 나를 따라왔구나. 세심줄 같은 녀석,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과학 아니고 아주 눌러앉아 백지라 이거야? 썩 일어나! 거기 내 궁궐 서쪽 성벽이 들어설 자리라니까. 이 빌어먹을 셈은 당장 메워라. 당장 메워! 당장 메워! 그렇게 구슬픈 눈으로 날 보지 마라. 분념도 그만두고! 악다구니 써봐야 무슨 소용인가? 어젯밤에도 말이지, 나 쌀이나 처먹은 게 채통머리 없이 뭐하자는 짓이야. 한숨도 못 잤어, 자네 때문에. 누구를 탓할 거야? 다 창업자족이지. 유행을 바라는 거야? 자넨 너무 믿었어. 아니야!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리는구만. 딸내미들 이야기가 아니야!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자네 잘못은

불쌍할 사람. 이 가엾은 사람. 날 용서해 줄게. 어서 날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어서 날 용서해 줄게. 어서 날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어서 어서 날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어서 어서. 아! 입 다물어.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시커먼 너 썩 물러가. 당장 퇴근을 명한다.

없이 멀리 터져 떠돌던 네 혼이 둥그렇게 돌아와 멀뚱하게 눈을 뜬다. 나를 들여다본다. 둥그라 주고 미로다. 멀뚱한 죽음 미로다. 피할 수 없이 너는

0: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또 정신줄 놓고 싸돌아다니시네.
1: 모자도 쓰지 않으시고.
0: 낚시를 하고 계셨어?
1: 저 강가에 옹기곱단 가마터가 있사온데 오두막은 허물어졌으나 가마는 멀쩡하니 주의를 피할 말합니다.
2: 얘가 날 쳐다본다.
0: 뭐?
2: 얘가 뭐라는 거냐?
0: 뭐라긴 춥다잖아.
2: 그래? 하. 추우냐? 불쌍한 녀석. 나도 춥구나.
1: 어서 가시지요 전하.
0: 어서 가서 이 녀석을 따뜻한 뱃속에 장사 지내줍시다.
2: 그 늙은 것이 감히
1: 구멍으로 호박 실을까?
2: 나에게 반기를 들어 역모를 꾸며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 자네 형 에드거만 욕할 일이 아니었구만.
3: 충의 길과 효의 길이 여기에서 갈라지니.

0: 모르리야 어여쁘다 그대 충정 내 깊이 안혼내라 그 늙은 것을 당장 잡아드리게 글로스터 백작 그대의 아비였던 자의 것은 이제 그대 것일세
1: 어서 드시지요 전하
2: 싫다
1: 비좁긴 해도 불을 지피면 따뜻할 것이옵니다
2: 난 그냥 여기 서 있겠다
1: 제발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전하
2: 이 몸이 따뜻해지면 온 물러지겠지 물러진 마음 속에 온갖 잡념이 떠오르겠지 그러느니 나는 차라리 이렇게 멀뚱히 서서 몸도 마음도 빳빳하게 온 채로 아무 생각 없는 편이 낫겠네
3: 웃기시네 아저씨는 그림자야 그림자의 그림자가 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

가 갔구나. 이 밤 눈 보라 길이에 떠오르는 굶주린 자들아, 헐벗은 자들아, 집 없는 자들아, 웅크린 짐승들아, 새들아, 숨죽인 나무들아, 잠든 풀들아, 이제야 안 오라. 온 목숨이 고통 이루구나. 눈보라 온 세상이 무덤 같구나. 눈보라 속에 나는

꿈이여, 지나간 꿈이여. 너 가득히 흩날리는가. 이봐, 눈 보라. 허공에 춤추며 나리는 꿈 아득한 봄이여. 지워진 길이여, 시들은 약속이여, 꽃이여, 떠나간 얼굴이여, 깨어진 꿈이여. 이제는 흩어져 어둠 속에 잔치도 흔적도 없구나. 눈보라, 눈보라, 온 세상이 나 혼자로다. 눈보라.

0: 주어서 못살겄어. 이 몸은 불쌍한 턱 어여삐 여기서 사 한 번 좀 자. 아, 저놈이 또 왔네. 저리 가, 저리 가, 썩 올라가. 악기를 조심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약속은 꼭 지키고 어길 맹세는 하지 말고 거칠에 홀려서는 안 돼요. 아우 추워라.
1: 그대는 뭐하던 사람인고?
0: 아.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온 사람입지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공수래 공수거라. 일곱 살 적 텐똥누다 호련이 깨우치고 아는 것이 병일더니

0: 저 일을 하여 궤도에 상하소냐. 내가 많이 가진 것은 남이 적게 가진이라. 아버님 몽재산 업보인 줄 내가 알아. 절들 자그하겁을 내 손으로 시체고져 수만금 너른 연다 티끌처럼 흩을 적에 방방곡곡 청농농 기생집 노른 판에 흔적 없이 자취 없이 부업을 말끔 씻으니 천재 신명 돌보시고 하늘이 사랑하시리. 내가 바로 날 한 달 멋들어진 한량이라오.
1: 어진 건
0: 아니고 어지러워요.
1: 선생은 현자요.
2: 현자요.
1: 인자요.
2: 인자요.
1: 진짜요.
2: 진짜요.
3: 이것이 인간의 진짜 본모습이지. 아.
2: 그렇지.
1: 우리 모두 다 가짜야. 이 거칠애 벗어버려라. 벗어. 얘야 어서 와서 내 단추 좀 벗겨라.
2: 아저씨 진정해요 제발.
1: 이 바지도 벗어버려.
2: 가지 않네. 가지.
0: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천원 도깨비다. 썩 물러가.
4: 전화 안에 계시옵니까?
0: 넌 누구냐? 톰. 불쌍한 톰. 개구리도 먹고 두꺼비 얼챙이 도룡능도 먹고 새똥도 먹고 쥐도 먹고 돼지발톱도 먹고 썩은 능동이 낀 파란 이끼도 마셔야.
2: 와우.
0: 내 어깨에 올라앉은 이 녀석을 조심하세요. 닥쳐라 이 악기야. 조용히 하라니까.
4: 이 지경이실 줄이야. 전하 이제야 찾아온 저를 벌해주시옵소서.
1: 가만히 있어. 난 이 선생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 선생? 선생의 전문 분야는 무엇이오?
0: 벼룩을 기르고 악기를 부르는 일이지요.
5: 그래요.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십니다.
4: 전하 소신과 함께 가시옵소서.
1: 선생 이리 오시오. 악기들을 불러주시오.
4: 어휴, 전하 한시가 급합니다.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1: 피해? 내가? 이것 봐라. 나는 왕이다. 왕이란 말이다. 어? 시급이라? 그래 시급한 것이 하나 있지. 재판을 열겠다. 그 악기 같은 년들을 불러들여라. 거기 재판장님 이쪽으로 앉으시오. 그 좌석 재판관님이라 왼편으로 좌정하고 말석 재판관님이라 오른편에 보좌하오. 재판을 열겠다. 죄인들을 대령하라. 오는구나. 오는구나. 인년들이 오는구나. 여우처럼 실쭉실쭉 웃으면서 오는구나.
0: 아, 저건 빡공기가 아니오.
1: 저게 바로 그년이오. 거절이니 분명하오. 인년이 둥고 판들 내 눈은 못 속이게. 빡공기가 제 길로 준 휘파람새 몰아내듯 이 불쌍한 나비를 발로 차고 내쫓았어.
2: 자네가 거절이인가?
1: 발뺌을 못하리라. 아니라고 못하리라.
2: 참나무 상정인데 뻐꾸기고 거너리라. 요망하고 해괴하니 악기를 보명구나.
1: 이놈의 뻐꾸기가 내 목덜미를 쪼아든다. 이놈의 악기가 내 코를 놀아뜯는다. 간단히 붙들고 계시오. 담은 리가 천연이 도망하신다. 멋진 아들 그냥 천연 잡아라. 천연 잡아. 천연이 돈 가버렸. 훌딱 아빠지도 나무니 비로 먹은 개 한 마리. 훌딱 두번 채주 나무니 사다구니.

0: 아이고, 저절 좀 알아. 아이고, 날 살려라.
1: 울지 마라, 내 가슴아. 부디 제발 울지 마라.
2: 여놈의 개들, 썩 물러가.
3: 어찌 되었소, 선세?
0: 다 뻗어졌습니다.
3: 오, 그렇군.
4: 재판이 개판이야.
5: 저것들 배를 쫙 갈라서 오장육부를 샅샅이 뒤집어봐라. 피시 염통이 무쇠떡이나 돌떡일 것이다. 선세, 선세, 고명하신 선세, 당신을 내 책사로 명한다. 다 좋은데 그 입성의 영두대 거슬려 데려가서 우아래로 한 벌 차 체려 주어라.
6: 전하, 이리로 오셔서 좀 쉬십시오.
5: 떠들지들 마라. 휘장을 치고 그 시계 내 와트를 가져와라. 똥이 마렵다. 아, 그 시계 저녁은 아침에 먹겠다. 아,
4: 그럼 난 정우에 자러 가야지.

0: 기진하셨구나.
1: 편히 주무소서. 마음의 병에는 잔만한 약도 없으니 부디 이 잠 주무시고 어지러운 혼백을 바로 세우소서.
0: 강가에 배를 한척 마련해 두었네. 전화를 헤아리는 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어서 전화를 모시고 강을 따라 내려가게. 코딜리아 웅주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네. 자, 서두르게. 어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에버 있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가피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내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 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 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Jung Hee-seong, Bank of America.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Whoa! Whoa! Whoa! 선배들 사이에서 유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최단 코스 세제 옛길 지금 딱 보시면 그런 선배들의 생활상을 이제 그림
2: 그러네요. 여기 이제 뭐 호롱볼에서 뭐 공부하는 거 과거 보러 한양에 걸어가는 길
1: 그렇죠. 선비들의 예전에 메고 다니는 배나리 보침
2: 배나리 보침
1: 선비 여러분 보신 것만 하겠습니다.
2: 가시죠.
1: 가시죠.

0: 우리 불신건문하러 온.
1: 어, 여기였구나.
0: 네. 오. 옛길 박물관이에요.
1: 아니, 바닥에도 이렇게 뭐 지도가 있네요.
0: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네. 이 조령이라는 세제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저쪽이 북쪽.
1: 북쪽.
0: 이쪽이 남쪽.
1: 남쪽? 아, 보니까 밑에 이 하문.
0: 중문.
1: 중문.
0: 상문.
1: 세 개의 그 문이 있네요.
0: 네. 이 길인 평상시 이제 문화 교류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 외적이 쳐들어온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적인 걸로 이제 방어하기 좋은 그런 형태를 갖춘 그런 곳이죠.
1: 그렇구나. 와.
0: 이렇게 보시고 네. 전시물을 보시죠. 어?
1: 와, 이게 그 과거 보러 갈 때 예. 어깨 매는.
0: 그걸 괴다리 보찜이라고 하죠.
1: 아, 근데 보니까 네. 책도 그렇고 네. 뭐 벼르도 그렇고 네. 다 이렇게 축소가 돼 있네요.
0: 작죠.
1: 조그맣게 소형화를 네. 시켰네요. 좁쌀책이라고 했는데 엄청 조그마해요, 이거.
0: 그렇죠. 휴대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아. 필사를 해서 작게 만든 책인데
1: 이게 미니어처가 돼버려.
0: 완전 너무 귀여워요. 요즘 어. 저거 네. 굿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2: 어? 오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아, 예. 뭐가 궁금하신가요? 저는 여기 문경시 문화관광회사사 이춘자입니다.
0: 아, 네.
2: 예, 반갑습니다.
1: 아, 네. 네.
2: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죠?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양반이 끝까지 양반이냐면 그게 아니에요. 4대에 걸쳐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평민으로 떨어집니다.
1: 아~
2: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 시험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1: 그렇죠.
2: 거예요.
1: 대접을 받으려면은.
2: 그렇죠. 네. 그리고 남자들이 16세가 되면 호패가 나와요.
1: 그렇죠. 네. 주민,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2: 네. 그렇죠. 신분증이죠. 일반 호패예요.
1: 일반 호패.
2: 출세한 사람의 호패.
0: 여기. 휘장차가 났어.
1: 네.
2: 철량하죠.
0: 재료가 네. 나나 재료가.
1: 아니 그 딱 도포를 입고 여기다 딱 차고 다니면서 일부러 이러고 다니잖아요. 나 호패 이 정도야. 어?
2: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든지 끝나면 붙든지 아니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0: 그쵸?
2: 예. 끝나면 이분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가 무거운 거는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축소해서 미니어처 같이 축소해서 이렇게 벼르를 만들어서 네. 연적이라든가 붓 그리고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침 요거도 갖고 다녀야 되고
1: 네. 이게 그 네. 침통이 네. 너무 오래 걷다 보면은 뭐 삐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1: 그때 이렇게 스스로
2: 그렇죠 스스로
0: 그거나 산적들이 나타나면
2: 그럴 수도 있죠.
1: 아니 근데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문방사우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
0: 요즘 같으면 그냥 일반 베르를 네. 그 백팩에 넣고 다닌다는 거는
1: 아 무거워요.
0: 뭐 도란스 뭐 이런 걸 넣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
1: 맞아요. 본체 놓고 다니고
0: 노트북 이거예요 이게. 네.
2: 제가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1: 네.
2: 여기 외에 우리는 과거 시험 보러 가면
0: 네.
2: 옛날이나 지금이나 빠지지 않고 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0: 엿.
2: 엿?
1: 아니 저는 왠지 그냥 그 집신을 하나 더.
2: 집신?
1: 네. 왜냐하면 신다 보면 다 해지니까.
2: 맞아. 아까 요 선생님 맞추셨어요.
1: 여시.
2: 여시예요.
0: 네.
2: 옛날이나 지금이나 붙어야 되니까.
0: 아, 그렇구나.
2: 엄마가 이번이 마지막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하라는 뜻에서
1: 네.
2: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비석이 있어요.
0: 네.
2: 그걸 갈아서 밤새도록 엿을 만들어서 아들 개나리 보쯤에 넣어줍니다.
1: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돌엿이네요.
2: 그렇죠.
1: 돌가루가 들어가서.
2: 돌가루 옛날에 먹는 흙도 있었고
1: 네.
2: 그러니까는 이게 어쨌든 간에 최고의 그 엿을 만들어서 네. 넣어주는 거죠. 1층으로 올라가셔서
1: 예.
2: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과거 시험지가
1: 예.
2: 몇 메다가 되는지 그걸 보러 한번 가봅시다.
1: 2층에 있어요?
2: 2층에 있어요. 어,
0: 과거의 과거를 보러.
2: 네. 그렇죠.
1: 네. 가, 일단 가세요.
2: 가요.
1: 네. 네.

0: 와, 이거 밟아도 되나?
1: 위성 지도로 딱 돼 있네요.
0: 예, 구름이를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2: 아. 노란 선은 백두 대간이에요. 아. 이 백두 대간을 따라서 저희들은 밑에 지도에서 봤던 걸 갖다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낭 옛길 박물관부터 해서 네. 이렇게 항공 사진으로 찍어 보니까 양쪽 산이 1000m가 넘죠. 이렇게. 네, 그죠? 주울산, 조령산. 그래서 요 산간문까지 산하고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네. 요 과거 시험지 답안지입니다.
0: 답안지예요, 이게? 예.
2: 몇 메다 될 것 같아요?
0: 우와, 몰라요.
1: 일단 길이로 봐서는
0: 이게 한 장이에요, 한 장?
2: 그렇죠.
1: 한 2, 3미터?
0: 더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둘둘둘 네. 말린 거 봐요.
2: 예, 시험지가 12미터나 돼요.
1: 야, 12미터. 12미터요? 와, 근데 12미터에 이 종이를 들고 다니는 이것도 무게가 상당할 텐데.
2: 상당하죠.
0: 제출할 때도 막
1: 그렇죠.
0: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네.
2: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0: 채점도 옛날, 힘들겠다 채점.
2: 예, 채점도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 시험 백지를 낸 분들도 있어요
0: 아, 저와 저을 거야 막. 예.
1: 어 여기 있네요 백지
0: 여기 있네 야.
2: 백지 시험을 이래 보면 본인 이름까지는 아마 썼을 거예요 이렇게
1: 뭐 보면 예. 관인이 다 찍혀 있긴 하네요
2: 예, 다 찍어놨죠 네. 컨닝 못하게끔 다 해놨는데 예. 불구하고 백지 내고 그냥 나오신 거죠
1: 어? 어, 그냥
2: 백지 나고
1: 뭐, 그냥 와가지고 뭐 아이씨 그렇지. 몰라 그냥 이러고
0: 백의정군
2: 그래서 여기 이제 낙방 거자의 길도 함께 있다랬는데 네. 낙방한 사람 보면 이렇게 몰골이 이렇게 말이 아니지요 아... 이렇게 해마다 우리가 과거를 보러 가는데도 해마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신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1: 해마다 올라오는 한양이 있었으나 금년처럼 우울하고 쓸쓸한 여행길은 없었다 길동무도 없이 가는 발길이 너무 무거웠다. 박등령, 저상 1월.

0: 그러면 이 나머지 시험지 이런 걸 갖다가 다 무엇에 썼을까요?
1: 뭐 약간 뭐 그 뗄감 이런 거.
0: 뗄감?
2: 소목이고 뭐.
0: 우리가 한지는 네. 굉장히 질감이 좋아요. 네. 그래서 옷으로 만들어 입었어요.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선비의 길을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우리 과거 보러 가는 길. 네. 자, 우리 동네에서 출발을 해요, 부산.
1: 이거 부산인 거죠?
0: 동네. 네, 부산에서 예. 출발을 하죠?
2: 네. 동네에서 있네요.
0: 예.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갈 거예요.
1: 아, 쭉쭉.
0: 이 길 쭉쭉 가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문경은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경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2: 학교 한양까지 뻗어 있는 길이니까.
0: 네. 네. 자, 지금
2: 여기 있네, 문경. 늘문 경사경.
0: 그럼 문경으로 가는 게 있고 중령으로 가는 게 있고 추풍령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네.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출발하면?
2: 보름.
0: 보름.
3: 한 달.
0: 한 달. 네. 문경으로 가면 14일. 중령으로 가면 15일.
2: 아, 보름, 보름,
0: 풍령으로 가면 추풍령으로 가면 16일 걸리는데
2: 딱 평균되면 보름.
0: 그렇죠. 지름길이에요. 아. 문경으로 가면. 그래서 그 길이 오늘날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길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2: 그렇죠.
0: 예. 그래서 밟아도 되는 문화재 명승지 32호가 된 겁니다.
3: 명승지.
0: 그래서
2: 네. 네.
0: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과거 시험장까지 여기까지 예.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힘든 여정을 네.
2: 네. 진짜 멀리 와요.
1: 엄청난 길이신 거죠.
0: 네. 네.
2: 선비들의 어떤 그 당시에 고민과 예, 그런 어떤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이것을 우리 문경 옛길 박물관에 네, 여기서
2: 잘 들었습니다.
0: 예,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와, 이제 이 길의 역사를 알았으니까 네. 실제로 또 한번 가볼까요?
1: 직접 가서 네. 그 아까 밑에부터 시작한 게 하문이었잖아요.
2: 주을문인데 네. 요즘 이름은 네. 예전 그 하문까지만 네. 한번 가보시죠.
1: 가보시죠.
2: 하문 된다.
3: 하면 된다.
2: 하면 된다. 이 길이 예전에 장원국제를 꿈꾸는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이 길을 딱 갔죠.
1: 아, 여기 보니까 네. 문경세제 과거길.
2: 네. 아. 과거에 있던 과거길이.
1: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문을 세 개를 봤잖아요.
2: 네.
1: 그 첫 번째 나온 하문.
2: 그래서 이걸 볼 때만 해도, 야, 나는 이제 붙는구나. 여기 갔다 오면 나 관직에 오르고, 금이 환영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막 동네 잔치도 열고, 네. 되겠구나 하고, 수많은 유생들이 여기를 걸어가. 올 때는.
1: 아이고, 선배님. 가셔야죠.
2: 나 시험 안 봤어요.
1: 빨리 집에 가셔야죠. 가셔야죠.
2: 시험 안 봤어. 네. 이렇게 된다니. 바로 이 운명의 문인 거예요.
1: 그러니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다 기분이 다른 거죠.
2: 네. 이 길이 여기서부터만 해도 네. 무려 18리를 가야 상문이 나와요. 여기 하문이잖아요. 거기에 조령관이라는 게 상문. 중간이
1: 중간, 가운데 중문.
2: 네. 네. 일단 선설할 때는 트레킹 코스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네. 등산하듯이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다른 길보다는 바위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고 그다음에 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요모조모 옛길 박물관 등 구경할 거리가 많은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1: 일단 왔으니까 네. 우리도 뭔가의 그 청운의 꿈을
2: 네.
1: 한번 가면서 한번 펼쳐볼까요?
2: 네. 그래, 좋았어.
1: 아, 이게 진짜 이 추춧돌이잖아요, 이게.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오래된 거다.
2: 이게 딱 가다.
1: 문도 그냥

0: 와, 일단 뭐 일관문 지나 쭉 올라오다 보니까 네. 피톤 치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1: 그쵸.
0: 와, 옆에 또 약간 연못 같은. 네. 와,
2: 이쪽으로도 계곡이 흘러가고.
0: 네. 와, 네.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와. 아. 뭐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냥 크, 트인

0: 쓴 네. 뭐 광경이었다면 네. 여기는 그냥
1: 그렇죠. 예전에 그 고갯길 정도의 네. 좁은데 길을 많이 정비해가지고 네. 맨발로 걸으신 분도 많아요.
0: 오다 보니까 막 맨발로 걸으신 네. 분이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관광객이나 뭐 시민들이 네. 트레킹 코스로 활용하고 계신 거죠. 여기가 바로 네.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역원제가 있었어요.
0: 역원.
1: 관청들이 네. 이제 관리들을 출장 보낼 때 말을 빌려주는 곳이 역. 그리고 그 관리가 잠을 잘 수 있는 호텔이 원. 아. 여기가 바로 조령원이 있던 곳입니다.
0: 조령원.

0: 아유, 안에 상당히 넓어요, 그래도. 예토가.
1: 어? 우리 해설사 선생님?
0: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세제 해설을 맡은 박순인입니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 이곳은 네. 어딘지 알고 오셨어요?
1: 보니까 뭐 조령 네. 원터, 원터 이렇게 네. 써 있어요.
0: 조령원이 있던 곳.
2: 맞아요. 예전에 원이 있었던 곳이에요.
0: 네. 원. 지금 각인데 원이 아니고.
2: 아, 네. 그러시구나.
1: 아니 근데 뭐 보니까 곳곳에 네. 여기 막 돌들, 그러니까 주춧돌이라고 하잖아요. 네. 막 튀어나온 것들이 막 보이는데. 아,
0: 그게 딱 규칙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있어요.
2: 예, 네. 이 규모로 봐서는 사실상 건물 크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보통 초가집 기준했을 때 세 칸짜리 초가집이 여러 채가 있었어요. 아.
0: 102로 102호 노래 지금.
2: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1: 좋은 데로 오니까 좀 약간 쉬고 가고 싶은 느낌이 좀 드네요, 거기서.
0: 그러면 일단은 트윈 베드로 하나씩.
2: 아, 예.
1: 저는 약간 스위트룸으로 아, 그렇게 좀 달콤한
2: 네.
1: 방으로.
2: 네. 네.
0: 욕조 있는 걸.
2: 아, 네.
0: 네. 저는 드라이기는 없어도 돼요. 네.
2: 혹시 본이 어디세요, 본관은?
1: 본관은 이제 제가 이제 평산 신가입니다.
2: 문경에 많은 거 세 가지 중에 돌.
1: 네.
2: 호랑이.
1: 네.
2: 평산신시.
0: 호랑이. 어? 신시도 많아요.
2: 네,
1: 평산신시가
2: 네,
1: 많다고요?
2: 네, 여기가 예, 대표적인 지방 양반가라 생각하시면 돼요, 평산신시가.
1: 오!
0: 과거보로 여기 왔었겠네.
1: 네. 아니, 그래서 올 때, 들어올 때 좀 기분이 좋았구나.
0: 뭔가 좀 익숙한.
2: 근데 담장을 보면 네. 높이가 엄청 네. 높잖아요, 지금. 네. 밖에서는 여기 보기가 힘들어요. 그쵸?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도록 또 계단식으로 네. 저렇게 쌓았잖아요. 이렇게 쌓는 이유가 산짐승 때문에.
1: 호랑이가 또 많았으니까.
0: 네. 범, 범.
1: 근데
0: 범은 또 이거 넘어와.
1: 그냥 넘어오죠.
0: 네. 그게 절도범이에요.
2: 절도범이에요.
0: 담 넘는 범은 네. 절도범.
1: 이제 잡히면 현행범이 되고. 와, 일단 또 걷다 보니까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공간인 건가요?
2: 네, 주막입니다.
1: 아,
0: 주막.
1: 오신 김에 한번 살짝 앉아볼까요?
2: 아, 예.
1: 아,
0: 그럴까요?
2: 예. 마루에 걸쳐서 앉아보셔야.
1: 아, 야,
0: 아우 좋다.
2: 예, 앉아보셔야.
1: 아, 좋다.
2: 조령 원터를 한번 둘러보셨잖아요.
0: 네.
2: 그거는 구경 여관이라 했잖아요.
1: 네. 구경 여관.
2: 그럼 이 주막은 민간 자본이 참여했는 네. 숙식을 제공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과거 시험 치는 그 시즌엔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임시 주막도 많이 생겼어요.
1: 아, 임시 주막.
2: 네.
0: 그러면 진짜 가건물 음막처럼 지어놓고.
2: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민가가 다 참여를 한 거죠. 동네가 다 참여를 하는 거죠. 네, 민박처럼.
1: 여기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0: 네. 와, 근데 이 산자락도 다 보이고 여기 또 길가다 보니까. 예전에 이 주막이 정말 그 여행객들한테는 쉼터가 됐다고.
1: 맞아요.
2: 그렇죠.
0: 밥도 네. 먹을 수 있고, 네. 추울 때는 몸도 녹이고.

0: 일단 계속 지금 해가 좀 저무는 것 같으니까 네. 빨리 일단 가시죠.
1: 갈 길이 네. 뭔데?
0: 맞아요. 네.
2: 갈 길이 뭔데? 아이고. 근데 여기를 안 들렀으면 또 심심할 뻔했어요. 네. 네.
0: 어우, 주막.
2: 운치가 좋네.
1: 네.
2: 이야. 야. 잘해놨.

0: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1: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자꾸 뒤따라는 선생님 약간 저승사자.
0: 어머, 어떻게
2: 우리 죽은겨? 네. 아,
0: 이 시간에 여기 오니까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1: 아, 예. 아유. 아니 잠깐 선생님, 요거 약간 그 무덤 같은데 제사상에 올리는 그 약간
2: 제단.
0: 예, 예. 오, 제단 같아 보여요. 이 책바위예요.
1: 아, 이게 책바위예요?
0: 네.
1: 그 유명한 네. 그 왜 과거 보러 간 사람들이
2: 그러니까.
1: 붙게 해달라고. 아.
0: 이거 진짜 전설로 이어지는데요.
1: 네.
0: 저희 이 마을에 예전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1: 부잣집이요?
0: 네. 다 갖췄지만 아쉬운 거는 아들이 없었어요. 기도 끝에 아들 하나 얻었는데 네. 그 아들 또한 병약한 아들을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건강해질까?
1: 네.
0: 물었더니 도사님 왈.
1: 네.
0: 집에 주변에 쌓인 이 돌담이 네. 아들 기운을 물린대요.
1: 돌담이.
0: 그래서 돌담을 뜯어서 네. 그걸 옮겨서 탑을 쌓으라고 시켰어요. 여기까지 옮기는데 3년 넘게 걸렸어요.
2: 그렇겠죠.
0: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아들이 건강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사실 3년 정도 돈을
2: 여기
1: 옮길 정도면은 당연히 건강해지지 않아요.
2: 웨이트 트레이닝이.
0: 네. 네. 그러더니 네. 과거 공부를 해가시고
2: 네.
0: 합격하셨어요.
1: 아이고.
0: 그후부터 여기는 과거 급제자들 기도하는 기도처가 됐어요.
1: 저희도 한번 네. 소원 한 가지씩 좀 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0: 빌어보세요.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1: 아니 아까부터 계속
2: 여기 안 오게 해주십시오.
0: 아니지요. 문경땅에 발을 디딘
2: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이상 풍족해지니까.
0: 그러셨어요?
2: 아, 그래서 여기 안 오게
0: 네.
2: 해주십시오.
1: 저는 정말 올해 안에 꼭 히트곡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0: 아, 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실 거예요.
1: 네. 아유, 좀

0: at the, this side, Big Ben.
1: Mas que tão. Can you shake?
2: Beyond the main venue, a variety of additional experiences are waiting to be explored. At a pop-up space in Seongsu-dong, visitors can even create their own custom keyrings. Oh, like a tiny fairy hiding in the greenery.
3: 아 제가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드는 체험이 있어가지고 남자친구랑 같이 울 수 있는 체험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2: And that's not all. There are also gardening classes for those interested in plants.
4: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업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오늘은 테라리움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아, 어릴 때 생각나요. 어릴 때 흙 만지고 놀던 게 생각나고요. 좋네요.
6: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힐링 원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배워가면서 저도 좀 더 취미를 더 붙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2: Perhaps as you care for plants, you begin to care for your own self as well. And that's what we call a quiet moment of healing. The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opening on a radiant first day of May. Nature in the heart of the city, woven together with K-culture.
7: 정원이라는 것이 맑은 날, 또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부는 날 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계절마다도 달라지고 저희가 180일 동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오셔서 정원을 즐기셔야만 정원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고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서 무언가를 더 배울 수 있는 정원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Running through late October, it offers a chance to pause and recharge. If you find yourself in Korea, be sure to experience this moment of healing.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4: 네.
3: 어떤 게 나 있어요?
4: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3: 너무 맛있어요.
4: 네, 맛있어요.

0: self-destruct.
1: 아, 어렵네.
2: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창일까요? 무서운 무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이걸로 뭘 잡을까요?
3: 선생님.
4: 네.
3: 우리 그 견지 낚시할 때 네. 전투 낚시했잖아요.
4: 아, 치열했죠.
3: 얼마나 좋아요.
4: 바다 낚시할 때는 네. 이 바다 바람과 파도와 갯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이 마음이 흥분되는데
3: 여기 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 소개시켜 주실래요?
4: 당연히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전통 낚싯바늘.
3: 전통 낚싯바늘.
4: 네. 네. 오봉 낚시, 삼봉 낚시, 오리낙, 숭어낙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3: 오리다가 뭐 오리 잡는 건가요?
4: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 자, 일부러 가지고 왔죠.
3: 이게 바늘이에요?
4: 이게 바늘인데 삼봉낙이에요. 네.
3: 삼봉낙.
4: 이거 어떻게 낚는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3: 일단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4: 우리 박물관에 삼봉낙, 오봉낙이 많이 있어요.
3: 오봉낙이라는 네. 거는 반에 다섯 개인가요?
4: 그렇죠. 이게 다섯 개가 있는 게 오봉낙인데 네. 물고기가 일반 낚시처럼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위로 지나갈 때 채여가지고 몸통을 네.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낚는 낚시.
3: 홀치기 낚시하는
4: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2: 이건 뭘까요?
3: 이거 딱 보이네요. 네. 이게 뭐 찔러 잡는 건가요? 던져가지고
4: 뭐 창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무기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낚시예요. 전통
3: 아 이건 진짜
4: 자 이렇게 딱 했다가 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지나갈 때

0: 갖고 낳는데 이게 몸통에 걸려가지고 낳고 올리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걸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1: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0: 저희 박물관에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와,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들을 다 구술을 해주셨죠.
1: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0: 그걸 못 믿으시면 이거는 더 못 믿으시겠네.
1: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하얀 판이 붙어있네요.
0: 그렇죠. 네. 이렇게 빙판 위에서 네. 이렇게 띄워다요. 그러면은 큰 충어라든지 네. 아니면 잉어 이렇게 이만한 잉어들이 위로 지나갈 때 이 하얀 판이 위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낚아채는 거죠.
1: 그러니까 빙판에서 네. 지나가는 물고기를 네. 보고 이걸로 네. 걸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2: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야?
0: 과거에는 네.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네. 그다음 씨알이 굵은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1: 제가 설명은 지금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진 않습니다. 연구해서
0: 네. 네, 좋습니다.
1: 가보실까요?
0: 네.
3: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0: 저는 이런 수렵 스타일입니다.
1: 네.
0: 자. 이야.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 낚시는.
1: 아니 뭐 낚시는 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
0: 잘 보세요. 보여요.
1: 하얀 판에 네. 물고기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춰야 뭐 아, 이거 수심이 잡을 얕다. 수 있는 거잖아요.
0: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네. 우리 전통 낚시가 수심이 얕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원래 전통 낚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줘요.
1: 아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 네. 거예요.
0: 이렇게 감아주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아요.
1: 아. 이런 식으로 수심을 네, 맞추는 거군요.
0: 우리 해와에서도 네. 이런 전통 낚시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다는 게 네. 다 나와요.
1: 그러면
0: 이렇게 보이잖아요.
1: 이런 식으로 보고
0: 근데 여기에 네. 저 하얀 게 보이죠?
1: 네, 보입니다.
0: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위로 물고기가 지나갔을 때 네. 솔직히도 확 땡기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겨울에 네. 빙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얼음 낚시로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낚았대요.
1: 아.
0: 그래서 엽서라든지 사진에 네. 이 낚시로 낚은 큰 물고기들이 얼음판 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1: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방법은 알겠어요.
0: 지나가다.
2: 아 힘들었다.
0: 원리는 알겠죠?
1: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네.
0: 누가 먼저 낚는지 해볼까요?
1: 저는 저기 현대식 낚시대로 네.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전통 낚시를 믿고 네. 계속 기다려볼게요.
1: 아, 근데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근데 여기 확실히 메다급들이 있다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0: 이걸로 잡으면은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이런 전통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
2: 입만 벌리면?
1: 근데 선생님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0: 근데 이거 네. 이런 표현은 네. 역사상 처음일걸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현대 낚시와 이 전통적인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을 동시에 빠뜨려서 같은 구도에 잡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앉으세요.
1: 오! 걸었어. 걸었어.
0: 잡혔어요.
1: 아, 걸었어, 걸었어. 선생님, 걸었어요.
0: 아, 이거 현대 낚시가 이겼네.
1: 아, 이제 피딩타임 됐나봐. 걸었어, 걸었어.
0: 오!
4: 장어다.
0: 장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 아우, 터는데요?
0: 오!
1: 제대로 터는데?
0: 오!
1: 뭐지, 뭐지? 아, 쏘가리, 쏘가리.
0: 오!
1: 쏘가리. 쏘가리.
0: 대박.
1: 와, 쏘가리가 나오네.
0: 이거 떨치 없죠?
1: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들어 올릴게요. 네. 네, 힘 빠졌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공기 좀 먹이고.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차이사님 좀 받아주세요.
0: 네.
1: 이제 끈으로. 네, 그거 주시면 돼.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쏘가리 회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네. 이게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죠, 쏘가리.
1: 그렇죠. 네.
0: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1: 기가 막힙니다.
0: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우와. 제가 대충 해쳤는데,
0: 네.
1: 야, 대충 회를 썰었는데도 이런 맛이라니.
0: 아.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이야. 이거 그냥 액션이 아닌데요?
0: 아. 장난 아니야. 아, 이게 괜히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1: 이거, 와, 쏘가리는 진짜 민물의 제왕.
0: 아. 제대로. 아유. 이 맛이 예. 그 고생을 보상해 주는
1: 그러니까.
0: 맛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우리 인정.
0: 저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1: 이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0: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의 움직이는 사람 김우간입니다.
1: 그치, 특이해요. 굉장히 개성이 넘치죠.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는 길이라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개성이 넘치냐면 힘을 줘야 될 때 안 줘요. 그리고 힘을 빼야 될 때 안 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엇박자로 가요. 자기만의 질감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그 친구가 이제 계속 그렇게 탐구를 하다 보니까 김우간만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누가 봐도 아 저건 김우간 스타일이구나, 저 움직임은 정말 루즈하게 갔는데 그 안에서 계속 쌓여가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또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전 되게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0: 작년, 아 이제 작년이네요.
2: 네.
0: 네. 맞아요. 요즘 막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는 얘기인데 제 작년에 내가 뭘 했었는지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내가 했었네? 이것도 했었구나. 이렇게 막 떠오르는 느낌으로. 근데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요즘 계속 제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내 거를 하자, 내게 하고 싶다여서 아무래도 낙원을 찾아서 지방 투어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이고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일이고 또 즐겁게 재미있게 작업한 작품이었어서 그게 기억에 남고 그걸 기억에 남기고 싶어요. 그냥 아 맞아요. 그만두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9년에 내려가서 복무를 마치고 2021년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올라왔을 때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딱 2년 보고 가자. 왜냐면 집이 계약이 2년이었는데 이 2년만 내가 고생을 해보고 전과 같다, 도저히 나아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땐 정말 깔끔하게 포기하자 하고 딱 그 2년이 다 돼갈 즈음이었어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조금 나아지나 싶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막 열심히 뭘 하긴 하는데 또 벌이가 없어지고 계속 불안하고 막 이러다가 그 모아놨던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일단은 내려가자, 내려가서 생각을 하자 하고 교수님께 그때 저 이제 서울 생활을 정리할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녹화 들어가기 한 두 달 전이었을 거예요. 뭐 네, 좋은 일이겠죠? 2025년을 빛낸 무용수상이라고 하는데 빛을 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여느 때와 다르게 조금 빛이 났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정말 큰 변화를 겪은 한 해였어서 1년 전, 뭐 2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 한 해 동안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아직도 저는 적응하고 있어요, 변화에. 어떤 팀이냐? 프로젝트 팀 랑만은 이단아들은 언제나 낭만을 꿈꾼다 라는 심보를 가지고 저 혼자 시작한 팀이어서 혼자인데 팀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팀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내 걸 좀 해보자 생각을 했을 때 보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선배들, 선생님들처럼 내 거를 할 수 있는 국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아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일단 딱 떠오르는 거는 그들은 단체 이름이 있었어요. 뭔가 일단 저게 있어야 뭘 할 수가 있나? 그래? 일단 그러면은 뭐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게 내게 됐으면 좋겠어서 나와 비슷한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조금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런 동료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단순히 그냥 누가 안무자고 누가 예술 감독이고 무용수로 이렇게 있고 그러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게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 동료로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분 좋았죠 뭐. 일단 그게 선정이 된 걸로도 기분이 좋을 일이고 사실 그 작품이 저한테는 조금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나면 이걸로 꼭 안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알티밋 무용단이 발족하고 창단 공연을 이제 하려고 할 때 그때 저기 103호에서 거수 투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게 내 인생관이 담겨있는 작품인데 이거 지금 아니면은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안무를 할 수 있을 때 이걸 해야 된다 하고 그걸 막 그냥 내던졌던 거거든요. 거의 한 2년 정도 지나고 그 작품을 다시 토파보면서 아 이건 나중에 꼭 내가 다시 하고 싶다, 다시 잘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원 서류 초연작이 25분이고 재연으로 그해 연말에 15분 버전으로 또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1시간 규모 해야 되겠다 하고 55분 정도 나와요. 정확히 런타임이 이제 시간도 길어졌고 사람들도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때 나와 지금 많이 달라졌고 약간 애니메이션 모티브가 그때 더 많았었다면은 이번에는 좀 더 메시지를 담아보자. 낙원을 찾아서가 꼭 울프스 레인 무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왜 이 작품의 제목이 이거인 건지 그리고 왜 우리가 찾는 게 낙원인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어낼 수 있는 작품을 잘 만들어보자 그러고 작업을 했어요. 그런 건 없죠. 평소

0: 인생 영원히 찾다 죽는 거죠. 뭐 고용수들하고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네가 찾는 낙원이 뭐냐라는 질문은 안 했어요. 낙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요즘 어때? 삶이 과거에 이랬고 지금 이랬고 미래에 이럴 것 같다면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누구는 여유라고도 대답을 하고, 누구는 자유라고도 대답을 하고, 누구는 돈이라고도 대답을 하고, 그러면은 돈을 찾아서, 여유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꿈을 찾아서, 뭐든 찾아서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찾아가는 과정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낙원이라고 포괄을 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찾는 낙원은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 모든 걸 그냥 낙원이라는 단어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그걸 찾는 그 행위들 끝에 다다랐을 때 그걸 찾아왔던 모든 과정이 낙원이기를 바란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뒤돌아보면 그냥 그 모든 과정이 낙원이었기를, 그런 작품이에요.
1: 우리 무관이 학생은 편차가 컸어요. 굉장히 자기 색깔이 강하고 자기 애고가 너무 강한 친구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색깔도 충분히 내면서,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한국적인 것들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따로 그 부분을 많이 지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의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글쎄요. 어떤 학생이었을까? 저는 이상한 애였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일단 굉장히 시니컬한 애였어가지고, 여기 길 건너에 고시텔이 있는데 거기서 2년을 살았어요. 1, 2학년. 제 어깨보다 한 2cm 더 있어요, 침대가. 그리고 옆에 침대에 앉아서 책상 앉을 수 있는 정도 공간이. 그런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고, 그래서 그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이. 저 형 무서워요. 저 오빠 무서워요. 대화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근데 무섭대. 그때 기운이 많이 안 좋긴 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 콩쿨, 첫 콩쿨 때 예선 통과한 게 그 메시로와스라는 작품. 그게 제가 이제 일반부 첫 콩쿨 그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는 그냥 사라지겠다 싶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뭘 할 수 있지 근데 하고, 제일 딱 보이는 게 콩쿨이었어요. 선배들이 매년 준비하고 있고, 내 동기들도 이제 슬슬 준비하고, 콩쿨을 내가 한번 나가볼까?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겠다 했으니까 뭐라도 하자 하고, 그때 저만 예선을 통과했어요.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 처음이었어서 여기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잘했다. 그때 덕기 교수님이 보낸 카톡이 있어요. 그때는 교수님이 아니었어가지고 덕기쌤이라고 저장돼 있는데, 캡처한 거에 최선이었고 최상이었다 이렇게 와 있어요. 그게 계속 뭔가 해도 되겠다, 더 해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메시지였어요. 저한테는 사실 저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이제 입시 마치고 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쭉 거의 서울에서 있었으니까,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하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고, 학교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래서 더 귀하고 덕을 또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사실 우리 뭐 예술계가 다 어렵고 특히 무용계에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친구가 이제 스테파에 나가기 전에 저한테 굉장히 힘든 마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자기가 이 무용계에서 더 춤출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슬픈 일이죠. 잘하고 좋은 아티스트가 무용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스테파를 도전할 때도 그 마음과 열정은 누구보다도 높았을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그 마음을 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되고 너무 바쁘잖아요. 무용은 다른 예술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작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 기간 안에 뭔가를 해내는 것이 자기 앞에 떨어진 과제라면, 그것을 하다가 이 친구가 나는 지치지 않을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그래서 그 초심을 생각해서 그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정리할 것들도 정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차별했으면 좋겠다.
0: 맞아요. 20년, 이제 2026년 되면 딱 20년. 14살 때 시작했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아요. 올해 낙원을 찾아서 아르코 대관이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신작을 하나 하고 싶은데 하반기에라도 신작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는 진짜 일이 없어서 놀고 사람이 없어서 외롭더라도 내 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면 즉 낭만이 움직이는 거겠죠? 그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좀 키우자. 내 팀을 키우자. 내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자. 프로젝트 팀 낭만 김우간.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무대에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MABA Industrial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Based on its own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sign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Aside from car decals and wrapping servic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 automobile as well. We look into MABA Industrial, which has led the mobility industry by connecting the present and future. MABA Industrial is located in Wanjugun County,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suggested overall solutions for automobiles, including exterior designs, inner parts, and displays. As it has offered total services for the whole life cycle of cars,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related industries.
1: 저희 마바 산업은 1988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상용차 엠블렘 순정 부품 제작 및 제조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분야에 기반을 다져온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커머셜 비이클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운송, 시각, 영상, 그리고 모빌리티 UI UX에 특화된 15명 이상의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자체 디자인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0: The firm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s of car emblems and wrapping designs for more than three decades. By creating precision data on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it has increas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automobiles.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oriented commercialization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The solutions can provide customized information and spaces according to different purposes.
2: 저희 마바 산업은 디지털 가변 형선팅 등 기존 제품 고도화와 함께 약 80억 원 규모의 국제 과제인 다목적 모빌리티 캐빈 디자인 기술 개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 인천공항 환승객을 위한 맞춤형 짧은 여행 모빌리티 솔루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탑승하는 환승객의 동선과 니즈에 맞춰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와 공간이 즉각적인 트래블 가이드 형태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공간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the original solutions for PBV, or purpose-built vehicles. As a result, the firm has developed its own middleware that can connect the CAN or controller area network signals with the mobile application and monitoring systems.
1: 저희는 링크4라고 하고 있고요. 고객과 모빌리티와 여러 가지 경험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링크4라고 저희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탑승객이 타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보가 바뀌는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를 보여주는 차량을 만든 겁니다.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컨트롤 패드를 통해서 하나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Accurate data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fter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the decal print data is created based on the different design plans. The printed materials go through the precision processing stage, and the materials are turned into customized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vehicles.
3: 저희 마바 산업의 주력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정밀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차 없는 시공과 부분 교체가 가능해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엠블럼 및 랩핑 솔루션입니다. 둘째,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통해 탑승자의 목적에 맞춰 차량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바꾸는 SDV 기반의 가변형 캐빈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제품 설계와 시공은 물론 자체 특장이 가능한 차량 구조 변경 인증과 전국망 AS까지 전 과정을 단일 기업이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원스톱 플랫폼 구조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deal with the rapidly expanded product lineups and for mor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overall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defective products has drastically decreased. Also, the firm has made quick responses at the production site, and the productivity has increased.
4: 저희 마바산업은 2026 전북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와 ERP를 연계하여 제조의 전 공정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통합했습니다. 덕분에 현장 키오스크로 실시간 작업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관리자가 어디서든 생산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0: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can contribute to creating higher added values for different brands. The company has fulfilled the needs of the clients with the precise plans and creative designs.
5: 저희 디자인팀은 생산의 출발점인 정확한 데이터 설계를 책임집니다. 차종별 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원단 출력 파일을 작성하는데요. 이를 통해 도면 변경 사항이 현장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여 오차 없는 완벽한 스마트 맞춤형 시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0: By developing a more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What is more, by applying digitalized solutions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Maba Industrial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global mobility solutions.
1: Maba 산업이 개발하는 모든 기술과 제품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는 인간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측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디자인과 디지털 혁신이 융합하고 이를 당사 자체 연구 및 제조 시스템에 적용하여 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0: Maba Industrial has suggested new technologies and designs that can connect humans and offer a new experience.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mobility industry.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beauty of consumers by developing premium ingredients. BioBeaute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cosmetic items. By implementing smart solutions for the entire process,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z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We introduce BioBeautech, which has constant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people's skin health. BioBeautech is located in Seongnam,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cosmetic industry by developing technologies and facilities that can protect the skin barrier. It has mainly developed advanced skills for the stable delivery of active components to the skin.
1: 저희 바이오뷰텍은 화장품 원료 소재 완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종합 화장품 기업입니다. 식물성 계면활성제, 니오존 봉입 소재 등 고도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 원료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원료 소재를 기반으로 실제 효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들을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0: The firm has manufactured cosmetic items based on the materials it has developed. By promoting the certified materials to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products have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overseas consumers.
1: 바이오뷰텍은 다양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바이오 관련 소재, 효능이 우수한 약물 전달제 등 300여 종 이상의 화장품 원료를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된 원료 소재들을 적용한 비타큐민 파워 브라이트닝 앰플 에센스와 더블 트랜스포메이션 실크 마스크,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0: 포함한 더마앤더마 제품 등의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 기술이 탑재되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1: The raw materials are controlled through the inventory management system of the company.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goods go through quality inspections.
2: 바이오브텍은 제조 과정뿐 아니라 제조를 위한 준비 단계까지도 품질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공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원료 생산 인증 EFFCI,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환경 경영 체제 ISO 14001, 그리고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ISO 22716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있고 원료 입고 제조 충진 포장까지 전 과정의 공정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작업의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높아진 생산 효율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 safer and more hygienic manufacturing environment. As a result, it can satisfy the global standards by preventing the production of defective product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3: 바이오뷰텍은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재 관리, 생산 관리, 입출고 관리, 품질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 현황이나 재고 공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수 작업과 오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이 함께 향상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Based on the transdermal delivery formulation technology, the company has continuously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joining overseas exhibitions, the firm has actively promoted its ingredients and products to global businesses.
4: We currently collaborate with diverse markets across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providing high-quality ingredients that meet global standards. We are proud to see our technologies integrated into world-class beauty products, and we will continue our best to expand our global footprint even further.
1: BioBiotech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effective and stable ingredients for skin health.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materials by making use of plant-based as well as fermented materials.
5: 저희 연구소에서는 리포존, 니오존의 에토존, 큐보존과 같은 피부 전달 효율을 높이는 DDS 기반의 기능성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 유래 PDRN 성분이나 엑소존 등의 바이오 소재 기반 원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온 유화가 가능한 계면활성제 프리의 검 유래 유화제나 스틱 제형에 쉽게 적용이 가능한 기능성 왁스 소재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매우 쫀쫀하고 탄성력이 있으며 풍부한 거품과 우수한 세정성을 겸비한 틱소트로픽 클렌징 폼 제품, 그리고 제형 복원력이 우수한 형상기화 크림에 자사 원료 소재인 오일 캡슐을 적용한 신기술, 신제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skincare industry by suggesting scientific solutions. And it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lead the global beauty trends.
0: 저희 바이오뷰텍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피흡수 기술과 바이오 소재 연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K-뷰티 화장품 원료 소재와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품과 기술력 모두에서 인정받는 기업, 세계 뷰티 산업에 크게 일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BioBiotech has developed safe and reliable technologies that can boost people's skin health.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in the near future.
6: 국 or tang, which means traditional soups in Korea, is usually boiled for a long time, and it provides a deep and savory taste. And there'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onvenient and healthy soups that can satisfy consumers with hectic lives. It's Gosam Nonghyap, which has gained trust by using healthy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as well as quality control. We explore Gosam Nonghyap, a maker of convenient and healthy food,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food industry. Gosam Nonghyap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oups with Hanu,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By putting top priority on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food.
7: 저희 고산 농협은 지역 농업과 함께 성장해 오면서 농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한우 부산물 가공을 통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새로운 식품으로 만들어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국산류를 기반으로 간편식 시장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6: Various kinds of soups that are made with Hanu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e convenient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reproduced the deep and savory taste of the traditional Korean soup. The milky white soup with less fat provides the taste of homemade soup. And consumers can feel more familiar with the company's products.
8: 저희 고산농협은 한우 사골곰탕과 도가니탕을 비롯해 한우 육개장, 안성 장터국밥, 한우 미역국 등 다양한 국탕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국내산 한우를 중심으로 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Aside from the current soup produc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developing different types of healthy food. And it has enjoyed positive responses in the Korean market as healthy and nutritious food. The company has released Samgyetang, or Korean ginseng chicken soup, and Chuotang, or Korean loach soup as new products. As the products are delivered in the form of convenient food, consumers can enjoy the products more comfortably.
8: 보양식 제품군은 영양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으로 현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문화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양식 HMR 시장은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 보양식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소비 방식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6: For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implemented strict quality standards. After the pre-processing of meat and the broth extraction stages, the basis of the soup products is completed. The concentration and emulsification stages are carried out to create a deeper taste and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lso,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ixing and packing stages, as well as the metal detecting process, and the hygienic and safe food can be released to the public.
9: 저희 고산농협 제품의 품질은 공정 전반에 걸친 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검출 및 인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물 혼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별 온도와 시간 관리를 통해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충진 및 포장 설비와 균질화 설비를 통해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햇석 기반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6: The company has applied automation facilities and sensor-based management systems to all parts of the production site. And the entire process can be monitored at a glance. As a result, it has reduced the variables and kept a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10: 최근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공정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량률 감소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6: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the aim of analyzing premium ingredient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promo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7: 고삼농협은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탕류의 품질 고도화 연구를 비롯해 간편식 제품 개발, 보양식 제품 연구, 그리고 저장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삼계탕 제품군 확대와 염소탕 등 보양식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 고삼농협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promoting healthy and convenient products. It held a tasting event in Japan in January this year to actively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7: 고삼농협은 농협이 가진 원재료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한 제조 공정, 추측된 품질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 위에 보양식 제품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MZ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K푸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6: 고삼농협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y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enhancing hygiene control.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reate higher values for healthy meals.

0: Five.
1: Game.
0: Action.
1: Action.
2: Action.
3: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4: 맛봐도 돼요?
3: 네.
1: 와우. 오.
4: 와, 오,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아.
1: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3: 예스. 퍼펙트.

말이 심승처럼 동양하고 국어하고 그러고 매 맞추며 울부짖네. 차비를, 부디 차비를, 불쌍한 이 거린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가련한 미치광이 긍휼히 여기시어 자비를, 부디 자비를.

0: 그간 잘들 지내셨사옵니까?
1: 어서 오시지요, 전하.
2: 이렇게 늦은 밤에 어인 일로 여기까지.
0: 그러게 말이오. 다들 침소에 드실 시간에 일이 불쑥 들이닥쳤으니 참으로 미안한 일이에다.
2: 아버님.
0: 그러허나 새벽에 떠난 길이 한밤중이 될 줄 낸들 알았겠소.
2: 마침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미리 기별이라도 좀 하시지 않고서요.
1: 기별은?
0: 가는 날이 장날인 게지. 운수가 사나우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바. 구구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꾸나. 만났으니 되었다. 고단하구나. 좀 쉬어야겠다.
2: 언니 댁에 계시기로 한 한 달이 이제 이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인 일로.
0: 일?
2: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0: 그래! 나도 몰랐다! 리건, 네 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짐승만도 못한 년. 악독한 년.
2: 설령 아버님을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더라도 다 아버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마음이 있었겠어요?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0: 오해? 오해?
2: 언니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설마하니 언니가 아버님을 잘못된 길로 이끌겠어요? 자, 돌아가세요. 마음을 푸시고 가서 언니 마음도 풀어주세요.
0: 그년한테 가서 용서라도 빌란 말이냐? 이렇게 무릎을 꿇고
2: 아버지.
0: 사랑하는 따님, 존경하는 마님, 아무짝에도 저는 쓸모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
2: 일어나세요.
0: 이렇게 무릎 꿇고 외워나오니 늙은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0: 커두어 주옵소서.
1: 어떻게 아버님은 우리를 불효막심한 자식으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어서 언니한테 돌아가세요.
0: 그년한테는 절대 가지 않겠다.

0: 살이 급사람살 악살을 날년 이년 이년 이갈리는 년 지옥불에 나 탈성 떨어져라.
1: 세상에 어떻게 딸 자식한테
2: 망령이들 하시는 말씀이니 신경 쓸 것 없다.
0: 망령?
1: 불쌍한 아버님, 아버님은 혼미하세요. 편찮으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죠. 언니 좀 그만 괴롭히시고 자 돌아가세요. 가셔서 언니와 함께 머무시다가 한 달 후에 저한테 오세요. 수행원은 반으로 줄이시고요. 여긴 제 집도 아니고 당장은 아버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0: 천년한테 가라고? 50명을 줄이라고? 거렁뱅이처럼 한 대 짬을 자고 빌어먹는 있어도 나는 천년한테 절대 가지 않겠다. 아, 코델리어야, 너도 그렇게 떠돌고 있느냐? 어디서 헤매고 있느냐? 나는 차라리 그 아이를 찾아가겠다. 찾아가 용서를 빌고 그 아이의 종, 그 아이의 집말이라도 될 수 있다면!
2: 그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0: 얘야, 부탁한다. 내 살이요, 피에 내 딸아. 너는 내 피 속에 흐르는 병독이요, 살 속에 자리 잡은 종기. 허나 그것 또한 나이니 내 다시는 너를 저주하지도 노여워하지도 않겠다.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 잘 가거라! 서로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부디 나중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니건에게로 가겠다. 내 사람들과 함께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나는 버릴 수 없다!
1: 아버님 말씀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연로하신 아버님 한 몸을 모시는데 50명 시종인들 무슨 필요했으리까. 그들의 거친 행실 불안해시하시니 불가하오 없는 이만 못합니다.
0: 난 너

필요. 필요! 단 한 사람도! 나한테 필요를 말하지 마라. 목숨을 부지하는데 필요한 것만 남긴다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개새끼로 만들겠다. 이거지. 목줄을 묶어두고 때리면 밥이나 주고 쓰다듬고 오르다가 수틀리면 발길로 걷어차는 개새끼! 필요? 필요!

가득함에 덕시 나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견디게 하소서. 바위처럼 무딘 마음을 인내를 내게 주소서. 그러나 분노하게 하소서. 복수하게 하소서. 나의 분노로, 당신의 분노로 온 세상을 떨게 하소서. 천지신명이시여, 저를 보소서. 이 가련한 늙은이를 품어보소서. 천만 갈래 재정화 은진이 내 마음 누가 내리지 않도록 울지 않게 하소서. 돈은 가득 고인을 뽑, 눈물을 가두어 주소서.

0: 들어갑시다. 폭풍이 몰려올 것 같소.
1: 전하께서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0: 어디로 가시던가요?
1: 모르지요. 이를 어쩝니까?
2: 내버려 둬요. 어차피 제 고집대로 하실 양반이니.
1: 아유, 이럴 수가 있나. 이 한밤에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데 이 근처 수십 리는 허허벌판, 비를 피할 나무 덤불조차 하나 없습니다.
2: 사업자득입니다. 고생을 해봐야 정신도 차리시겠지. 성문을 닫아 거세요. 난폭한 무리들이 아버지를 충동질해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0: 과연 그렇소. 험악한 밤이군. 들어가 폭풍우를 피합시다. 성문을 닫아라!
3: 성문을 닫아라!

0: 웃음을 아끼리까 만단 소회 다 못하고 먼 곳에서 우옵내다.
1: 각별히 조심하여라. 하나 서둘러라. 한시가 급하다. 그저 전하를 좀 보살펴드리게 해달라고 청을 올렸을 뿐인데 내 집에서 나를 내쫓다니. 전하에 관한 일을 입에 담거나 전하를 도우려 했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더는 두고 못 본다. 어차피 이대로는 오래 못 가리라.
2: 코델리오 공주님께서 해안가에 군사를 일으키셨다는 소문은 저도 들었습니다.
1: 지방의 영주들이 모여들고 있다. 공주님 곁으로 전하를 위해서. 에드먼드, 나는 천도를 따르겠다. 더 이상은 부끄럽게 목숨을 부지하지 않으리라.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전하의 편에 서겠다.
2: 저 또한 아버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1: 시간이 없구나. 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필시 전하를 헤아려 들떠 그 전에 전하를 찾아 공주님 계신 곳으로 모셔야 한다. 두렵구나. 에드먼드, 너도 부디 몸 조심하거라.
2: 두렵구나. 나도 내가 두렵다.

날 보지 마라. 분념도 그만두고 악다군 있어봐야 무슨 소용인가? 어젯밤에도 말이지 낯살이나 처먹은 게 채통머리 없이 뭐하지 않는 짓이야. 한숨도 못 잤어 자네 때문에. 누구를 탓할 거야? 다 창업 자족이지. 유행을 바라는 거야? 자네 너무 믿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똥 오줌을 못 가리는구만. 딸내미들 이야기가 아니야!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해. 자네 잘못은

알겠나? 이젠 알겠어? 어이구, 불쌍한 사람. 이 가엾은 사람. 난 용서해줄게. 어서, 난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어서, 날 용서해주게. 어서, 날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어서, 어서 날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어서, 어서, 아! 입 다물어!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시커먼 너, 썩 물러가!

0: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또 정신줄 놓고 싸돌아다니시네.
1: 모자도 쓰지 않으시고.
0: 낚시를 하고 계셨어?
1: 저 강가에 옹기국당 가마터가 있사온데 오두막은 허물어졌으나 가마는 멀쩡하니 주의를 피할 말합니다. 얘가 날 쳐다본다.
0: 뭐?
1: 얘가 뭐라는 거냐?
0: 뭐라긴 춥다잖아.
1: 그래? 하. 추우냐? 불쌍한 녀석. 나도 춥구나. 어서 가시지요 전하.
0: 어서 가서 이 녀석을 따뜻한 뱃속에 장사 지내줍시다.
1: 그 늙은 것이 감히 헤헤실실 웃으면서 뒷구멍으로 호박씨를까? 나에게 반기를 들어 역모를 꾸며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 자네 형 에드거만 욕할 일이 아니었구만. 충의 길과 효의 길이

0: 모르리야. 어여보다 그대 충정 내 깊이 안혼내라. 그 늙은 것을 당장 잡아들이게. 글로스터 백작, 그대의 아비였던 자의 것은 이제 그대 것일세.
1: 어서 드시지요, 전하.
0: 싫다.
1: 비좁긴 해도 불을 지피면 따뜻할 것이옵니다.
0: 난 그냥 여기 서 있겠다.
1: 제발,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전하.
0: 이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너건너건 물러지겠지. 물러진 마음 속에 온갖 잡념이 떠오르겠지. 그러느니 나는 차라리 이렇게 멀뚱히 서서 몸도 마음도 빳빳하게 온 채로 아무 생각 없는 편이 낫겠네.
2: 웃기시네. 아저씨는 그림자야. 그림자의 그림자가 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던 갔구나. 이 밤 눈 보라 길이에 떠오르는 굶주린 차들아, 헐벗은 차들아, 집 없는 차들아, 웅크린 짐승들아, 새들아, 숨죽인 나무들아, 잠든 풀들아, 이제야 안 오라. 온 목숨이 고통 이루구나. 눈보라 온 세상이 무덤 같구나. 눈보라 속에 나는

꿈이여, 지나간 꿈이여. 너 가득히 흩날리는가. 이봐, 눈 보라. 허공에 춤추며 나리는 꿈이여, 아득한 봄이여, 지워진 길이여, 시들은 약속이여, 꽃이여, 떠나간 얼굴이여, 깨어진 꿈이여, 이제는 흩어져 어두운 속에 자취도 흔적도 없구나. 눈보라, 눈보라, 온 세상이 나 혼자다.

0: 하여 궤도에 상하소냐. 내가 많이 가진 것은 남이 적게 가지니라. 아버님 모은 재산 업보인 줄 내가 알아. 절들자 그 학업을 내 손으로 시치고자 수만 금너른 연다 티끌처럼 흩을 적에 방방 웃고 청농농 기생집 노른 판에 흔적 없이 자취 없이 구업을 말끔 씻으니 천재 신명 돌보시고 하늘이 사랑하시리. 내가 바로 날 한 달 멋들어진 한량이라오.
1: 어지러운다 어지러운다.
0: 아 어진 건 아니고 어지러워요.
2: 아, 선생. 아, 어지러워. 선생은 현자요.
1: 현자요.
2: 인자.

0: 진짜요?
1: 진짜요?
0: 진짜요?
1: 어, 이것이 인간의 진짜 번번쌤이지. 아,
0: 그렇지.
1: 우리 모두 다 가짜야.
0: 가짜야.
1: 벗어버려라. 벗어. 얘야, 어서 와서 내 단추 좀 벗겨라.
0: 아저씨, 진정해요, 제발.
1: 이 바지도 벗어.
0: 바지 안 돼. 바지.
2: 누가 온다? 아, 누가 온다? 천원, 천원 도깨비다. 성물나가, 성물나가, 성물나.
3: 천아, 안에 계시옵니까?
2: 넌 누구냐?
4: 톰! 불쌍한 톰! 개구리도 먹고 두꺼비 얼챙이 도령농도 먹고 새똥도 먹고 쥐도 먹고 돼지발톱도 먹고 썩은 농농개 낀 파란 이끼도 마셔야.
0: 와우.
4: 내 어깨에 올라앉은 이 녀석을 조심하세요. 닥쳐라 이 악기야. 조용히 하라니까.
2: 이 지경이 실수야. 전하, 이제야 찾아온 저를 벌해주시옵소서.
1: 가만히 있어! 난 이 선생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 선생? 선생의 전문 분야는 무엇이오?
5: 벼룩을 기르고 악기를 부르는 일이지요.
6: 오, 그럼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십니다.
2: 전하, 소신과 함께 가시옵소서.
1: 선생, 이리 오시오. 악기들을 불러주시오.
2: 어휴, 전하, 한시가 급합니다.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1: 피해? 내가? 이것 봐라. 나는 왕이다. 왕이란 말이다.
5: 어? 시급이라? 그래, 시급한 것이 하나 있지.
1: 재판을 열겠다. 그 악기 같은 년들을 불러들여라. 거기 재판장님, 이쪽으로, 이쪽으로 앉으시오. 그 좌석 재판관님이라 왼편으로 좌정하고, 말석 재판관님이라 오른편에 보좌하고. 재판을 열겠다. 죄인들을 대령하라. 호! 오는구나, 오는구나, 인년들이 오는구나. 여우처럼 실쭉실쭉 웃으면서 오는구나.
5: 아, 저건 빠꾸기가 아니오.
1: 저게 바로 그녀지요. 어? 가자리를 분명하오. 인년이 둔 것 판들 내 눈은 못 속이대. 빠꾸기가 제 길로 준 휘파람새 몰아내듯 이 불쌍한 나비를 발로 차고 내쫓았어.
0: 자네가 건어린인가?
1: 발뺌을 못하리라. 아니라고 못하리라.
0: 참나무 상정인데 뻐꾸기고 거너리라. 요망하고 해괴하니 악기를 분명구나.
1: 아, 이놈의 뻐꾸기가 내 목덜미를 쪼아든다. 아, 이놈의 악기가 내 코를 눌어뜯는다. 사장, 간단히 보들고 계시오. 담은 리가. 오와, 천연자 도망하신다. 멋진 아들 그냥 천연 잡아라. 천연 잡아. 천연이 돈 가버렸다. 홀딱 한번 채주다 보니 비로 먹은 개 한 마리. 홀딱 두번 채주다 보니 사다 운 길이

0: 아, 자기가 나를 본다? 아이고, 조절해봐라! 아이고, 날 살려라!
1: 울지 마라, 내 가슴아. 부디 제발 울지 마라.
2: 아! 아! 아, 요놈의 개들! 썩 물러가!
3: 어찌 되었소, 선제? 아,
4: 다 뻗어졌습니다.
3: 오, 그렇군.
5: 재판이 개판이야.
6: 저것들 배를 쫙 갈라서 오장육부를 샅샅이 뒤집어봐라. 피시 염통이 무쇠떡이나 돌떡일 것이다. 선세, 선세, 고명하신 선세, 당신을 내 책사로 명한다. 다 좋은데 그 입성의 영두대 거슬려 데려가서 우아래로 한벌 차 차려주어라.
7: 전하, 이리, 이리로 오셔서 좀 쉬십시오.
6: 떠들지들 마라. 휘장을 치고 그 시계 내 와트를 가져와라. 똥이 마렵다. 아, 그 시계 저녁은 아침에 먹겠다. 아,
5: 그럼 난 정우에 자러 가야지.

0: 기진하셨구나.
1: 편히 주무소서. 마음의 병에는 잔만한 약도 없으니 부디 이 잠 주무시고 어지러운 혼백을 바로 세우소서.
0: 강가에 배를 한척 마련해 두었네. 전하를 헤아리는 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어서 전하를 모시고 강을 따라 내려가게. 코딜리아 옹주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네. 자, 서두르게 어서.
2: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0: is called the Naples of the East for its beautiful harbor. As a natural archipelago, Tongyeong's cluster of islands are surrounded by the Blue Sea. Among the islands, Mirukdo Island stands out. The island is connected to the mainland by two bridges and an undersea tunnel. To get the full experience of the charming archipelago, then you must visit Mirukdo Island.
1: 이곳 미륵도는 바닷물이 이제 들면 섬이 되고 또 썰물이 되면 이제 육지가 연결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통로에 통영 운하를 만들었고요. 또 해저 터널을 건설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기에 신화 SB의 전신인 최기호 조선소가 1946년도에 들어서게 되었고요. 멸칠선과 목선을 만들다가 1970년도에 들어서 최초의 철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When you think of Tongyeong,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how it is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But it also happens to be the center of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Being a major contributor to the economy, the boom cycl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directly impacted Tongyeong's economic growth.
2: Tongyeong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는 조선업이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화조선소라고 하면 통영의 많은 세수의 한 또 축이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지역 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조선소의 이 부지들은 우리 통영에 계시는 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죠. 한 어떻게 보면 통영시가 아주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 어떻게 한 중간에 또 역량을 하는 공간이었고.
0: Small and large shipyards were clustered around Mirukdo Island because it offered natural conditions that are

0: a boon to shipbuilders. People trying to make a livelihood gravitated to the shipyards where there were jobs. Stories that came out from this concentration of workers told how prosperous the place became.
1: 성동동 마찬가지고 여기 신화조선도 마찬가지고 망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통영에서 생업이었는데 그 생업이 다 중단이 된 거죠.
0: Many people were dependent on the shipbuilding industry. But the worldwide declin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dimmed the once bright future of 통영. Some shipyards held on to hopes of a rebound, but they were unable to stay afloat. But these abandoned shipyards have been repurposed and now welcome back 통영 residents.
2: 이곳은 1946년 작은 조선소에서 한때 세계 10대 조선소에서 올랐던 신화 SB 조선소의 본관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하여 조선업이 세탐에 따라 신화 SB도 어려워졌고 5천 명의 근로자가 대거 실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파산한 조선소를 중심으로 봉평지구 도시재생 누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의 첫 단추가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입니다.
0: The former headquarters of a shipyard that once supported the local economy. Today, it no longer plays any major role after experiencing a boom-to-bust cycle. However, this building remained, biding its time. After undergoing a revival, now it is bringing new value to 통영. Like the boom times, 통영 needed a boost to reinvigorate the town.
2: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예전 신화조선소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공공창업지원 공간이다 보니 큰 뼈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옥상 정원을 제외한 모든 층이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1층은 아트홀통, 갤러리, 지역 상품들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있고요. 2층은 창업카페, 3층은 세미나실, 미디어실, 그리고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북 라운지가 있습니다. 4층은 창업 랩실들이 23개가 있고요. 5층은 지역관광협업센터, 남해안 여행 라운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그리고 간단한 업무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해피랑, 6층에는 옥상 정원과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0: The 통영 Restart platform sounds like a place where people are encouraged to make a fresh start. The REST in Restart stands for tourism and travel, while ART stands for culture and arts. Like its namesake, it's about starting again. An abandoned shipyard that no longer supports the livelihoods of people has been repurposed to offer employment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3: 제가 컨셉이 우리 자원을 활용한 걸로 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든 곳이다 보니까 이 공간도 폐 조선소였는데 이렇게 멋지게 공간이 됐잖아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기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번 노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0: The story of an abandoned shipyard that has now become a place of hope and dreams after years of despair. will find people working hard to drive progress in Dongyeong. There is one tenant company that is dedicated to the culture and arts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Dongyeong's cultural legacy.
4: The 저희들 업체를 차린 이유는 아무래도 연구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환경이 어렵다라기보다는 통영이 아무래도 무형문화재가 8개나 있는 지역의 아주 문화, 역사, 예술 쪽으로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또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소리로서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0: The Dongyeong Restart platform is serving as a hub for culture and the arts in Dongyeong, as well as driving tourism. Under the belief that bringing together motivated people in the cultural space will move Dongyeong in a new direction.
4: (웃음) 그런 공간이었고 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입주했으니까 많은 문화 예술 관광이라고 하는 파트들은 하나의 업체만 있다고 그게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0: Tenant firms in Dongyeong Restart platform share information with one another to prosper together. While the entrepreneurs started businesses to better their own lives, it is still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Dongyeong. Sharing your problems with others can lead to a breakthrough in solving them.
4: 얼마 전에 우리가 한 달마다 한 번씩 입주단체가 모임을 합니다. 거기에서 서로 소개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입주단체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가장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쪽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조인을 함으로써 통영시의 여러 가지 행사들과 함께 연계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 While entrepreneurs make the Dongyeong Restart platform their permanent office, other people use the space how it suits them in a more organic way. The co-working space is on the fifth floor and named Happy Lang, which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기랑, meaning a hill above the sea, and happy. It is a collaborative workspace as well.
5: 통영이 좀 정취를 느끼면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조선소를 유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리스타트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폐조선소 인더스트리얼 분위기가 이렇게 물씬 풍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버려진 공간으로 두는 게 아니라 다시 가꾸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여기 이름이 리스타트인데 저는 그냥 뭐 재창업 정도로만 이렇게 봤는데 1층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레스트, 휴식의 레스트하고 아트, 그 아트적인 게 합해서 이제 리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3의 언어로 이제 재취업, 재창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탄생했는 것 같은데 통영이라고 생각하면 문화예술을 빼면 이야기가 안 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0: Many brainstorming sessions were held when converting the old shipyard into a useful community space. It was decided to create a space that could offer new opportunities to locals and laid-off shipyard workers while also bringing in tourists.
6: 팁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지역분들에게. 그래서 좋은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교육을 듣다가 어? 4층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근데 이제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제가 이제 희망을 정말 원했었죠. 네.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0: The place offers people who want to make a difference in Dongyeong a way to pursue their dreams. And the tenants who have moved here are using their skills to teach others. This is the value created by the Dongyeong Restart platform, where everyone prospers.
7: 제가 알기로는 거제에도 이제 조선소 이렇게 바꿔가지고 카페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조선소 건물인지 모를 만큼 좀 깔끔했고 막 이런 청년들 스타트업 같은 것도 지원해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도 관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생산적이라고 느꼈고 사실 건물이 너무 깔끔해서 최근에 지어졌다라고만 생각했고 진짜 신사업이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막 조선소 같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공간도 활용 잘하고 네, 되게 좋은 취지를 가진 건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One of the tenants at the Dongyeong Restart platform supports the dreams of young creators. The founder has been producing one film a year with content that leverages Dongyeong's identity. Perhaps one day, Dongyeong will become renowned for its film industry.
8: 영화 찍는데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 찍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기회죠.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사무실도 없었는데 이런 사무실이 생겼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좋고요. 어떻게 보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는 거니까 서로 그냥 밖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좀 쉼터 같은 느낌의 공간이 돼서 좀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엔 좀 불안하게 일을 했더라면 지금은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하는 느낌?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Every year, people brimming with dreams and aspirations find their way to the Dongyeong Restart platform. And the more they come, the more Dongyeong will be known as a town for entrepreneurship and job opportunities.
9: Different 행사, different 프로그램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올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아직 제가 봤을 때 어울리는 행사는 그렇게 많이 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그거는 요 근방의 시민들이 교육 이런 거는 또 하긴 하는데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여기 이 주위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더 그렇고 좀 더 많은 혜택이나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주어졌으면
0: Like it were in its heyday, the renovated shipyard is occupied by many people. Having people exchange ideas and share their stories adds value to the Dongyeong Restart platform.
10: Community 공간도 생기고 경제 공간도 생기고 동네 주민들이 그러니까 통영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접근성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거, 다양한 거.
0: There is also a place where teens can pursue their dreams. It lends support to boys and girls in Dongyeong who want to become musical actors. Learning and practicing in this small space, these kids are the future

0: 통용.
1: 여기서 연습한 친구들은 통영에 있는 여러 문화축제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권위 있는 뮤지컬 콩쿠르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좋은 실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뭐 저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뭐 뚜렷한 뭐 학원도 아니었고 원래 뮤지컬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연습실을 뭐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면서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고 대회도 나가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좋은 공간이 생겨서 통영시에서 이렇게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타 클래스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 아이들과 또 새로운 친구들이 같이 좋은 뮤지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2: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everyone at Tongyeong Restart Platform will converge around a single dream. To carve out a new role for the old shipyard in a nod to the shipyard's legacy, people are working hard to achieve a sustainable future.
3: 이 자체호 공간을 전부 없애버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들을 좀 한쪽에 조성을 해주고, 이곳에서 우리 그 수없이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그리고 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는 우리 후손들이 계속 되기를 그런 마음,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걸 뭐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의미 있는 공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과 연결되는 어떤 공간으로 다 재생을 시키면서 이 공간들을 살리면 시민들에게도 좋고 또 이곳에서 수고하신 수많은 피땀을 흘리는 그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The aspirations of the local people of Tongyeong have fueled a beautiful renaissance of the former shipyard headquarters to create value in which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dutifully supporting.
4: 저는 이 건물을 제 집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집이 더 예쁘고 멋지고 사람들을 봤을 때 오고 싶은 공간이 되는 게 우선은 제가 이 공간을 관리하는 주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공간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놀러 오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소 그만두고 굴공장에서도 일을 해보고요. 또 은행에서도 일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통영에 있으려고 해봤는데 저한테 이 공간은 좀 저의 생각을 좀 전환시키고 뭔가 좀 기대감을 심을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2: Even though the town went through a time of crisis,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now setting an example as a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success story. We're hoping to hear more about it in the future.
5: 당연히 시민들의 공간으로 되는 게 맞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공유를 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관리가 되고 그래야 이제 저희가 참여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발전도 되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6: 안내자? 저한테는 안내자입니다. 모르는 길 아니고 안 가본 길 이런 길을 가게 해주고 정보를 줘서 가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길을 열어주는 계기도 있고 이 안에 사람들까지도 협력하거든요.
7: 진화조선소가
0: 문을 닫게 된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조선업이 이렇게 쇠퇴하면서 많은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체할 만한 이런

0: 공간들이 생기고 이 공간에 또 사람들이 빠져나간 만큼 또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공간인 만큼 이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도 각자의 그 일에서 창의적인 부분이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3의 막 좀 다양하고 힘 있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A space that had experienced a boom and bust is now writing a new chapter of hope and rejuvenation for the local economy. Along with people making efforts to breathe new energy into Tongyeong, we wholeheartedly support the ongoing story of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and the new path it is creating.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immediately draws attention. Titled, Where Does the Flow Begin? The designer began by asking, where did the growth of Hallyu truly begin?
1: 서울이라는 도시가 산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우리의 삶과 문법도 그 산 안에서 발달이 되었거든요. 산에 올라 풍요를 즐겼다는 옛 기억들도 있어서 문화적 근원이 거기 있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0: Mountains, a defining feature of Seoul's landscape. This garden reflects on the meaning of the forest nestled within them. The designer also introduces a range of plants connected to Hallyu in unexpected ways.
1: 최근에 왕가와 사는 남자의 단종의 밥상으로 알려져 있는 어수리가 심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뭐 단종의 밥상, 어수리 꽃을 볼 수 있고.
0: That's right. Each garden at the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holds a story of its own.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 begin to see, and the more you come to appreciate. Now, let's take a look at something a bit more playful. These are the corporate gardens, each one reflecting a distinct identity.
2: 그냥 멋있는 나무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의도치 않게 보게 돼서 너무 멋있는 것 같고 하고 들어왔을 때 냄새도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 정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0: And there's another garden that stands out. A space that feels almost mythical, mysterious, yet elegantly refined. Surprisingly, it was created by a construction company.
3: 기존의 아파트 정원 같은 경우는 빈 땅 위에 저희가 조경을 얹었었다면은 이 서울숲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식생 위에 어떻게 저희 기업의 색을 얹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하면서 그 부분 위주로 정원 조성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0: These days, many residential and urban developments in Seoul are built around a key question. And that is how to create spaces that harmonize with nature. Among KNOW viewers, there must be plenty of K-pop fans. And if that's the case, this is one spot you won't want to miss. Gwangya Forest. Created by one of Korea's leading entertainment agencies, this garden offers guided audio in the voices of its artists.
4: 엔시티 목소리로 들으니 자연의 냄새와 자연의 분위기를 더 즐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And these diverse gardens are also capturing the curiosity of international visitors. Why is that?
5: The city is so big, but we wanted to find a little bit of greenery, a little nice quiet space, and yeah, it's stunning.
0: K-food, K-pop, K-fashion. And now, K-garden seems to be emerging as another cultural facet of Korea.

0: At a pop-up space in Seongsu-dong, visitors can even create their own custom keyrings.
1: 그 딜리슈트 이제 모티브로 한 이제 키링 만들기고요. 꽃들을 이제 부착해서 이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거.
2: 코를 하트 모양으로 만들고 두 볼을 노란색으로 해서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3: 루돌프가 된 제 딜리슈트입니다.
4: 손을 표현해서 총을 쥐고 있는 것도 만들어 봤습니다.
0: Oh, like a tiny fairy hiding in the greenery.
4: 아, 제가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드는 체험이 있어가지고 남자친구랑 같이 울 수 있는 체험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And that's not all. There are also gardening classes for those interested in plants.
5: 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업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오늘은 테라리움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아, 어릴 때 생각나요. 어릴 때 흙 만지고 놀던 게 생각나고요. 좋네요.
7: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힐링 원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배워가면서 저도 좀 더 취미를 더 붙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0: Perhaps as you care for plants, you begin to care for your own self as well. And that's what we call a quiet moment of healing. The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opening on the radiant first day of May. Nature in the heart of the city, woven together with K-culture.
8: 정원이라는 것이 맑은 날, 또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부는 날 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계절마다도 달라지고 저희가 180일 동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오셔서 정원을 즐기셔야만 정원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고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서 무언가를 더 배울 수 있는 정원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Running through late October, it offers a chance to pause and recharge. If you find yourself in Korea, be sure to experience this moment of healing.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로 있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thunderstruck. 아, 어렵네.
1: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창일까요? 무서운 무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이걸로 뭘 잡을까요?
2: 선생님.
3: 네.
2: 우리 그 견지 낚시할 때 네. 전투 낚시했잖아요.
3: 아, 치열했죠.
2: 얼마나 좋아요.
3: 바다 낚시할 때는 네. 이 바다 바람과 파도와 갯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이 마음이 흥분되는데
2: 여기 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 소개시켜 주시려고.
3: 당연히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전통 낚싯바늘.
2: 전통 낚싯바늘.
3: 네. 네. 오복 낚시, 삼복 낚시, 오리낙, 숭어낙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2: 오리다가 뭐 오리 잡는 건가요?
3: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 자, 일부러 가지고 왔죠.
2: 이게 바늘이에요?
3: 이게 바늘인데 삼복낙이에요. 네.
2: 삼복낙.
3: 이거 어떻게 낚는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2: 일단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3: 우리 박물관에 삼복낙, 오복낙이 많이 있어요.
2: 오복낙이라는 네. 거는 바늘 다섯 개인가요?
3: 그렇죠. 이게 다섯 개가 있는 게 오복낙인데 네. 물고기가 일반 낚시처럼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위로 지나갈 때 채여가지고 몸통을 네.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낚는 낚시.
2: 홀치기 낚시하는
3: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2: 이거 딱 보이네요. 네. 이게 뭐 찔러 잡는 건가요? 던져가지고
3: 뭐 창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무기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낚시에 전통
2: 아 이건 진짜
3: 자 이렇게 딱 했다가 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지나갈 때 채 갖고 낚는데 이게 몸통에 걸려가지고 낚아 올리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걸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3: 네, 그렇죠.
2: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3: 저희 박물관에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와,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들을 다 구술을 해 주셨죠.
2: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3: 그걸 못 믿으시면 이거는 더 못 믿으시겠네?
2: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크잖아. 하얀 판이 붙어 있네요?
3: 그렇죠. 네. 이렇게 빙판 위에서 네. 이렇게 띄워다요. 그러면은 큰 숭어라든지 네. 아니면 잉어 이만한 잉어들이 위로 지나갈 때 이 하얀 판이 위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낚아채는 거죠.
2: 그러니까 빙판에서 네. 지나가는 물고기를 네. 보고 이걸로 네. 걸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3: 그렇죠.
4: 이게 무슨 소리야?
3: 과거에는 네.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네. 그다음 씨알이 굵은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2: 제가 설명을 지금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진 않습니다. 네. 이런 거 해서
3: 네. 네, 좋습니다.
2: 가보실까요?
3: 네.
1: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3: 저는 이런 수렵 스타일입니다.
2: 네.
3: 자. 이야,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 낚시는.
2: 아니 뭐 낚시는 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3: 잘 보세요. 보여요.
2: 하얀 판에 네. 물고기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쳐야 뭘 아, 수심이 잡을 약간. 수 있는 거잖아요.
3: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우리 네. 전통 낚시가 수심이 얕잖아요.
2: 네.
3: 그러면은 원래 전통 낚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줘요.
2: 아,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3: 이렇게 감아주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아요.
2: 아. 이런 식으로 수심을 네, 맞추는 거군요.
3: 우리 해와에서도 네. 이런 전통 낚시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다는 게 네.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2: 이런 식으로 보고.
3: 그런데 여기에 네. 저 하얀 게 보이죠?
2: 네, 보입니다. 네,
3: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위로 물고기가 지나갔을 때, 네. 솔직히도 확 땡기는 거죠.
2: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겨울에 네. 빙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3: 그렇죠. 네. 얼음 낚시로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낚았대요. 아. 그래서 엽서라든지 사진에 네. 이 낚시로 낚은 큰 물고기들이 얼음판 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2: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3: 지나가다.
4: 어림도다.
3: 원리는 알겠죠?
2: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네.
3: 누가 먼저 낚는지 해볼까요?
2: 저는 저기 현대식 낚시대로 네. 저는 제 방식대로 저, 하겠습니다. 네.
3: 우리 전통 낚시를 믿고 네. 계속 기다려볼게요.
2: 아, 근데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근데 여기 확실히 메다급들이 있다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3: 그 이걸로 잡으면은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이런 전통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
4: 입만 벌리면.
2: 근데 선생님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3: 근데 이거 네. 이런 표현은 네. 역사상 처음일걸요?
2: 그러니까요.
3: 지금 현대 낚시와 이 전통적인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을 동시에 빠뜨려서 같은 구도에 잡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5: 앉으세요.
2: 오! 걸었어. 걸었어.
3: 잡혔어요.
2: 아, 걸었어, 걸었어. 선생님, 걸었어.
3: 아, 이거 현대 낚시가 이겼네.
2: 아, 이제 피딩타임 됐나봐. 걸었어, 걸었어.
3: 오!
6: 장어다.
3: 장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2: 아, 오, 터는데요?
3: 오!
2: 제대로 터는데?
3: 오!
2: 뭐지, 뭐지? 아, 쏘가리, 쏘가리.
3: 오!
2: 쏘가리. 쏘가리.
3: 대박.
2: 와, 쏘가리가 나오네.
3: 이거 뜰채 없죠?
2: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들어 올릴게요. 응. 네, 힘 빠졌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공기 좀 먹이고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창희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3: 응.
2: 이제 끈으로 네 고고 주시면 돼.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쏘가리 회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네. 이게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죠, 쏘가리.
1: 그렇죠. 네.
0: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1: 기가 막힙니다.
0: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우와. 제가 대충 해쳤는데,
0: 네.
1: 야, 대충 회를 썰었는데도 이런 맛이라니.
0: 아.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이야. 이건 그냥 액션이 아닌데요?
0: 아. 장난 아니야. 아, 이게 괜히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1: 이거, 와, 쏘가리는 진짜 민물의 제왕.
0: 아. 제대로. 아유. 이 맛이 예. 그 고생을 보상해 주는
1: 그러니까.
0: 맛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우리 인정.
0: 저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1: 이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0: 55 years with Wood.
1: 딱.
0: A life of many twists and turns, just like Naughty Wood. But he endured challenges stoically.
1: 산에 가서도 그냥 이거 깎는 연습을 했어요, 계속. 그게 그 재밌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0: Meet Chang Eun-jin, a man who builds traditional style houses and was destined to be a carpenter. Seosan, known for its vast land, it's home to three dignified traditional style houses, Hanok, located in a scenic area. They were built by artisan carpenter Chang Eun-jin.
1: Hey, 안녕하세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삼층 목탑 맹근을 굴 때요. 삼층 목탑 맹근을
2: 굴다고.
1: 아이들 우리 살림집, 저 안에도 살림집.
2: 아, 살림집이 두 개나 돼요?
1: 두 개나 돼요. 우린 식구가 많아가지고서 그것도 좁아요, 두 개하고.
2: 식구가 몇 명인데요?
1: 우리 손자, 아들, 딸보다 하면 24명.
2: 네 식구네요? 네. 아, 모이면?
1: 네, 모이면.
0: He is highly recognized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What do Hanok houses built by the artisan look like? He began carpentry at the age of 18. Now he i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This artisan has restored more than 150 national No wonder the Hanok houses he built are like masterpieces.
1: 우리 집은 이때 이게 이제 허첨화가 아니고 접첨화인데 나 딴 데서 유일하게도 이 처녀가 7호 네, 길게 뺐어요. 1m 한 80 되게 빼놨거든요.
0: He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the double eaves and sanja rafter shaped like a fan.
1: 이 선단이라는 게 요게 요거 붙이는데 4일 붙여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렵죠 이게 이게 붙였을 만한 거 다 깎아서 저 여기서부터 깎아서 그렇게 다 붙여갑니다 이렇게 빼쪽이 깎아서 멋진다 어렵다고 이게 그래서 이거 선단에 붙일 줄 아는 놈이 이러면

0: As a renowned carpenter, he prioritizes the quality of wood.
1: 뼈가 송진이 빠지면 나무가 소용없어. 이게 나무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핀데 송진이 항시 나와 이렇게 끓여 나오야 이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날이 뜨거워. 이게 살아있는 게 이거든. 이 송진은 이게 사람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이거든.
2: 그래요?
1: 응, 사람이 좋고 좋지, 이건 송진은.
2: 근데 이렇게 송진이 나와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1: 아니, 그럼 이게 있어야 이게 송진이 다 이 코팅제 작용을 해요. 이게 나와서 이렇게 그렇게 묻어가지고 코팅. 이 송진 나와 묻은 데는 해당 가도 비가 와서 뿌려도 물이 안 돼.
2: 이걸 만드신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송진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에서?
1: 이거 100년 전 나와, 이건.
2: 계속 나오는
1: 거 나와, 이건. 이게 살아있는 나무라, 이게. 이거를 생으로 뜨거운 스팀이라도 쪄가지고서 찌면 막 홍균이 막 끓어서 다 나온다고. 나오면 홍균이 빠지면 나무가 오래 못 가.
0: He dedicated much effort to the curved eaves.
1: 이 집이 클수록 곡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구분을 갖다가 평고자도 그렇게 깎아야 되고 한옥은 이 고기 생명이요. 고기 이게 판판하고 없으면 이 개화집 이거 아무 의미가 없고 보기가 싫어. 뭐 볼 수가 없죠. 이렇게 첨화를 해서 들어놔야 그래서 거기 있어야 한옥 같지.
0: Shall we take a look at the house? A high ceiling and a crossbeam measuring 6 meters. It was made with wood of exceptional quality because he wants to pass down this house to his descendants.
1: 이 나무 같은 거 봐, 이게 얼마나 문제가 좋은가, 이게 한 100년 다 먹은 나무거든요, 이 상태인 거. 오지 않거든요, 이게 갈라진 것도 아니에요, 이게 보면. 요거는 이게 다 미친 저 여기 서산 지방 육소인데, 이게 한 100년 넘은 거 다 넘은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주면 그 사두가 붙잡아서 물맷을 조져 패고, 그 다음에 죽였어. 옛날에 이렇게 지키라 했나, 이거.
0: There is a reason this artisan is so obsessed with property-built houses. He learned carpentry while working as a farm servant because of poverty.
1: 어떤 날 가면 요 앞에 여기 막 가다가 좀 졸리면 자다가 지나 들치면 막 야단 맞고 이렇게 예. 참 그제 말 좀 됐어. 벌써 못하는 게 진짜 울기도 많이 울고 참 그게 그때 그때 생각하면 참 눈물밖에 안 나와. 그렇게 서럽게 살았어. 그땐 머슴을 사람같이 안 익었어. 이렇게.
0: His life of hardships and sorrows spent in this area made him who he is today. He never rested, not even for one day.
2: 아버지, 어디 가세요?
1: 우리 큰아들 일어나서 가려고 그럽니다.
0: 그 He heads to his son's workplace. His son followed his footsteps to become a carpenter. He arrives at the site of a national cultural asset restoration. Each piece of wood, each tile, must be repaired as little as possible to preserve the original form. 춘부 has accompanied his father at multiple national cultural asset restoration sites for over 2 decades to help him.
3: 지금 문선 이게 수장들이긴데 문을 달기 위해서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0: 춘부 has still much to learn from his father, such as experience and savvy.
3: 그 단계가 있어요. 그냥 막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좀 기간이 필요해요.
2: 그럼 뭐 아버님 손재주 같은 걸 좀 이어받으신 것 같아요?
3: 네? 아 그거요 이어받았으니까 이 몫일을 하겠죠.
0: The artisan watches everything with a keen eye.
4: 아버님 한 치만 파면 돼요?
5: 네, 됐다.
4: 일단 놓고 나
0: The artisan personally steps in to place the wood in the right spot. After just a few touches, the wood perfectly fits into the slit.
5: And especially our 배복장님 같은 경우에 이 지방에서만 계속 집을 이렇게 지어오셨는데 그게 유지방 특유의 그런 양식을 잘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0: The wisdom of a master carpenter with 55 years of experience shines.
4: 그냥 떡은지만 자르고 또 이어서 쓰고 쓰고 옛날 그 부랴를 그냥 계속 몇백 년 이어나가 또 조금이라도 함께 이어나가야지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야.
0: That's why preserving traditions is not easy.
4: 네, 이거는 우리가 그전에 아무 장비가 없을 때는 다 나무를 다 올렸다고 해요.
2: 요새도 쓰는 거예요, 이게?
4: 그럼. 요즘도 저기 뭐 차가 안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막 200년째 다니나 있는 철 같은 데는 못 가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이 수사가 된다고 해.
0: This tool called lathe is similar to a modern-day crane.
4: 이거 혼자 가 무척 못 들어, 해당도 둘이도 못 들어, 저거. 나무이 나무. 예. 근데 혼자 서로 가잖아, 이렇게.
0: He wanted to preserve even the most inconvenient things from the past. The old tools that you'd only find in a museum were made by the artisan himself.
4: 요거는 요거는 톱 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톱 이빨이라서 쓰는 거예요. 이빨이라는 거예요. 톱 이빨이라 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거로 이렇게 누르면 이게 벌어지잖아요.
0: Suddenly, it feels like a trip back in time.
4: 네, 이렇게 해서 나가야 해요, 여기도. 이 톱니빨이잖아. 이렇게 해서 계속 찍어갖고 이제 줄칼도 새로 쓸어서 이제 쓰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또 봐봐. 이건.
0: What is this bow-shaped tool for?
4: 이게 있지? 봐봐. 이게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뚫었어 이게 팔비비가 이렇게 사람 주변에서 이렇게 뚫었어요. 너무 아픈다. 말 아픈다.
0: He has something else to show.
4: 이게 내가 이렇게 쓰는 건데 다 이제 다 이러고 날도 다 내가 뱅그러쓴 거예요. 뱅그러서 이렇게 다르잖아. 맨치면서 다 얼마나 다른다고 해. 여기 이런 다른 거 봐, 이게 나 이 주석밥 이렇게 깎아서 나가서 다른 거 봐.
0: He used this adze to trim wood using a traditional method for over 50 years.
4: 그냥 이거 깎으면 좋았지. 이거 둘이 깎는 거야. 둘이 그럼 저기 장단 맞춰 깎으면 그 장단이 흥겨워서 흥댕이 틈이 야, 개 흥댕이 쳐서 저만 못 깎더라고 이게 깎아. 둘이 흥댕이 야.
0: He started using an adze because of poverty, but he's still excited to see sleek wood. That's why he still uses his adze.
4: 난 이거 뭐 재밌어. 그전 이게
0: The artisan's wife comes out because of the noise.
6: 잘 가르구먼 뭘.
4: 잘 가르쳐.
6: 옛날에 이걸로 다 했어, 옛날에.
0: After becoming a carpenter, he has built a two-story hanok.
6: 사람들이 좋다고 부러워했지, 집 지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진 집이 없었잖아.
4: 한옥이라고 해서 2층 못 올리는 거 아니잖아. 다 2층을 올려 살잖아, 이렇게. 이 살아도 뭐 이게 50년, 한 50년 됐다도 아직 깨딱 없잖아,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아주 양옥이 최고인 종.

0: 말하던데 이렇게 채워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와서 구경하고 막 2층 놀러 가보고 했었는데.
1: It wasn't luxurious inside, but he built it himself.
0: 우리 따로는 막 폼을 내가 폼을 내줄게 우리
2: 폼을요?
0: 폼을
1: He wants to show us his treasures.
0: 저기 보라고 저기 여기 광나가네 하나 둘 이거는 메뉴리야 이제 이거 10대 딸 이거 2대 딸 예 2대 이거 5대 내 아들인지 얘가 다 가정이 있는 게 저 얘가 커서 이렇게 되네 저 하등이 사진 나와 있다 여기 그렇죠 이제 얘가
3: 얘가
0: 장가들었어. 그럼 이제 우리 큰딸 결혼한 거, 아들 결혼한 거, 시댁 딸, 니댁 딸, 다섯째 아들 결혼한 거 다 이렇게. 우리 아들 포물이지 뭐예요 포물이. 아들 괜찮아.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아이스크림 그냥 많이 드셔서 신이라고. 그런 거 그냥
1: The artisan and his wife, who didn't have a chance to study, sent all their 5 children to college, and now they're all married. They are the joys of their lives. 신정대. The artisan visits Buseoksa Temple near Dobisan Mountain in Seosan. Founded by Buddhist monk Lisang of the Silla period, it's the twin of a temple of the same name in Yeongju built a year earlier.
0: 저기 금강산이 쬐끔하죠. 굉장히 이쁘다고.
2: 어디가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0: 예, 금강산 이거 다 완전히 다 잡았더라고 새로운 거고 이거 다 샀다 이거. 야, 우리 여기 이게 문화재예요.
1: 아티즌 장운진 dedicated a lot of effort to restoring the temple's paradise hall.
0: 그때만 그래도 95년도에 이게 다 이었잖아. 예, 95년도에 있으면 수비시간 연출이 얼마야? 따져봐. 예, 옛날에 있던 거. 이 아래가 썩었을 게 아래였지, 아래가 이긴 거지.
1: The connected pillars catch the eye. 예. A millennial temple restored by artisan 장운진.
0: 꿈은 앞으로 내가 힘 단단히까지는 이제 이 일을 다니면서 이제 보수를 다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 젊은 세대에서 이제 이것 좀 배워서 내 뒤를 있었으면 좋겠어.
1: We hope his legacy will live on through many generations.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Maba Industrial, which provides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Also, we look into BioBiotech, which has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skin health. And we explore Kosam Nonghyeop, which has produced soups with Hanul,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2: Maba Industrial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Based on its own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sign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Aside from car decals and wrapping servic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 automobile as well. We look into Maba Industrial, which has led the mobility industry by connecting the present and future. Maba Industrial is located in Wanjugun County,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suggested overall solutions for automobiles, including exterior designs, inner parts, and displays. As it has offered total services for the whole life cycle of cars,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related industries.
3: 저희 마바 산업은 1988년 엠블렘 순정 부품 제작 및 제조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분야에 기반을 다져온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커머셜 비이클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운송, 시각, 영상, 그리고 모빌리티 UI UX에 특화된 15명 이상의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자체 디자인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The firm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s of car emblems and wrapping designs for more than three decades. By creating precision data on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it has increas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automobiles.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oriented commercialization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The solutions can provide customized information and spaces according to different purposes.
4: 저희 마바 산업은 디지털 가변 형선팅 등 기존 제품 고도화와 함께 약 85억 규모의 국제 과제인 다목적 모빌리티 캐빈 디자인 기술 개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 인천공항 환승객을 위한 맞춤형 짧은입니다. 탑승하는 환승객의 동선과 니즈에 맞춰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와 공간이 즉각적인 트래블 가이드 형태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공간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2: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the original solutions for PBV or purpose-built vehicles. As a result, the firm has developed its own middleware that can connect the CAN or controller area network signals with the mobile application and monitoring systems.
3: 저희는 링크4라고 하고 있고요. 고객과 모빌리티와 여러 가지 경험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링크4라고 저희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탑승객이 타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보가 바뀌는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를 보여주는 차량을 만든 겁니다.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컨트롤 패드를 통해서 하나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Accurate data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fter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the decal print data is created based on the different design plans. The printed materials go through the precision processing stage, and the materials are turned into customized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vehicles.
5: 저희 마바 산업의 주력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정밀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차 없는 시공과 부분 교체가 가능해 유지 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엠블럼 및 랩핑 솔루션입니다. 둘째,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통해 탑승자의 목적에 맞춰 차량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바꾸는 SDV 기반의 가변형 캐빈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제품 설계와 시공은 물론 자체 특장이 가능한 차량 구조 변경 인증과 전국망 AS까지 전 과정을 단일 기업이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원스톱 플랫폼 구조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2: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deal with the rapidly expanded product lineups and for mor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overall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defective products has drastically decreased. Also, the firm has made quick responses at the production site, and the productivity has increased.
6: 저희 마바산업은 2026 전북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와 ERP를 연계하여 제조의 전 공정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통합했습니다. 덕분에 현장 키오스크로 실시간 작업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관리자가 어디서든 생산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can contribute to creating higher added values for different brands. The company has fulfilled the needs of the clients with the precise plans and creative designs.
7: 저희 디자인팀은 생산의 출발점인 정확한 데이터 설계를 책임집니다. 차종별 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원단 출력 파일을 작성하는데요. 이를 통해 도면 변경 사항이 현장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여 오차 없는 완벽한 스마트 맞춤형 시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2: By developing a more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What is more, by applying digitalized solutions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Maba Industrial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global mobility solutions.
3: Maba 산업이 개발하는 모든 기술과 제품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는 인간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확고한 개발 철칙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디자인과 디지털 혁신이 융합하고 이를 당사 자체 연구 및 제조 시스템에 적용하여 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2: Maba Industrial has suggested new technologies and designs that can connect humans and offer a new experience.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mobility industry.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beauty of consumers by developing premium ingredients. BioBeaute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cosmetic items. By implementing smart solutions for the entire process,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z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We introduce BioBeautech, which has constant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people's skin health. BioBeautech is located in Seongnam,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cosmetic industry by developing technologies and facilities that can protect the skin barrier. It has mainly developed advanced skills for the stable delivery of active components to the skin.
1: 저희 바이오뷰텍은 화장품 원료 소재 완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종합 화장품 기업입니다. 식물성 계면활성제, 니오존 봉입 소재 등 고도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 원료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원료 소재를 기반으로 실제 효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들을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0: The firm has manufactured cosmetic items based on the materials it has developed. By promoting the certified materials to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products have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overseas consumers.
1: 바이오뷰텍은 다양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바이오 관련 소재, 효능이 우수한 약물 전달제 등 300여 종 이상의 화장품 원료를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된 원료 소재들을 적용한 비타큐민 파워 브라이트닝 앰플 에센스와 더블 트랜스포메이션 실크 마스크,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더마앤더마 제품 등의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 기술이 탑재되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controlled through the inventory management system of the company.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goods go through quality inspections.
2: 바이오뷰텍은 제조 과정뿐 아니라 제조를 위한 준비 단계까지도 품질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공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원료 생산 인증 EFFCI,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환경 경영 체제 ISO 14001, 그리고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ISO 22716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있고 원료 입고, 제조 충진 포장까지 전 과정의 공정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작업의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높아진 생산 효율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 safer and more hygienic manufacturing environment. As a result, it can satisfy the global standards by preventing the production of defective product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3: 바이오뷰텍은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재 관리, 생산 관리, 입출고 관리, 품질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 현황이나 재고 공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수 작업과 오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이 함께 향상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Based on the transdermal delivery formulation technology, the company has continuously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joining overseas exhibitions, the firm has actively promoted its ingredients and products to global businesses.
4: We currently collaborate with diverse markets across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providing high-quality ingredients that meet global standards. We are proud to see our technologies integrated into world-class beauty products, and we will continue our best to expand our global footprint even further.
0: BioBeauTech has

0: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effective and stable ingredients for skin health.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materials by making use of plant-based as well as fermented materials.
1: 저희 연구소에서는 리포존, 니오존의 에토존, 큐보존과 같은 피부 전달 효율을 높이는 DDS 기반의 기능성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유래 PD 소재 기반 원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온 유화가 가능한 계면활성제 프리의 검유래 유화제나 스틱 제형에 쉽게 적용이 가능한 기능성 왁스 소재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매우 쫀쫀하고 탄성력이 있으며 풍부한 거품과 우수한 세정성을 겸비한 틱소트로픽 클렌징 폼 제품, 그리고 제형 복원력이 우수한 형상기화 크림에 자사 원료 소재인 오일 캡슐을 적용한 신기술, 신제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skincare industry by suggesting scientific solutions. And it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lead the global beauty trends.
2: 저희 바이오뷰텍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피흡수 기술과 바이오 소재 연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K-뷰티 화장품 원료 소재와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품과 기술력 모두에서 인정받는 기업, 세계 뷰티 산업에 크게 일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BioBeautech has developed safe and reliable technologies that can boost people's skin health.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in the near future.
3: Guk or tongue, which means traditional soups in Korea, is usually boiled for a long time, and it provides a deep and savory taste. And there'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onvenient and healthy soups that can satisfy consumers with hectic lives. It's Gosam Nonghyap, which has gained trust by using healthy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as well as quality control. We explore Gosam Nonghyap, a maker of convenient and healthy food,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food industry. Gosam Nonghyap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oups with Hanu,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By putting top priority on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food.
4: 저희 고산 농협은 지역 농업과 함께 성장해 오면서 농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한우 부산물 가공을 통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새로운 식품으로 만들어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국산유를 기반으로 간편식 시장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서고 있습니다.
3: Various kinds of soups that are made with Hanu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e convenient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reproduced the deep and savory taste of the traditional Korean soup. The milky white soup with less fat provides the taste of homemade soup. And consumers can feel more familiar with the company's products.
5: 저희 고삼농협은 한우 사골곰탕과 도가니탕을 비롯해 한우 육개장, 안성 장터국밥, 한우 미역국 등 다양한 국탕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국내산 한우를 중심으로 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Aside from the current suit produc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developing different types of healthy food. And it has enjoyed positive responses in the Korean market as healthy and nutritious food. The company has released samgyetang, or Korean ginseng chicken soup, and chuotang, or Korean loach soup, as new products. As the products are delivered in the form of convenient food, consumers can enjoy the products more comfortably.
0: 보양식 제품군은 영양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으로 현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문화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양식 HMR 시장은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 보양식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소비 방식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1: For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implemented strict quality standards. After the pre-processing of meat and the broth extraction stages, the basis of the soup products is completed. The concentration and emulsification stages are carried out to create a deeper taste and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lso,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ixing and packing stages, as well as the metal detecting process, and the hygienic and safe food can be released to the public.
2: 저희 고산농협 제품의 품질은 공정 전반에 걸친 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검출 및 이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물 혼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별 온도와 시간 관리를 통해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충진 및 포장 설비와 균질화 설비를 통해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햇석 기반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applied automation facilities and sensor-based management systems to all parts of the production site. And the entire process can be monitored at a glance. As a result, it has reduced the variables and kept a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3: 최근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공정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량률 감소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the aim of analyzing premium ingredient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promo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4: 고삼농협은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탕류의 품질 고도화 연구를 비롯해 간편식 제품 개발, 보양식 제품 연구, 그리고 저장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삼계탕 제품군 확대와 염소탕 등 보양식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 Kosam Nonghyap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promoting healthy and convenient products. It held a tasting event in Japan in January this year to actively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5: Kosam Nonghyap은 농협이 가진 원재료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한 제조 공정, 추적된 품질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 위에 보양식 제품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MZ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K-푸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Kosam Nonghyap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y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enhancing hygiene control.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reate higher values for healthy meals.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석가라 선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쫓겨난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한국.

0: 월요일 날 내일 애들 아침 일찍 오긴 오는데 월요일 민준이 엄마한테 너 아침 일찍 와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밑 단이나 빚겠다 그래 아 무장하고 둘이 합쳐갖고 스무 단만 빚기면 돼 그래
1: 나중에 한바탕 누르면 한 돈 나온다
0: 던져줄게.

터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저희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동영 is called the Naples.
1: 나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조선소의 입부지들은 우리 통영에 계시는 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죠. 어떻게 보면 통영시가 아주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 어떻게 한 중간에 또 역력을 하는 공간이었고.
0: Small and large shipyards were clustered around Biruk-do Island because it offered natural conditions that are a boon to shipbuilders. People trying to make a livelihood gravitated to the shipyards where there were jobs. Stories that came out from this concentration of workers told how prosperous the place became.
2: 이제 그 전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여기 근처를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몰렸던 곳인데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차들이 많고 이제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는 그 이 거리 자체를 오기가 지나가기가 쉽지 않았죠.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좀 나중에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많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좀 나중에 느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성동도 마찬가지고 여기 신화조선도 마찬가지고 망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통영에서 생업이었는데 그 생업이 다 중단이 된 거죠.
0: Many people were dependent on the shipbuilding industry. But the worldwide declin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dimmed the once bright future of 통영.
3: 그 이곳은 1946년 작은 조선소에서 한때 세계 10대 조선소에서 올랐던 신화 SB 조선소의 본관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하여 조선업이 세탐에 따라 신화 SB도 어려워졌고 5천 명의 근로자가 대거 실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파산한 조선소를 중심으로 봉평지구 도시재생 누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의 첫 단추가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입니다.
0: The former headquarters of a shipyard that once supported the local economy. Today, it no longer plays any major role after experiencing a boom-to-bust cycle. However, this building remained, biding its time. After undergoing a revival, now it is bringing new value to 통영. Like the boom times, 통영 needed a boost to reinvigorate the town.
3: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예전 신화조선소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공공창업지원 공간이다 보니 큰 뼈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옥상 정원을 제외한 모든 층이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1층은 아톨통, 갤러리, 지역 상품들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있고요. 2층은 창업카페, 3층은 세미나실, 미디어실, 그리고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북 라운지가 있습니다. 4층은 창업 랩실들이 23개가 있고요. 5층은 지역관광협업센터, 남해안 여행라운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그리고 간단한 업무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해피랑, 6층에는 옥상정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0: The 통영 Restart platform sounds like a place where people are encouraged to make a fresh start. The REST in Restart stands for tourism and travel, while ART stands for culture and arts. Like its namesake, it's about starting again. An abandoned shipyard that no longer supports the livelihoods of people has been repurposed to offer employment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4: 제가 컨셉이 우리 자원을 활용한 걸로 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든 곳이잖아요.

0: 것이다 보니까 이 공간도 폐 조선소였는데 이렇게 멋지게 공간이 됐잖아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아, 여기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번 노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1: The story of an abandoned shipyard that has now become a place of hope and dreams after years of despair. You will find people working hard to drive progress in Tongyeong. There is one tenant company that is dedicated to the culture and arts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Tongyeong's cultural legacy.
2: The 내 저희들 업체를 차릴 이유는 아무래도 영구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환경이 어렵다라기보다는 통영이 아무래도 무형문화재가 8개나 있는 지역의 아주 문화, 역사, 예술 쪽으로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또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소리로서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1: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serving as a hub for culture and the arts in Tongyeong, as well as driving tourism. Under the belief that bringing together motivated people in the cultural space will move Tongyeong in a new direction.
2: Oh, 아, 좋다. 그런 공간이었고. 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으니까 많은 문화 예술 관광이라고 하는 파트들은 하나의 업체만 있다고 그게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1: Tenant firms in Tongyeong Restart Platform share information with one another to prosper together. While the entrepreneurs started businesses to better their own lives, it is still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ongyeong. Sharing your problems with others can lead to a breakthrough in solving them.
2: Last year, we had a monthly meeting of the 거기에서 서로 소개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입주 단체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가장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쪽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조인을 함으로써 통영시의 여러 가지 행사들과 함께 연계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While entrepreneurs make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their permanent office, other people use the space how it suits them in a more organic way. The co-working space is on the fifth floor and named Happy Lang, which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기랑, meaning a hill above the sea, and happy. It is a collaborative workspace as well.
3: 통영이 좀 정취를 느끼면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조선소를 유휴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리스타트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폐조선소 인더스트리얼 분위기가 이렇게 물씬 풍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버려진 공간으로 두는 게 아니라 다시 가꾸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여기 이름이 리스타트인데 저는 그냥 뭐 재창업 정도로만 이렇게 봤는데 1층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레스트 휴식의 레스트하고 아트 그 아트적인 게 합해서 이제 리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3의 언어로 이제 재취업, 재창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탄생했는 것 같은데, 통영이라고 생각하면 문화예술을 빼면 이야기가 안 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1: 많은 brainstorming sessions were held when converting the old shipyard into a useful community space. It was decided to create a space that could offer new opportunities to locals and laid-off shipyard workers while also bringing in tourists.
4: 교육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지역분들에게. 그래서 좋은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교육을 듣다가 4층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근데 이제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정말 원했었죠. 네,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1: The place offers people who want to make a difference in Tongyeong a way to pursue their dreams. And the tenants who have moved here are using their skills to teach others. This is the value created by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where everyone prospers.
5: 제가 알기로는 거제에도 이제 조선소 이렇게 바꿔가지고 카페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조선소 건물인지 모를 만큼 좀 깔끔했고, 막 이런 청년들 스타트업 같은 것도 지원해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도 관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생산적이라고 느꼈고, 사실 건물이 너무 깔끔해서 최근에 지어졌다라고만 생각했고, 진짜 신사업이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막 조선소 같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공간도 활용 잘하고, 네, 되게 좋은 취지를 가진 건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One of the tenants at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supports the dreams of young creators. The founder has been producing one film a year with content that leverages Tongyeong's identity. Perhaps one day, Tongyeong will become renowned for its film industry.
6: 영화 찍는데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 찍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기회죠.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사무실도 없었는데 이런 사무실이 생겼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좋고요. 어떻게 보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는 거니까, 서로 그냥 밖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좀 쉼터 같은 느낌의 공간이 돼서 좀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엔 좀 불안하게 일을 했더라면 지금은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하는 느낌?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Every year, people brimming with dreams and aspirations find their way to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And the more they come, the more Tongyeong will be known as a town for entrepreneurship and job opportunities.
7: Different 행사, different program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올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아직 제가 봤을 때 어울리는 행사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그거는 요 근방의 시민들이, 교육 이런 거는 또 하긴 하는데,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여기 이 주위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더 그렇고 좀 더 많은 혜택이나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주어졌으면.
1: Like it were in its heyday, the renovated shipyard is occupied by many people. Having people exchange ideas and share their stories adds value to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8: 문화 공간도 생기고, 경제 공간도 생기고, 소비 공간도 생기고, 동네
9: 주민들이 그리고 통영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접근성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0: 이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거, 다양한 거.
1: There is also a place where teens can pursue their dreams. It lends support to boys and girls in Tongyeong who want to become musical actors. Learning and practicing in this small space, these kids are the future of Tongyeong.
2: So, 연습한 친구들은 통영에 있는 여러 문화 축제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권위 있는 뮤지컬 콩쿠르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좋은 실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뭐 저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뭐 뚜렷한 뭐 학원도 아니었고 원래 뮤지컬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연습실을 뭐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면서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고 대회도 나가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좋은 공간이 생겨서 통영시에서 이렇게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타클래스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예, 저희 아이들과 또 새로운 친구들이 같이 좋은 뮤지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1: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everyone at Tongyeong Restart Platform dream. To carve out a new role for the old shipyard in a nod to the shipyard's legacy, people are working hard to achieve a sustainable future.
3: Oh, 공간을 전부 없애버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들을 좀 한쪽에 조성을 해주고 이곳에서 우리 그 수없이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그리고 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는 우리 후손들이 계속 되기를 그런 마음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걸 뭐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의미 있는 공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과 연결되는 어떤 공간으로 다 재생을 시키면서 이 공간들을 살리면 시민들에게도 좋고 또 이곳에서 수고하신 수많은 피땀을 흘리는 그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The aspirations of the local people of Tongyeong have fueled a beautiful renaissance of the former shipyard headquarters to create value in which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dutifully supporting.
4: 저는 이 건물을 제 집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집이 더 예쁘고 멋지고 사람들을 봤을 때 오고 싶은 공간이 되는 게 우선은 제가 이 공간을 관리하는 주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공간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놀러 오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소 그만두고 굴공장에서도 일을 해보고요. 또 은행에서도 일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통영에 있으려고 해봤는데 저한테 이 공간은 좀 저의 생각을 좀 전환시키고 뭔가 좀 기대감을 심을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1: Even though the town went through a time of crisis,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now setting an example as a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success story. We're hoping to hear more about it in the future.
0: 당연히 시민들의 공간으로 되는 게 맞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공유를 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관리가 되고 그래야 이제 저희가 참여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발전도 되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5: 안내자? 저한테는 안내자입니다. 모르는 길 아니고 안 가본 길 이런 길을 가게 해주고 정보를 줘서 가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길을 열어주는 계기도 있고 이 안에 사람들까지도 협력하거든요.
6: 진화 조선소가 문을 닫게 된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조선업이 이렇게 쇠퇴하면서 많은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체할 만한 이런 공간들이 생기고 이 공간에 또 사람들이 빠져나간 만큼 또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공간인 만큼 이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도 각자의 그 일에서 창의적인 부분이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3의 막 좀 다양하고 힘 있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A space that had experienced a boom and bust is now writing a new chapter of hope and rejuvenation for the local economy. Along with people making efforts to breathe new energy into Tongyeong. We wholeheartedly support the ongoing story of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and the new path it is creating.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먹을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빵!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초등학교 때 소풍이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더 그냥 바로.
2: 아.
1: 그래도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중에 최고는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지. 라면.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Wow. Oh, this is a bidding. 에너지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2: 와우.
1: 오.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0: 우리가 계속 산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디지털 좀 디톡스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1: 몸 쓰신 거
0: 액티비티 좋아하세요?
1: 뭐 액티비티는 뭐
0: 저기요! 아 저기요! 아니!
2: 와 근데 여기 자연풍광이 되게 멋있어요.
0: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나요? 너무 이쁘죠?
3: 완전 멋있어.
4: 이 열기가 스팀

0: 약간 공작새 같다고.
1: 아 진짜. 네, 아, 이름 되게 예쁘다.
0: 사라고 있거든요. 거의 천년구찰이고 월정산 들어보셨죠? 평창.
2: 네.
0: 월정사의 말사예요. 수태사고 결정적으로 이 계곡이 엄청 유명해요.
2: 그러니까 여기가 네. 계속 저쪽에서 오면서부터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이런 데서는 아이들이 놀기도 또 엄청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 계곡이 안 깊어요, 그렇게.
2: 그러니까요. 네,
0: 잔잔하고.
2: 지금도 저기 지금 놀고 있잖아요.
0: 네, 애기들 놀고 네. 있고.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여행 오셨어요? 그럼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3: 저희 양평이요.
0: 바로.
2: 아, 집이 양평이신 거예요?
0: 바로
2: 아.
0: 이웃동네네요. 네.
2: 아, 저희 우리 지금 여행 중인데 저희가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저희가 선물로 가족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0: 네, 지금 너무
2: 좋아요. 아, 진짜로.
0: 저희가 지금 디지털 디톡스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2: 자,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4: 감사합니다.
2: 아시아 지나가다가 너무 예쁘셔가지고 가족이

0: 산이 보이고 물이 흐르고 네. 그런데 꼭 저런 식당이 있더라. 야외
1: 그리고
0: 식당.
1: 홍천이 나물로 되게 유명해요.
0: 출출하긴 해요 좀.
1: 네.
0: 한번 가봅시다.
1: 진짜 말 그대로 풍경 맛집이네. 네.
0: 근데 음식이 없네.
1: 아 빨리 시켜야겠다.
0: 사장님, 아우 사장님 네. 오시네. 아 안녕하십니까 아유, 사장님.
2: 아유,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여긴 너무 좋아요. 네. 음식만 맛있으면 됩니다 이제.
2: 음식도 맛있을 거예요. 아. 저희가 한 40여 년
0: 40여 년 여기서. 와. 그러면 여기서 추천한
2: 음식이요. 네. 저희가 가장 잘 나가는 게 홍천산 더덕구이 백반하고
0: 네. 더덕구이
2: 홍천산 곤드레 비빔밥.
0: 곤드레. 아, 네. 맛있겠다. 아 돌아다니니까 배가 좀 출출해요.
1: 네.
2: 찌개부터 나와요. 가겠습니다.
1: 어, 뭐 찌개.
2: 이거는 더덕구이에 네. 홍장 찌개가 나와요.
0: 찌개. 아, 네. 아.
2: 더덕구이입니다. 홍천산 더덕구이.
1: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2: 반찬은 기본으로 이 정도 나와요. 한 9가지에서 10가지 정도.
1: 여기 사채 나물이네요. 네.
2: 어, 그거는 냉이.
1: 그래.
2: 아실 거고. 요거는 곶나물.
1: 곶나물.
2: 네. 봄에 요때만 주로 잡수는 거예요. 요건 뭐 달래 갖다 묻힌 거 다 아실 거고. 요거는 유채. 요즘에 요즘 계절에는 네. 유채 순이 하루나라라는데
0: 하루나?
2: 예, 유채. 유채 꽃 피는 유채 그 순으로다가 나물.
0: 아, 유채. 유채. 나 예. 이런 거
2: 싱싱한 거죠. 요즘 계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니까 싱싱.
0: 그냥 예. 되게 싱싱한 맛이에요.
1: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아니면 못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2: 그렇죠.
1: 예, 봄에
2: 조금 유치. 지나면은 이게 억세진다랄까?
1: 원래 새순을 먹는 그렇죠, 거니까.
2: 새순.
1: 원래 새순을 먹는 거니까. 아, 이게 곤드레밥이에요?
2: 네, 이게 곤드레밥인데 요거는 잘 비비셔야 맛있거든요.

0: 자, 지게.
1: 아이고, 제가 또 드렸네. 또 이 형님의 배려.
2: 고맙습니다. 팔이 좀 길어요.
1: 더덕을 빨리 맛봐야겠는데요, 여기?
3: 아, 그래, 더덕도 네,
1: 오자. 더덕 먼저 드릴게요.
0: 와. 와. 와. 와.
2: 너무 맛있어.
1: 더덕 본연의 향이 딱 나면서 와. 그 양념도 잘 버무리죠, 입안에서. 이게 약간 뻑뻑할 수도 있고 너무 무를 수도 있는데 딱 적당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0: 제가 본 이 더덕은 네. 진짜 여기에서 어딘가에서 캔 거야. 아, 진짜 자연 그대로의 맛이야. 이 살이 얘도 밀도가 좋아. 네.

0: 냄새가 딱 먹어야죠.
1: 아, 향이 좋다. 보통 우리가 왜 곤드레밥 하면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고 이미 밥을 지어서 네. 이 곤드레 색깔이 네. 갈색 비슷하게 짙은으로. 근데 이거는 곤드레인데 살아있어 색깔이. 네.
2: 진짜 딱 본연의 맛, 본연의 색, 네. 본연의 향.
1: 향 그대로.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약간 심심한 듯한데?
2: 하지만 입안을 꽉 채우게 되는 향이. 와.
1: 이거 어떡하지? 다시 도둑을 하나.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2: 예언하신 게 맞아 떨어졌어요. 풍경 맛집.
1: 네, 풍경 맛집. 와, 대박.
2: 지금이 디지털 디톡스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이 음식만 보면 찍고 싶으니.
1: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래서 저한테 네. 이거 주셨잖아요.
2: 와, 근데 이걸로 항상, 찍는 것도.
1: 항상 찍으면 되지.
2: 아, 진짜 추억이 되겠다.
3: 잘 나갈까요?
1: 줄, 줄 잡으세요.
2: 네.
1: 하나, 둘, 셋.
2: 각도도 감에 맞, 그냥 맡기는.
1: 아, 감에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산을 벗어나니까 네. 홍천이 진짜 큰가 봐요. 여기 다 임야지대야.
2: 그렇죠. 임야지대고 네. 정말 네. 면적이 우리나라에서 네. 기초 지자체 중에서 제일 크거든요, 홍천이. 어, 그래서 홍천의 홍자가 네. 예, 큰 크다 홍자.
1: 넓은 홍.
2: 넓은 홍자. 어.
1: 그 여기는 무슨 마을인가요, 그러면?
2: 예, 여기 재미있게 네. 동키 마을이 있어요.
1: 동키?
2: 예, 당나귀.
1: 당나귀. 동키가 있어요?
2: 체험 마을이 있습니다.
1: 진짜요? 네,
2: 좀만 가면 돼요.
1: 진짜요?
2: 예. 그래서 이제 뭐 전국에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색 마을, 뭐 체험 마을이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홍천에 워낙 재미있는 마을이 있어가지고.
1: 야,
2: 슬슬 한번 걸어가 보시죠.
1: 홍천도 신기하네. 와, 저기 이상한 트랙터 있다.
2: 여기 그 체험 마을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1: 어, 그런가 보다.
2: 저 어, 저기. 대박, 딱 만났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1: 이거
2: 동키마을
1: 체험 맞죠? 체험하는 거예요?
4: 아, 이거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1: 동 네. 동네 한 바퀴?
4: 네.
1: 저희 태워 주시면 안 돼요?
4: 타세요.
2: 네, 어?
1: 타세요?
2: 가세요, 가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1: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아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출발!
2: 출발! 출발!

0: 트랙터 혹시 타보셨어요?
1: 네, 저는 뭐 농촌 체험할 때 타본 적이 있고 어디 뭐 안동 거기서는 물 건너갈 때 탄 적도 있어요. 근데 타보신 적이
2: 저는 어렸을 때 어쨌든 네. 목포에서 자랐고 네. 시골에 자라서 경운기에다가 네. 볏짚을 쌓아요. 네. 그러면 운전하시는 동네 아저씨분이 뒤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가다가 닥타.
0: 아, 몰래.
2: 그럼요. 뒤에. 예. 그래서 쭉 가지. 예. 그러다가 아저씨가
1: 뭐가 있나?
2: 뭐 있나? 쳐다보면 그때 살짝 내려.
1: 아.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니까. 예.
2: 그런 것도 많이 해봤죠. 많이 타봤죠. 진짜로 방금처럼 시골에서는 예. 가다가 저기야! 태워주면 태워주고 그랬어요. 아, 그 초등학교 때.
1: 여기서 이렇게 연식이 또 나오는. 예.
3: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하우스 속에는 그 당시 이제 다른 작물을 심게 돼서 다 죽여버리면은 지금 마음이 저렇고 차단으로 가려놨죠. 저게 6년분 인삼을 심은 거예요. 한 번 심으면은 6년이 딱 됩니다. 그래서 홍천군 5대 명품 중에 하나인 6년분 인삼 맛이다.
2: 홍철이도 인삼이에요.
1: 그러니까요. 꽤 큰데요.

0: 근데 저는 가장 신기한 게, 네. 와, 이 기사님 운전 실력이 커브가 장난이야.
1: 베스트 드라이버. 네.
0: 스톱에 이게 못 갈 것 같은데 확 커브가 최고예요. 여기 이런데.
1: 꺾으시나?
0: 꺾으시나. 야, 이런데.
1: 야, 이거는 차도 힘든데.
0: 그러니까요. 와.

0: 동키마을이네요.
1: 아니 동키마을이고 뭐고.
2: 아 지금 엄청
1: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2: 어?
1: 이거 미어캣 아니에요?
2: 미어캣인데요?
1: 미어캣이 왜 강아지처럼?
2: 아니 근데 안 도망가나? 안녕.
1: 안녕. 얘 진짜 신기하다.
2: 혹시 안 도망가네?
1: 어, 안 도망가. 안아볼까?
2: 네. 우와.
1: 우와. 야 너. 너 뭐야? 강아지야?
2: 지금 이 프레임이 너무 웃겨요.
1: 너 강아지야? 어, 나 진짜 웃긴다 너.
2: 어, 뽀뽀도 하겠는데?
1: 오, 얘 여기 오. 거의 문지기인데.
2: 그러니까요, 뭐가 많겠는데요? 뭐 미어캣이 있을 정도면은.
1: 진짜 웃기다. 네.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
2: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뭐.
1: 여기가 그러니까 홍천 마을.
2: 네.
1: 우와.
2: 바로 지금 있네요. 지금.
1: 대박. 아니 동키가 저렇게 커요?
2: 예. 네.

0: 예전에 사극 영화 찍을 때 동기 되게 조그마했었거든요. 네. 얘네들 힘들이 좋아가지고 원래 이제 뭐 달구지나 뭐 이런 거 끄는 애였는데.
1: 네, 수레 끌고.
0: 나 저렇게 큰 애는 처음 봤는데.
2: 어서 오세요.
0: 어머 어머.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오세요. 네.
0: 딱 아예 소개하지 마시고 딱 봐도 여기 사장님. 아,
1: 사장님 포스가 보이죠.
0: 사장님 포스가 딱.
2: 어깨에 힘 줄지.
0: 아니 이거
2: 제가 예. 당나귀 농장에 오셨으니까 예. 당나귀들 먹이도 좀 주고 예. 좀 소개 좀 하려고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0: 아, 아무리 그 사장님이어도 안쪽 내려오세요.
2: 아 네네네.
3: 먹이 이렇게 에스코트 해드릴게요.
0: 네, 아, 궁금한 게 요 네. 앞에 네. 미어캣이 있다고. 네네네. 얘는 문지기예요?
2: 네. 사람한테 잘 따르고 그러는 애가 짱구.
0: 아까 그 저한테 뽀뽀했어요.
2: 걔가 여잔데.
1: 미남을 알아봤네.
2: 미남을 알아보는구나. 걔가 좀 밝혀요. 이렇게 잘생겼다.
0: 얘네들은 살이 쪘다. 토끼죠?
2: 네, 네. 토끼예요.
0: 네. 얘 하나 줄까 봐.
1: 왜 뺏어 먹어? 와, 여기 딱 지켜버리네, 지키네.
4: 여기 새도 있어.
2: 얘네는 이제 앵무새.
4: 새들도.
1: 앵무새?
4: 새들도.
2: 인코 앵무새.
4: 엄청 사람 손을.
2: 네네네. 아, 네. 이렇게 사람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입을 오물오물하죠.
0: 네.
2: 벌써. 보름찌개는 그렇죠. 네네. 초식 동물이라서 입술로 먹이를 먼저 잡아요.
0: 아 그러네요.
2: 왜 육식 동물은 이빨을 먼저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근데 초식 동물들은 입술로 보세요. 입술로 잡죠. 네네. 이렇게 이게 얘도 다 큰 아이거든요.
0: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예. 큰 아이들 처음 봤어요.
2: 아 그러셨구나.
0: 보통 다 요만한. 그리고. 얘는 좀 말처럼 생겼는데.
2: 네. 당나귀하고 말하고 교미를 해서 난 그 뭐야 버새.
0: 종류가 되게 많았구나.
2: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0: 그럼 이 친구들이.
1: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저희가 너무 애간장을 느끼고 있어요.
0: 이빨. 너들 먹자.
1: 하나씩 먹어.
0: 이름들이 다 있죠?
2: 네네네. 아. 얘는 느림이.
0: 느림이.
2: 얘는 바비.
0: 바비.
2: 그 옆엔 하늘이.
0: 하늘이.
2: 쟤는 이순이.
0: 이순이.
2: 얘는 콩콩이.
1: 다 보시기만 해도 아시네요?
2: 아, 그럼요, 그럼요.
1: 연방세가 나는데요.
2: 기분 나빴어요.
0: 미안해.
1: 고개 숙여버리네.
2: 여기 새가 있어서 더 높이는 못 들 것 같아요.
1: 오! 왔어.
2: 얘네들은 귀로 단어, 그러니까 자기네 그 속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가 왔다 갔다 하지 앞뒤로. 네. 그러면은 나 지금 불편해 마음인데 이렇게 이제 뒤로 제끼면서 쳐다볼 때에는 이제 기분 좋을 때.
0: 장난쳐가지고 기분 나빠지고.
2: 앞뒤로 가잖아요. 저게 기분 안 좋아.
1: 알았어, 내가 풀어줄게.
0: 기분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1: 제가 풀어줬어요.
0: 네. 아, 기분 안 좋아. 근데 사실 이런데 오면
1: 네.
0: 항상 아이들 사주고 아이들이 먹여주는데
1: 그쵸.
0: 제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애가 된 것 같아요. 약간 동심으로 돌아온
1: 지금 거. 얼굴이 가장 밝으신 것 같아요.
0: 오늘 제일 맞죠?
1: 네. 저도 동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0: 그러니까
1: 너무 참
0: 있다.
2: 동물들이 알아봐요. 동물들 네. 좋아하는 분들은
0: 그러니까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큰 농장을 할 생각이?
2: 저희 애기 아빠가 이제 한우를 한 100도 했었는데
0: 한우
2: 구제역이 있었잖아 2011년도에 네. 하고 있고 승마는 이제 체험을 하고 이럴 중에 위험도가 높겠다 싶어서 따로 알아보다가 이제 우연히 당나귀를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또 추진할 적엔 저희 애기 아빠가 앞뒤 안 가리고 추진하다 보니까 바로. 그 데려오는 중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1: 한 방에 딱
2: 그렇게 해서 한 30도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는 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렇게 입소문이 나서 예.
0: 가족이 오면 너무 좋겠어요.
2: 이제 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가족들은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하고 교감을 나누면은 이제 아이들이 성격이 많이 이렇게 그럼요. 좀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지만 어. 사회성도 많이 길러지거든요.
0: 네. 아니 저기 보면 네. 가족분들 네. 잘 놀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 네.

0: 아이고.
1: 네, 아이고. 아, 아 이게 요게 이제
0: 요게 요건 또 요건 또 뭐예요?
1: 요거는 이제 목베개.
0: 목베개? 아, 네. 그 얘는 뭔데요, 그러면?
1: 아, 저쪽 끝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토종메밀. 그래서 이제 저렇게 알이 좀 작아요.
0: 메밀.
1: 껍데기를 까면 요렇게 하얀 통쌀이 아~ 나와요. 네, 네. 그러고 깐 껍질은 얘가 이제 껍질. 메밀을 통으로 두면 거기 수분이 있기 때문에 벽에로 삶했을 때 이제 그 잡곡이 부패할 수 있으니까 야, 이렇게 껍데기로만
0: 이거 베개에 넣으면 뭔가 이렇게 사각사각거리면서 엄청 부들부들합니다. 이 느낌 되게 좋아.
1: 기운 때문에 우리 몸에 열이 많은 뇌를 시원하게 하라리잖아요.
2: 원래 그렇죠. 머리는 시원하게.
1: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베면 이제 그렇게 건강에 열 많은 분들한테 그 건강에 좋고 이제 그 숙면도 할 수 있고.
3: 얘 뭔데 향이 얘는, 엄청 좋아요.
1: 얘는 이제 그 라벤더 꽃을 말린 건데 얘네 라벤더는 우리가 그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쵸, 향기가. 네. 그래서 이제 차가운 기운과 향기로 이제 베개를 비고 자면 이제 심리적 안정과 차가운 기운으로 이제 머리도 이제 시원하고 해서
3: 이렇게
1: 그래서 예 그렇게 툭툭툭툭 이게 흔들어 주면서 네네네 네.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게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한
3: 벌써 좋은 향이 나요.
0: 그러니까 아.
1: 그리고 벼실적에는 너무 이렇게, 이렇게 높은 거라 무거운 거라든가 이런 거 위에 올려놓으면 빨리 부서질 수 있으니까 아. 얘네들
3: 아, 가루니까 껍질이니까
1: 네네네 네, 네, 네.
0: 근데 강원도는 메밀이 왜 유명한 거예요?
1: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아.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 많고 비탈진 땅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잡곡으로 이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메밀을 많이 심었어요. 쌀 대용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0: 산간 지역에서 잘 자라는 게 이제 메밀이다 보니까 많이 심었어요. 네.
1: 오. 네. 네. 예쁘게 됐어. 여기다가 이렇게 딱 차. 네. 자, 촬영할 때도 이동하는 순간에 이렇게. 향이 너무 좋아요.
0: 향이 좋죠.
2: 직접 벨 베개를 만든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0: 처음이시죠?
1: 처음이에요.
0: 요거 베개 베시고 깊은 잠 수면하세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한 마리 심승처럼 동양하고 국공하고 그러고 매 맞추며 울부짖네. 차비를 부디 차비를 불쌍한 이 거린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가련한 미치광이 긍휼이여 부디 자비를. 사나라 사나라 마라 바람이 머리를 쓸어주네. 사나라 사나라 마라 나무들 마을 없이 안아주네. 살아라 살아 남아라 바람이 머리를

0: 한달간 잘들 지내셨사옵니까?
1: 어서 오시지요, 전하.
2: 이렇게 늦은 밤에 어인 일로 여기까지.
0: 그러게 말이오. 다들 침소에 드실 시간에 일이 불쑥 들이닥쳤으니 참으로 미안한 일이에다.
2: 아버님.
0: 그러허나 새벽에 떠난 길이 한밤중이 될 줄 낸들 알았겠소.
2: 마침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미리 기별이라도 좀 하시지 않고서요.
1: 기별은!
0: 가는 날이 장날인 게지. 운수가 사나우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바. 구구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꾸나. 만났으니 되었다. 고단하구나. 좀 쉬어야겠다.
2: 언니 댁에 계시기로 한 한 달이 이제 이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인 일로.
0: 일?
2: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0: 그래! 나도 몰랐다! 리건, 네 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짐승만도 못한 년. 악독한 년.
2: 설령 아버님을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더라도 다 아버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마음이 있었겠어요?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0: 오해? 오해?
2: 언니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설마하니 언니가 아버님을 잘못된 길로 이끌겠어요? 자, 돌아가세요. 마음을 푸시고 가서 언니 마음도 풀어주세요.
0: 그년한테 가서 용서라도 빌란 말이냐? 이렇게 무릎을 꿇고
2: 아버지.
0: 사랑하는 따님, 존경하는 마님, 아무짝에도 저는 쓸모가 없나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
2: 일어나세요.
0: 이렇게 무릎 꿇고 외워나오니 이 늙은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지 마옵시고 포디 거두어 주옵소서.
2: 그만 두세요. 이렇게 아버님은 우리를 불효막심한 자식으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어서 언니한테 돌아가세요.
0: 그년한테는 절대 가지 않겠다.

0: 살이 급사람살 악살을 날년 이년 이년 이갈리는 년 지옥불에 나 탈성 떨어져라.
1: 세상에 어떻게 딸 자식한테
2: 망령이들 하시는 말씀이니 신경 쓸 것 없다.
0: 망령?
1: 불쌍한 아버님, 아버님은 혼미하세요. 편찮으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죠. 언니 좀 그만 괴롭히시고 자 돌아가세요. 가셔서 언니와 함께 머무시다가 한 달 후에 저한테 오세요. 수행원은 반으로 줄이시고요. 여긴 제 집도 아니고 당장은 아버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0: 천년한테 가라고? 50명을 줄이라고? 거렁뱅이처럼 한 대 짬을 자고 빌어먹는 있어도 나는 천년한테 절대 가지 않겠다. 아, 코델리어야, 너도 그렇게 떠돌고 있느냐? 어디서 헤매고 있느냐? 나는 차라리 그 아이를 찾아가겠다. 찾아가 용서를 빌고 그 아이의 종, 그 아이의 집말이라도 될 수 있다면!
2: 그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0: 얘야, 부탁한다. 내 살이요, 피에 내 딸아. 너는 내 피 속에 흐르는 병독이요, 살 속에 자리 잡은 종기. 허나 그것 또한 나이니 내 다시는 너를 저주하지도 노여워하지도 않겠다.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 잘 가거라! 서로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부디 나중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니건에게로 가겠다. 내 사람들과 함께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나는 버릴 수 없다!
1: 아버님 말씀은 참부당 만부당합니다. 연로하신 아버님 한 몸을 모시는데 50명 시종인들 무슨 필요했으리까. 그들의 거친 행실 불안해시하시니 불가하오 없는 이만 못하리다.
0: 난 너

필요. 필요! 단 한 사람도! 나한테 필요를 말하지 마라. 목숨을 부지하는데 필요한 것만 남긴다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개새끼로 만들겠다. 이거지. 목줄을 묶어두고 때리면 밥이나 주고 쓰다듬고 오르다가 수틀리면 발길로 걷어차는 개새끼! 필요? 필요!

가득 가네 덕시 나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견디게 하소서. 바위처럼 무딘 마음을 인내를 내게 주소서. 그러나 분노하게 하소서. 복수하게 하소서. 나의 분노로 당신의 분노로 온 세상을 떨게 하소서. 천지신명이시여 저를 보소서. 이 가련한 늙은이를 품어보소서. 천만 갈래 찢어가 은지니네의 마음 누가 내리지 않도록 울지 않게 하소서. 돈은 가득 고인을 뽑 넘거를 가도와 전

0: 들어갑시다. 폭풍이 몰려올 것 같소.
1: 전하께서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0: 어디로 가시던가요?
1: 모르지요. 이를 어쩝니까?
2: 내버려둬요. 어차피 제 고집대로 하실 양반이니.
1: 아유, 이럴 수가 있나. 이 한밤에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데 이 근처 수십 리는 허허벌판, 비를 피할 나무덤불조차 하나 없습니다.
2: 사업차득입니다. 고생을 해봐야 정신도 차리시겠지. 성문을 닫아 거세요. 난폭한 무리들이 아버지를 충동질해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0: 과연 그렇소. 험악한 밤이군. 들어가 폭풍우를 피합시다. 성문을 닫아라!

0: 올라가리까 만단소에 타 못하고 먼 곳에서 우옵내다. 각별히 조심하여라. 하나 서둘러라. 한시가 급하다. 그저 전하를 좀 보살펴드리게 해달라고 청을 올렸을 뿐인데 내 집에서 나를 내쫓다니. 전하에 관한 일을 입에 담거나 전하를 도우려 했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더는 두고 못 본다. 어차피 이대로는 오래 못 가리라.
1: 코델리오 공주님께서 해안가에 군사를 일으키셨다는 소문은 저도 들었습니다.
0: 지방의 영주들이 모여들고 있다. 공주님 곁으로 전하를 위해서. 에드먼드, 나는 천도를 따르겠다. 더 이상은 부끄럽게 목숨을 부지하지 않으리라.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전하의 편에 서겠다.
1: 저 또한 아버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0: 시간이 없구나. 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필시 전하를 헤아리들 터. 그 전에 전하를 찾아 공주님 계신 곳으로 모셔야 한다.

뭐야? 너 또 나를 따라왔구나? 세신줄 같은 녀석! 몇 번을 말해 알아듣겠어? 과관이 곧 아주 눌러앉아 백지라 이거야? 썩 일어나! 거긴 내 궁궐 서쪽 성벽이 들어설 자리라니까! 이 피로 먹을 셈은 당장 메워라! 당장! 당장! 당장! 당장 메워! 당장! 당장 메워! 그렇게 구슬픈 눈으로 날 보지 마라. 분념도 그만두고! 악다구니 써봐야 무슨 소용인가? 어젯밤에도 말이지, 낯살이나 처먹은 게 채통머리 없이 뭐하지 않는 짓이야. 한숨도 못 잤어, 자네 때문에! 누구를 탓할 거야? 다 창업 자족이지! 유행을 바라는 거야? 자네 너무 믿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똥 오줌을 못 가리는구만! 딸내미들 이야기가 아니야!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해. 자네 잘못은

0: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또 정신줄 놓고 싸돌아 다니시네.
1: 모자도 쓰지 않으시고.
0: 낚시를 하고 계셨어?
1: 저 강가에 옹기굽단 가마터가 있사온데 오두막은 허물어졌으나 가마는 멀쩡하니 주의를 피할 말합니다. 얘가 날 쳐다본다.
0: 뭐?
1: 얘가 뭐라는 거냐?
0: 뭐라긴 춥다잖아.
2: 그래? 하. 추우냐? 불쌍한 녀석. 나도 춥구나.
1: 어서 가시지요 전하.
0: 어서 가서 이 녀석을 따뜻한 뱃속에 장사 지내줍시다.
2: 그 늙은 것이 감히 헤헤실실 웃으면서 뒷구멍으로 호박 씨를까? 나에게 반기를 들어 역모를 꾸며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 자네 형 에드거만 욕할 일이 아니었구만. 충의 길과 효의 길이

0: 모르리야. 어여보다 그대 충정 내 깊이 안혼내라. 그 늙은 것을 당장 잡아들이게. 글로스터 백작, 그대의 아비였던 자의 것은 이제 그대 것일세.
1: 어서 드시지요, 전하.

0: 아니 싫다.
1: 비좁긴 해도 불을 지피면 따뜻할 것이옵니다.
0: 난 그냥 여기 서 있겠다.
1: 제발,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전하.
0: 이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너건너건 물러지겠지. 물러진 마음 속에 온갖 잡념이 떠오르겠지. 그러느니 나는 차라리 이렇게 멀뚱히 서서 몸도 마음도 빳빳하게 온 채로 아무 생각 없는 편이 낫겠네.
2: 웃기시네. 아저씨는 그림자야. 그림으로는 없어.

가 갔구나. 이 밤 눈 보라 길이에 떠오르는 굶주린 차들아, 헐벗은 차들아, 집 없는 차들아, 웅크린 짐승들아, 새들아, 숨죽인 나무들아, 잠든 풀들아, 이제야 안 오라. 온 목숨을 고토 이러구나. 눈보라 온 세상이 무덤 같구나. 눈보라 속에 나는

꿈이여, 지나간 꿈이여. 너 가득히 흩날리는가. 이봐, 눈 보라. 허공에 춤추며 나리는 꿈이여, 아득한 봄이여, 지워진 길이여, 시들은 약속이여, 꽃이여, 떠나간 얼굴이여, 깨어진 꿈이여, 이제는 흩어져 어두운 속에 자취도 흔적도 없구나. 눈보라, 눈보라, 온 세상이 나 혼자로다. 눈보라.

0: 다음 자리야. 퀴즈이다 퀴즈.
1: 퀴즈야 썰렁이라
2: 안쳐다 길을 돌려 손잡아라 배다 친다 시작.
0: 다음 자리야.
2: 인자도 모르는 것 밤무시기로 달래달래 광창이지 나무로 흙 뻗은 길이라.
3: 어이 어이 저리 가 저리 가.
2: 그대 너 딸년들한테 모든 걸 줘버렸는가.

0: 방파제하는 아니오나 부자식이오시다.
1: 그럴 리가 없다. 딸년들의 폐악길이 아니었다면 이 지경이 될 수 있다.
0: 악기오시다. 악기. 몸은 불쌍한 탐 악기한테 어울려서 불뚜덩이 불뚜덩이는 불진다. 수렁 건너 전길랑 떨어지. 악착 같은 저 악기는 아무리 애원해도 이 몸에 철석부터 토끼를 뿜어대니 온몸이 상처 두서 비골이 상점하여 주림배도 배련이 와주어서 못 살겄어. 이 몸은 불쌍한 턱 어여삐 여기 소사 한번 줍자. 아, 저놈이 또 왔네. 저리 가, 저리 가, 썩나가. 악기를 조심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약속은 꼭 지키고 어길 맹세는 하지 말고 거칠에 홀려서는 안 돼요. 아우 추워라.
1: 그대는 뭐하던 사람인고?
0: 아,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온 사람입지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술에 공수거라 7살적 텐똥누다 호련이 깨우치고 아는 것이 병일러니 공부 일찍 착파했고 천지신명은 덕으로 생겨난 귀한 몸을 어찌써 일을 하여 궤도에 상한 소냐. 내가 많이 가진 것은 남이 적게 가지니

0: 새벽에 방방곡곡 청농농 기생집 노른 판에 흔적 없이 자취 없이 부업을 말끔 씻으니 잠재 신명 돌보시고 하늘이 사랑하시리 내가 바로 날 한 달 멋들어진 한량이라오.
1: 아니고 어지러워요.
2: 선생, 선생은 현자요.
3: 현자요.
2: 인자요.
3: 인자요.
2: 진짜요.
3: 진짜요.
4: 이것이 인간의 진짜 본모습이지.
3: 그렇지.
2: 우리 모두 다 가짜야.
3: 이
2: 거칠애 벗어버려라. 벗어. 얘야, 어서 와서 내 단추 좀 벗겨라.
3: 아저씨. 어서. 진정해요 제발.
2: 이 바지도 벗어라.
3: 바지 안 돼. 바지.
5: 누가 온다. 아, 누가 온다. 천원. 천원 도깨비다. 성물나가. 성물나가. 성물나.
6: 천원. 안에 계시옵니까?
5: 넌 누구냐?
7: 톰. 불쌍한 톰. 개구리도 먹고 두꺼비 얼챙이 도룡농도 먹고 새똥도 먹고 쥐도 먹고 돼지발톱도 먹고 썩은 농농 얘기인 팔은 이끼도 마셔야.
3: 와우.
7: 내 어깨에 올라앉은 이 녀석을 조심하세요. 닥쳐라 이 악기야. 조용히 하라니까.
6: 이 지경이 실수야. 전하, 이제야 찾아온 저를 벌해주시옵소서.
2: 가만히 있어. 난 이 선생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 선생? 선생의 전문 분야는 무엇이오?
7: 벼룩을 기르고
2: 악기를 부르는 일이지요.
8: 오, 그래요.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십니다.
6: 전하, 소신과 함께 가시옵소서.
2: 선생, 이리 오시오. 악기들을 불러주시오.
6: 어휴, 전하, 한시가 급합니다.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2: 피해? 내가? 이것 봐라. 나는 왕이다. 왕이란 말이다.
7: 어? 시급이라? 그래, 시급한 것이 하나 있지.
2: 재판을 열겠다. 그 악기 같은 년들을 불러! 곡식시 재판장님, 이쪽으로, 이쪽으로 앉으시오. 그 차석 재판관님이라 왼편으로 좌정하고, 말석 재판관님이라 오른편에 보좌하오. 재판을 열겠다. 죄인들을 대령하라. 오! 오는구나, 오는구나. 인년들이 오는구나. 여우처럼 실쭉실쭉 웃으면서 오는구나.
7: 아, 저건 빡공기가 아니오.
2: 저게 바로 그녀지요. 어?

0: 이래 보병하오. 인연이 준 거 받을 내 눈 못 속이게. 먹구비가 제길러준 휘파람새 몰아내듯 이 불쌍한 나비를 발로 차고 내쫓았어.
1: 자네가 건어린인가?
0: 발뺌을 못하리라. 아니라고 못하리라.
1: 참나무 상정인데 먹구기고 건어리라. 요망하고 해괴하니 아끼는 보병구나.
0: 아 이놈의 먹구기가 내 목덜미를 쪼아든다. 아 이놈의 악기가 내 코를 물어뜯는다.
2: 사사 간단히 보들고 계시오. 담은 리가 우와.
0: 천연제 도망가신다. 멋지라는 게냐. 천연 잡아라. 천연 잡아. 천연이 돈 가버렸다. 홀딱 아빠지도 나뭇잎 이로 먹은 개 한 마리. 불떡 두번 제주 너무니 사다 운 길이

0: 아, 저기가 나를 본다. 아이고, 저절 좀 봐라. 아이고, 날 살려라.
1: 울지 마라, 내 가슴아. 부디 제발 울지 마라.
2: 아, 아, 아, 이놈의 개들, 썩 물러가.
3: 어찌 되었소, 선제?
4: 다 뻗어졌습니다.
3: 오, 그렇군.
5: 재판이 개판이야.
6: 저것들 배를 쫙 갈라서 오장육부를 샅샅이 뒤집어봐라. 피시 염통이 무쇠떡이나 돌떡일 것이다. 선제, 선제, 고명하신 선제, 당신을 내 책사로 명한다. 다 좋은데 그 입성에 영도대 거슬려. 데려가서 우아래로 한벌 차 차려주어라.
7: 전하, 이리로 오셔서 좀 쉬십시오.
6: 떠들지들 마라. 휘장을 치고 그 시계 매화트를 가져와라. 똥이 마렵다. 아, 그 시계 저녁은 아침에 먹겠다.
5: 그럼 난 정우에 자러 가야지.

0: 기진하셨구나.
1: 편히 주무소서. 마음의 병에는 잔만한 약도 없으니 부디 이 잠 주무시고 어지러운 혼백을 바로 세우소서.
0: 강가에 배를 한척 마련해 두었네. 전하를 헤아리는 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어서 전하를 모시고 강을 따라 내려가게. 코딜리아 웅주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네. 자, 서두르게. 어서.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has led the mobility industry by connecting the present and in province. The company has suggested overall solutions for automobiles, including exterior designs, inner parts, as it has offered total services for the whole life cycle of cars.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related industries.
1: 저희 마바 산업은 1988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상용차 엠블렘 순정 부품 제작 및 제조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분야에 기반을 다져온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커머셜 비클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운송, 시각, 영상 그리고 모빌리티 UI UX에 특화된 15명 이상의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자체 디자인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0: The firm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s of car emblems and wrapping designs for more than 3 decades. By creating precision data on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it has increas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automobiles.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oriented commercialization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The solutions can provide customized information and spaces according to different purposes.
2: 저희 마바 산업은 디지털 가변형 선팅 등 기존 제품 고도화와 함께 약 85억 규모의 국제 과제인 다목적 모빌리티 캐빈 디자인 기술 개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 인천공항 환승객을 위한 맞춤형 짧은 여행 모빌리티 솔루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탑승하는 환승객의 동선과 니즈에 맞춰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와 공간이 즉각적인 트래블 가이드 형태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공간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the original solutions for PBV, or purpose-built vehicles. As a result, the firm has developed its own middleware that can connect the CAN or controller area network signals with the mobile application and monitoring systems.
1: 저희는 링크4라고 하고 있고요. 고객과 모빌리티와 여러 가지 경험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링크4라고 저희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탑승객이 타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보가 바뀌는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를 보여주는 차량을 만든 겁니다.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컨트롤 패드를 통해서 하나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Accurate data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fter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the decal print data is created based on the different design plans. The printed materials go through the precision processing stage, and the materials are turned into customized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vehicles.
3: 저희 마바 산업의 주력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정밀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차 없는 시공과 부분 교체가 가능해 유지 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엠블럼 및 랩핑 솔루션입니다. 둘째,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통해 탑승자의 목적에 맞춰 차량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바꾸는 SDV 기반의 가변형 캐빈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제품 설계와 시공은 물론 자체 특장이 가능한 차량 구조 변경 인증과 전국망 AS까지 전 과정을 단일 기업이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원스톱 플랫폼 구조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deal with the rapidly expanded product lineups and for mor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overall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defective products has drastically decreased. Also, the firm has made quick responses at the production site, and the productivity has increased.
4: 저희 마바 산업은 2026 전북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와 ERP를 연계하여 제조의 전 공정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통합했습니다. 덕분에 현장 키오스크로 실시간 작업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관리자가 어디서든 생산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0: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can contribute to creating higher added values for different brands. The company has fulfilled the needs of the clients with the precise plans and creative designs.

0: 저희 디자인팀은 생산의 출발점인 정확한 데이터 설계를 책임집니다. 차종별 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원단 출력 파일을 작성하는데요. 이를 통해 도면 변경 사항이 현장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여 오차 없는 완벽한 스마트 맞춤형 시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1: By developing a more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What is more, by applying digitalized solutions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Mava Industrial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global mobility solutions.
2: Mava 산업이 개발하는 모든 기술과 제품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는 인간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확고한 개발 철칙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디자인과 디지털 혁신이 융합하고 이를 당사 자체 연구 및 제조 시스템에 적용하여 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1: Mava Industrial has suggested new technologies and designs that can connect humans and offer a new experience.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mobility industry.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beauty of consumers by developing premium ingredients. BioBeaute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cosmetic items. By implementing smart solutions for the entire process,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z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We introduce BioBeautech, which has constant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people's skin health. BioBeautech is located in Seongnam,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cosmetic industry by developing technologies and facilities that can protect the skin barrier. It has mainly developed advanced skills for the stable delivery of active components to the skin.
1: 저희 바이오뷰텍은 화장품 원료 소재 완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종합 화장품 기업입니다. 식물성 계면활성제, 니오존 봉입 소재 등 고도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 원료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원료 소재를 기반으로 실제 효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들을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0: The firm has manufactured cosmetic items based on the materials it has developed. By promoting the certified materials to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products have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overseas consumers.
1: 바이오뷰텍은 다양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바이오 관련 소재, 효능이 우수한 약물 전달제 등 300여 종 이상의 화장품 원료를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된 원료 소재들을 적용한 비타큐민 파워 브라이트닝 앰플 에센스와 더블 트랜스포메이션 실크 마스크,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더마앤더마 제품 등의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 기술이 탑재되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controlled through the inventory management system of the company.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goods go through quality inspections.
2: 바이오뷰텍은 제조 과정뿐 아니라 제조를 위한 준비 단계까지도 품질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공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원료 생산 인증 EFFCI,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환경 경영 체제 ISO 14001, 그리고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ISO 22716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있고 원료 입고, 제조 충진 포장까지 전 과정의 공정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작업의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높아진 생산 효율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 safer and more hygienic manufacturing environment. As a result, it can satisfy the global standards by preventing the production of defective product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3: 바이오뷰텍은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재 관리, 생산 관리, 입출고 관리, 품질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 현황이나 재고 공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수 작업과 오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이 함께 향상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Based on the transdermal delivery formulation technology, the company has continuously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joining overseas exhibitions, the firm has actively promoted its ingredients and products to global businesses.
4: We currently collaborate with diverse markets across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providing high-quality ingredients that meet global standards. We are proud to see our technologies integrated into world-class beauty products, and we will continue our best to expand our global footprint even further.
0: BioBeautech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effective and stable ingredients for skin health.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materials by making use of plant-based as well as fermented materials.
5: 저희 연구소에서는 리포존, 니오존의 에토존, 큐보존과 같은 피부 전달 효율을 높이는 DDS 기반의 기능성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유래 PDRN 성분이나 엑소존 등의 바이오 소재 기반 원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온 유화가 가능한 계면활성제 프리의 검 유래 유화제나 스틱 제형에 쉽게 적용이 가능한 기능성 왁스 소재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매우 쫀쫀하고 탄성력이 있으며 풍부한 거품과 우수한 세정성을 겸비한 틱소트로픽 클렌징 폼 제품, 그리고 제형 복원력이 우수한 형상기화 크림에 자사 원료 소재인 오일 캡슐을 적용한 신기술, 신제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skincare industry by suggesting scientific solutions. And it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lead the global beauty trends.
1: 저희 바이오뷰텍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피흡수 기술과 바이오 소재 연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K-뷰티 화장품 원료 소재와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품과 기술력 모두에서 인정받는 기업, 세계 뷰티 산업에 크게 일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BioBeautech has developed safe and reliable technologies that can boost people's skin health.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in the near future.
6: Kuk or Tang, which means traditional soups in Korea, is usually boiled for a long time, and it provides a deep and savory taste. And there'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onvenient and healthy soups that can satisfy consumers with hectic lives. It's Gosam Nonghyap, which has gained trust by using healthy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as well as quality control. We explore Gosam Nonghyap, a maker of convenient and healthy food,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food industry. Gosam Nonghyap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oups with Hanu,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By putting top priority on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food.
7: 저희 고삼 농협은 지역 농업과 함께 성장해 오면서 농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한우 부산물 가공을 통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새로운 식품으로 만들어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국산유를 기반으로 간편식 시장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6: Various kinds of soups that are made with Hanu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e convenient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reproduced the deep and savory taste of the traditional Korean soup. The milky white soup with less fat provides the taste of homemade soup. and consumers can feel more familiar with the company's products.
8: 저희 고산농협은 한우 사골곰탕과 도가니탕을 비롯해 한우 육개장, 안성장터국밥, 한우 미역국 등 다양한 국탕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국내산 한우를 중심으로 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Aside from the current soup produc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developing different types of healthy food. And it has enjoyed positive responses in the Korean market as healthy and nutritious food. The company has released samgyetang, or Korean ginseng chicken soup, and chuotang, or Korean loach soup as new products. As the products are delivered in the form of convenient food, consumers can enjoy the products more comfortably.
8: 보양식 제품군은 영양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으로 현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문화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양식 HMR 시장은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 보양식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소비 방식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6: For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implemented strict quality standards. After the pre-processing of meat and the broth extraction stages, the basis of the soup products is completed. The concentration and emulsification stages are carried out to create a deeper taste and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lso,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ixing and packing stages, as well as the metal detecting process, and the hygienic and safe food can be released to the public.
9: 저희 고산농협 제품의 품질은 공정 전반에 걸친 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검출 및 이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물 혼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별 온도와 식원 관리를 통해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충진 및 포장 설비와 균질화 설비를 통해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햇석 기반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6: The company has applied automation facilities and sensor-based management systems to all parts of the production site. And the entire process can be monitored at a glance. As a result, it has reduced the variables and kept a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10: 최근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공정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량률 감소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6: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the aim of analyzing premium ingredient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promo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11: 고삼농협은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탕류의 품질 고도화 연구를 비롯해 간편식 제품 개발, 보양식 제품 연구, 그리고 저장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삼계탕 제품군 확대와 염소탕 등 보양식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 고삼농협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promoting healthy and convenient products. It held a tasting event in Japan in January this year to actively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7: 고산 농협은 농협이 가진 원재료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한 제조 공정, 추적된 품질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 위에 보양식 제품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MZ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K-푸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6: 고삼 농협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y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enhancing hygiene control.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reate higher values for healthy meals.

팀들에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

0: 생각지 못한 것들을 좀 앉아서 여유롭게 좀 지키고.
1: These are the corporate gardens, each one reflecting a distinct identity.
2: 난 멋있는 나무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의도치 않게 보게 돼서 너무 멋있는 것 같고 하고 들어왔을 때 냄새도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 정화가 잘 되는 것 같아.
1: And there's another garden that stands out. A space that feels almost mythical, mysterious, yet elegantly refined. Surprisingly, it was created by a construction company.
3: 기존의 아파트 정원 같은 경우는 빈 땅 위에 저희가 조경을 얹었었다면은 이 서울숲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식생 위에 어떻게 저희 기업의 색을 얹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하면서 그 부분 위주로 정원 조성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1: These days, many residential and urban developments in Seoul are built around a key question. And that is how to create spaces that harmonize with nature. Among K-Now viewers, there must be plenty of K-pop fans. And if that's the case, this is one spot you want. Gwangya Forest. Created by one of Korea's leading entertainment agencies, this garden offers guided audio in the voices of its artists.
4: 엔시티유씨 목소리로 들으니 자연의 냄새와 자연의 분위기를 더 즐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And these diverse gardens are also capturing the curiosity of international visitors. Why is that?
5: It's the sea. A little bit of greenery, a little nice quiet space, and yeah, it's stunning.
1: K-food, K-pop, K-fashion. And now, K-garden seems to be emerging as another cultural facet of Korea.

0: at the, this side, Big Ben.
1: Oh, yeah.
2: This is a mini heads up that we gave.
0: Wow.
1: Wow.
0: That's amazing color.
1: Can you shake?
3: Beyond the main venue, a variety of additional experiences are waiting to be explored. At a pop-up space in Seongsu-dong, visitors can even create their own custom keyrings. Oh, like a tiny fairy hiding in the greenery.
4: 아 제가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드는 체험이 있어가지고 남자친구랑 같이 올 수 있는 체험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3: That's not all. There are also gardening classes for those interested in plants. Perhaps as you care for plants, you begin to care for your own self as well. And that's what we call a quiet moment of healing. The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opening on the radiant first day of May. Nature in the heart of the city, woven together with K-culture.
5: 정원이라는 것이 맑은 날, 또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부는 날 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계절마다도 달라지고 저희가 180일 동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오셔서 정원을 즐기셔야만 정원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고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서 무언가를 더 배울 수 있는 정원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Running through late October, it offers a chance to pause and recharge. If you find yourself in Korea, be sure to experience this moment of healing.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Isung Yongguan.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0: Like 콘서트에 갈 거야. 콘서트에 갈 거야. 콘서트에 갈 거야. So, if you wanted to say, I'm going to study Korean, how would you say that in Korean? That's right. In honorifics, it's 한국어 공부할 거예요. 한국어 공부할 거예요. 한국어 공부할 거예요. And to a friend, it would just be 한국어 공부할 거야. 한국어 공부할 거야. 한국어 공부할 거야. In Korean, if you only want to express your intention or plan to do something, add 으려고 해요 or 여고 해요 to the end of the verb. If you plan on going to Korea someday, you can say 한국에 가려고 해요. 한국에 가려고 해요. 한국에 가려고 해요. Let's take a look at whether their vacation plans will work out.
1: ¿Jorang K-pop concert에 갈 거예요?
2: 네, 아론이랑 같이 갈 거예요. 싫어요?
1: 사실 저는 알렉사랑 한국에 가려고 해요.
2: 네?
1: 같이 한국 여행 가려고 알바했어요.
2: 정말요? 그럼 저 한국어 공부할 거예요.

0: 좋다. 좋다.
1: 선배들 사이에서, 유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최단 코스, 세제 옛길. 지금 딱 보시면, 그런 선배들의 생활상을 이제 그린.
2: 아, 그러네요. 여기 이제 뭐, 후룸불에서 뭐, 공부하는 거? 과거 보러, 한양에 걸어가는 길.
1: 그렇죠. 선비들의 예전에 메고 다니는 배나리 보침.
2: 배나리 보침.
1: 선비 여러분, 네. 신검문 하겠습니다.
0: 가시죠.
1: 가시죠.

0: 우리 불신검문하러 온.
1: 어, 여기였구나.
0: 네. 오. 예길박물관이에요.
1: 아니, 바닥에도 이렇게 뭐 지도가 있네요.
0: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네. 이 조령이라는 세제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저쪽이 북쪽.
1: 북쪽.
0: 이쪽이 남쪽.
1: 남쪽? 아, 보니까 밑에 이 하문.
0: 중문.
1: 중문.
0: 상문.
1: 세 개의 그 문이 있네요.
0: 네. 이 길인 평상시에 이제 문화 교류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 외적이 쳐들어온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적인 걸로 이제 방어하기 좋은 그런 형태를 갖춘 그런 곳이죠.
1: 그렇구나. 와.
0: 이렇게 보시고 네. 전시물을 보시죠.
1: 와. 이게 그 과거 보러 갈 때 예. 어깨 매는
0: 그걸 괴다리 보찜이라고 하죠.
1: 아, 근데 보니까 네. 책도 그렇고 네. 뭐 벼르도 그렇고 네. 다 이렇게 축소가 돼 있네요.
0: 작죠.
1: 조그맣게 소형화를 네. 시켰네요. 좁쌀책이라고 했는데 엄청 조그마해요. 이거는.
0: 그렇죠. 휴대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아. 필사를 해서 작게 만든 책인데
1: 이게 미니어처가 돼버려.
0: 아니 너무 귀여워요. 요즘 어. 저거 네. 굿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2: 어? 오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아 예, 뭐가 궁금하신가요? 저는 여기 문경시 문화관광 회사사 이춘자입니다.
0: 아, 네,
2: 반갑습니다.
1: 아, 네. 네.
2: 우리가 이제 그 조선 시대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죠?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양반이 끝까지 양반이냐면 그게 아니에요. 4대에 걸쳐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평민으로 떨어집니다.
1: 아~
2: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 시험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1: 그렇죠.
2: 거예요.
1: 대접을 받으려면은.
2: 그렇죠. 네. 그리고 남자들이 16세가 되면 호패가 나와요.
1: 그렇죠. 네. 주민등록증.
2: 그렇죠. 신분증이죠. 일반 호패예요.
1: 일반 호패.
2: 출세한 사람이 호패.
0: 여기 시장차가 났어.
1: 네.
2: 천량하죠.
0: 재료가 나나 재료가.
1: 아니 그 딱 도포를 입고 여기다 탁 차고 다니면서 일부러 이러고 다니잖아요. 나 호패 이 정도야. 어?
2: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든지 끝나면 붙든지 아니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0: 그쵸?
2: 예. 끝나면 이분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가 무거운 거는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축소해서 미니어처 같이 축소해서 이렇게 벼루를 만들어서 네. 연적이라든가 붓 그리고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침 요거도 갖고 다녀야 되고
1: 이게 그 네. 침통이 네. 너무 오래 걷다 보면은 뭐 삐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1: 그때 이렇게 스스로
2: 그렇죠 스스로
0: 그거나 네, 산적들이 나타나면
2: 그럴 수도 있죠.
1: 아니 근데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문방사호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가지고 다녔을까.
0: 요즘 같으면 그냥 일반 벼루를 네. 그 백팩에 넣고 다닌다는 거는
1: 아 무거워요.
0: 뭐 도란스 뭐 이런 걸 넣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
1: 맞아요. 본체 넣고 다니고
0: 노트북 이거예요 이게. 네.
2: 제가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1: 네.
2: 여기 외에 우리는 과거 시험 보러 가면
1: 네.
2: 옛날이나 지금이나 빠지지 않고 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0: 엿.
2: 엿?
1: 아니 저는 왠지 그냥 그 집신을 하나 더.
2: 집신?
1: 네. 왜냐하면 신다 보면.

0: 다 해지니까.
1: 맞아. 아까 요 선생님 맞추셨어요.
2: 여시예요.
1: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붙어야 되니까.
3: 아, 그렇구나.
1: 엄마가 이번이 마지막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하라는 뜻에서 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비석이 있어요. 네. 그걸 갈아서 밤새도록 엿을 만들어서 아들 개나리 보쯤에 넣어줍니다.
0: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돌엿이네요.
1: 그렇죠.
0: 돌가루가 들어갔어요.
1: 돌가루 옛날에 먹는 흙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쨌든 간에 최고의 그 엿을 만들어서 네. 넣어주는 거죠. 2층으로 올라가셔서 네.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과거 시험지가 네. 몇 메다가 되는지 그걸 보러 한번 가봅시다.
0: 2층에 있어요?
1: 2층에 있어요.
3: 과거의 과거를 보러.
1: 네. 그렇죠.
0: 네. 가자, 가자.
1: 가요. 네.

0: 와, 이거 밟아도 되나?
1: 위성 지도로 딱 돼 있네요.
0: 예, 구름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2: 와. 노란 선은 백두대간이에요. 와. 이 백두대간을 따라서 저희들은 밑에 지도에서 봤던 걸 갖다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옛길 박물관부터 해서 네. 이렇게 항공 사진으로 찍어 보니까 양쪽 산이 1000m가 넘죠, 이렇게. 예, 그죠? 주울산, 조령산. 그래서 요 산간문까지 산하고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네. 요 과거 시험지 답안지입니다.
0: 답안지예요, 이게? 예.
2: 몇 메다 될 것 같아요.
0: 우와, 몰라요.
1: 일단 길이로 봐서는
0: 이게 한 장이에요, 한 장?
2: 그렇죠.
1: 한 2, 3미터?
0: 더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둘둘둘 말린 네. 거 봐요.
2: 예, 시험지가 12미터나 돼요.
1: 야, 이게 12미터요? 와, 근데 12미터에 이 종이를 들고 다니는 이것도 무게가 상당할 텐데.
2: 상당하죠.
0: 제출할 때도 막
1: 그렇죠.
0: 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네.
2: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0: 채점도 옛날, 힘들겠다
2: 채점. 예, 채점도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 시험 백지를 낸 분들도 있어요
0: 아, 저와 저일 거예요 아마 예.
1: 어 여기 있네요 백지
0: 여기 있네 야.
2: 백지 시험을 이래 보면 본인 이름까지는 아마 썼을 거예요 이렇게
1: 뭐 보면 예. 관인이 다 이렇게 찍혀있긴 하네요 예.
2: 다 찍어놨죠 네. 컨닝 못하게끔 다 해놨는데 예. 불구하고 백지 내고 그냥 나오신 거죠
1: 어?
2: 어, 그냥 백지 나고
1: 뭐, 그냥 와가지고 뭐 아이씨 그렇지. 몰라 그냥 이러고
0: 백의 정군
2: 그래서 여기 이제 낙방 거자의 길도 함께 있다랬는데 네. 낙방한 사람 보면 이렇게 몰골이 이렇게 말이 아니죠 어... 이렇게 해마다 우리가 과거를 보러 가는데도 해마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신 한번 읽어보실래요?
1: 해마다 올라오는 한양이 있었으나 금년처럼 우울하고 쓸쓸한 여행길은 없었다 길동무도 없이 가는 발길이 너무 무거웠다. 박등령 저상 1월.
2: 그러면 이 나머지 시험지 이런 걸 갖다가 다 무엇에 썼을까요?
1: 뭐 약간 뭐 그 뗄감 이런 거.
2: 뗄감?
0: 소목이고 뭐.
2: 우리가 한지는 네. 굉장히 질감이 좋아요. 그래서 옷으로 만들어 입었어요.
1: 아.
2: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선비의 길을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우리 과거 보러 가는 길. 네. 자, 우리 동네에서 출발을 해요, 부산.
1: 이거 부산인 거죠?
2: 동네. 부산에서 출발을 하죠?
0: 네. 동네에서 있네요.
2: 예.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갈 거예요.
1: 아, 쭉쭉.
2: 이 길 쭉쭉 가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문경은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경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0: 학교 한양까지 뻗어 있는 길이니까.
2: 네. 네. 자, 지금
0: 여기 있네, 문경. 들을문 경사경.
2: 그럼 문경으로 가는 게 있고 중령으로 가는 게 있고 추풍령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네.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출발하면
0: 보름.
2: 보름.
1: 그럼 한 달.
2: 한 달.
1: 네.
2: 문경으로 가면 14일. 중령으로 가면 15일.
0: 아, 보름, 보름,
2: 풍령으로 가면 추풍령으로 가면 16일 걸리는데
0: 딱 평균되면 보름.
2: 그렇죠. 지름길이에요. 문경으로 가면. 그래서 그 길이 오늘날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길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0: 그렇죠.
2: 예. 그래서 밟아도 되는 문화재 명승지 32호가 된 겁니다.
1: 명승지.
2: 그래서
0: 네.
2: 네. 그래서
0: 옛길.
2: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과거 시험장까지 여기까지 예. 끝났습니다.
1: 아.
2: 이렇게 우리가 힘든 여정을
1: 네.
0: 진짜 멀리 와.
1: 엄청나게 이루신 거죠.
2: 네. 네.
0: 선비들의 어떤 그 당시에 고민과 예, 그런 어떤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이것으로 우리 문경 옛길 박물관에 네, 여기서
0: 잘 들었습니다.
2: 예,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와, 이제 이 길의 역사를 알았으니까 네. 실제로 또 한번 가볼까요?
1: 직접 가서 네. 그 아까 밑에부터 시작한 게 하문이었잖아요.
0: 주울문인데 네. 요즘 이름은 네. 예전 그 하문까지만 네. 한번 가보시죠.
1: 가보시죠.
0: 하문 된다.
1: 하면 된다.
0: 하면 된다. 이 길이 예전에 장원국제를 꿈꾸는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그 길을 닦았죠.
1: 아, 여기 보니까 네. 문경세제 과거길.
0: 네. 아. 과거에 있던 과거길이에요.
1: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문을 세 개를 봤잖아요.
0: 네.
1: 그 첫 번째 나오는 하문.
0: 이걸 볼 때만 해도, 야, 나는 이제 붙는구나. 여기 갔다 오면 난 관직에 오르고, 금이 환영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막 동네 잔치도 열고, 네. 되겠구나 하고, 수많은 유생들이 여기를 걸어가. 올 때는,
1: 아이고 선배님 가셔야죠. 아,
0: 나 시험 안 봤어요.
1: 빨리 집에 가셔야죠. 가셔야죠.
0: 시험 안 봤어. 네. 이렇게 된다니. 바로 이 운명의 문인 거예요.
1: 그러니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다 기분이 다른 거죠.
0: 네. 이 길이 여기서부터만 해도 네. 무려 18리를 가야 상문이 나와요. 여기 하문이잖아요. 거기에 조령관이라는 게 상문. 중간이 이제 조곡관이라고 있어요.
1: 조곡관 가운데 중문.
0: 네. 네. 일단 선선할 때는 트레킹 코스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네. 등산하듯이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다른 길보다는 바위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고 그다음에 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요모조모 옛길 박물관 등 구경할 거리가 많은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1: 일단 왔으니까 네. 우리도 뭔가의 그 청운의 꿈을
0: 네.
1: 한번. 가면서 한번 느껴볼까요?
0: 네. 그래, 좋았어.
1: 야, 이게 진짜 이 주춧돌이잖아요, 이게.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오래된 거다.
0: 이게 딱 가다.
1: 문도 그냥

0: 와, 일단 뭐 일관문 지나 쭉 올라오다 보니까 네. 피톤치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1: 그쵸.
0: 와, 옆에 또 약간 연못 같은. 네. 와,
1: 이쪽으로도 계곡이 흘러가고.
0: 네. 네. 와,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와. 와. 아니 일단은 뭐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냥 트인 그런 네. 뭐 광경이었다면 네. 여기는 그냥
1: 그쵸. 와. 예전에 그 고갯길 정도의 네. 좁은데 길을 많이 정비해가지고 네. 맨발로 걸으신 분도 많아요.
0: 어, 오다 보니까 막 맨발로 걸으신 분이 네.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관광객이나 뭐 시민들이 네. 트레킹 코스로 활용하고 계신 거죠. 여기가 바로 네.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역원제가 있었어요.
0: 역원.
1: 관청들이 네. 이제 관리들을 출장 보낼 때 말을 빌려주는 곳이 역. 그리고 그 관리가 잠을 잘 수 있는 호텔이 원.
0: 아.
1: 여기가 바로 조령원이 있던 곳입니다.
0: 조령원.

0: 아유, 안에 상당히 넓어요, 그래도. 예터가.
1: 어? 우리 해설사 선생님?
0: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아유,
1: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세제 해설을 맡은 박순인입니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 이곳은 네. 어딘지 알고 오셨어요?
1: 보니까 뭐 조령 네. 원터, 원터 이렇게 네. 써 있어요.
0: 조령원이 있던 곳.
2: 맞아요. 예전에 원이 있었던 곳이에요.
0: 네. 원. 지금 각인데 원이 아니고.
2: 아, 네. 그러시구나.
1: 아니 근데 뭐 보니까 곳곳에 네. 여기 막 돌들, 그러니까 주춧돌이라고 하잖아요. 네. 막 튀어나온 것들이 막 보이는데. 아,
0: 그게 딱 규칙.

0: 우리 조가집이 여러 채가 있었어요. 아.
1: 102호, 102호 이런 식으로.
0: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2: 좋은 데로 오니까 좀 약간 쉬고 가고 싶은 느낌이 좀 드네요. 거기서.
1: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트윈 베드로 하나씩.
0: 아, 예.
2: 저는 약간 스위트룸으로 아, 좀 달콤한 예. 방으로.
0: 네. 네.
1: 욕조 있는 걸.
0: 아, 네.
1: 네. 저는 드라이기는 없어도 돼요. 네.
0: 네. 혹시 본이 어디세요, 본관은?
2: 본관은 이제 제가 이제 평산 신가입니다.
0: 문경에 많은 거 세 가지 중에 돌,
2: 네.
0: 호랑이,
2: 네.
0: 평산신시.
1: 호랑이. 어? 신시도 많아요.
0: 네,
2: 평산신시가 네, 많다고요?
0: 네, 여기가 예, 대표적인 지방 양반가라 생각하시면 돼요, 평산신시가.
1: 오, 과거보로 여기 왔었겠네.
2: 네. 아니, 그래서 올 때 들을 때 좀 기분이 좋았구나.
1: 뭔가 좀 익숙한.
0: 근데 담장을 보면 네. 높이가 엄청 네. 높잖아요, 지금. 네. 밖에서는 여기 보기가 힘들어요. 그쵸.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네. 저렇게 쌓았잖아요. 이렇게 쌓는 이유가 산짐승 때문에.
2: 호랑이가 또 많았으니까.
1: 네. 범, 범.
2: 근데
1: 범은 또 이거 넘어와.
2: 그냥 넘어오죠.
1: 네. 그게 절도범이에요.
0: 맞아요. 절도범이에요.
1: 담 넘는 범은 네. 절도범.
2: 이제 잡히면 현행범이 되고. 와, 일단 또 걷다 보니까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공간인 건가요?
0: 네, 주막입니다.
2: 아,
1: 주막.
2: 오신 김에 한번 살짝 앉아볼까요?
0: 아, 예.
2: 아,
1: 그럴까요?
0: 예. 마루에 걸쳐서 앉아보셔요.
2: 아, 아. 예.
1: 야,
2: 아우 좋다.
0: 예, 앉아보셔요.
2: 아, 좋다.
0: 조령 원터를 한번 둘러보셨잖아요.
1: 네.
0: 그거는 구경여관이라 했잖아요.
2: 구경여관.
0: 후미 주막은 민간 자본이 참여했는 네. 숙식을 제공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과거 시험 치는 그 시즌엔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임시주막도 많이 생겼어요.
2: 아, 임시주막.
0: 네.
1: 그러면 진짜 가건물 음막처럼 지어놓고.
0: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민가가 다 참여를 한 거죠. 동네가 다 참여를 하는 거죠. 네, 민박처럼.
2: 여기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1: 네. 와, 근데 이 산자락도 다 보이고 여기 또 길가다 보니까 예전에 여기 주막이 정말 그 여행객들한테는 쉼터가 됐던.
2: 맞아요.
0: 그렇죠.
1: 밥도 네. 먹을 수 있고, 네. 추울 때는 몸도 녹일

0: 일단 계속 지금 해가 좀 저무는 것 같으니까 네. 빨리 일단 가시죠.
1: 갈 길이 먼데. 네.
0: 맞아요. 네.
2: 갈 길이 먼데. 아이고. 근데 여기를 안 들렀으면 또 심심할 뻔했어요.
0: 네. 어우 주막.
2: 운치가 좋네.
1: 네.
2: 이야. 야. 잘해놨네.

0: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1: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자꾸 뒤따라는 선생님 약간 저승사자.
0: 어머,
2: 그럼 우리 죽은겨?
0: 네. 아, 이 시간에 여기 오니까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1: 아, 예, 예. 아유. 아니 잠깐 선생님, 요거 약간 그 무덤 같은데 제사상에 올리는 그 약간
2: 제단.
0: 예, 예. 오, 제단 같아 보여요. 이 책바위예요.
1: 아, 이게 책바위예요?
0: 네.
1: 그 유명한 네. 그 왜 과거 보러 간 사람들이
2: 그러니까.
1: 붙게 해달라고. 아.
0: 이거 진짜 전설로 이어지는데요.
1: 네.
0: 저희 이 마을에 예전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1: 부잣집이요?
0: 네. 다 갖췄지만 아쉬운 거는 아들이 없었어요. 기도 끝에 아들 하나 얻었는데 네. 그 아들 또한 병약한 아들을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건강해질까?
1: 네.
0: 물었더니 도사님 왈.
1: 네.
0: 집에 주변에 쌓인 이 돌담이 네. 아들 기운을 물린대요.
1: 돌담이.
0: 그래서 돌담을 뜯어서 네. 그걸 옮겨서 탑을 쌓으라고 시켰어요. 여기까지 옮기는데 3년 넘게 걸렸어요.
2: 그렇겠죠.
0: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아들이 건강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사실 3년 정도 돈을
2: 여기
1: 옮길 정도면은 당연히 건강해지지 않아요.
2: 웨이트 트레이닝이.
0: 네. 네. 그러더니 네. 과거 공부를 해가시고
2: 네.
0: 합격하셨어요. 그후부터 여기는 과거급제자들 기도하는 기도처가 됐어요.
1: 저희도 한번 네. 소원 한 가지씩 좀 가지 빌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0: 한 가지 소원 빌어보세요.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1: 아니 아까부터 계속
2: 여기 안 오게 해주십시오.
0: 아니지요. 문경땅에 발을 디딘 듯이
2: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소원이 빌 거 없을 정도로 풍족해지니까.
0: 그러셨어요?
2: 아, 그래서 여기 안 오게
0: 네.
2: 해주십시오.
1: 저는 정말 올해 안에 꼭 히트곡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0: 아, 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실 거예요.
1: 네. 아유,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션.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월요일 날 내일 애들 아침 일찍 오긴 오는데 월요일 민준이 엄마한테 너 아침 일찍 와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몇 단이나 뺏겼다 그래 아 무장은 둘이 합쳐갖고 20단만 뺏기면 돼 그래
1: 나중에 한번 누르면 북한이 더 나온다
0: 던져줄게.
2: 갖다 줘.

상하고 국공하고 매 맞추며 울부짖네. 차비를 부디 차비를 불쌍한 이 거린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가련한 미치광이 긍휼히 여기시어 자비를 부디 자비를 사나라 사나라 마라 바람이 머리를 쓸어주네. 사나라 사나라 마라 나무들 마을 없이 안아주네. 살아라 살아 남아라 바람이 머리를

0: 사흘간 잘들 지내셨사옵니까?
1: 어서 오시지요, 전하.
2: 이렇게 늦은 밤에 어인 일로 여기까지.
0: 그러게 말이오. 다들 침소에 드실 시간에 일이 불쑥 들이닥쳤으니 참으로 미안한 일이에다.
2: 아버님.
0: 그러허나 새벽에 떠난 길이 한밤중이 될 줄 낼들 알았겠소.
2: 마침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미리 기별이라도 좀 하시지 않고서요.
1: 기별은!
0: 가는 날이 장날인 게지. 운수가 사나우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법. 구구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꾸나. 만났으니 되었다. 고단하구나. 좀 쉬어야겠다.
2: 언니 댁에 계시기로 한 한 달이 이제 이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인 일로.
0: 일?
2: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0: 그래! 나도 몰랐다! 리건, 네 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짐승만도 못한 년, 악독한 년.
2: 설령 아버님을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더라도 다 아버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마음이 있었겠어요?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0: 오해? 오해?
2: 언니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설마하니 언니가 아버님을 잘못된 길로 이끌겠어요? 자, 돌아가세요. 마음을 푸시고 가서 언니 마음도 풀어주세요.
0: 그년한테 가서 용서라도 빌란 말이냐? 이렇게 무릎을 꿇고
2: 아버지.
0: 사랑하는 따님, 존경하는 마님, 아무짝에도 저는 쓸모가 없나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
2: 일어나세요.
0: 이렇게 무릎 꿇고 외워나오니 이 늙은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책임 아옵시고.

0: 포대 거두어 주옵소서.
1: 그만두세요. 이렇게 아버님은 우리를 불효막심한 자식으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어서 언니한테 돌아가세요.
0: 그년한테는 절대 가지 않겠다.

0: 사람살 악살을 날년 예년 이갈리는 년 지옥불에 나 탈성 떨어져라.
1: 세상에 어떻게 딸 자식한테.
2: 망령이들 하시는 말씀이니 신경 쓸 것 없다.
0: 망령?
1: 불쌍한 아버님, 아버님은 혼미하세요. 편찮으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죠. 언니 좀 그만 괴롭히시고 자 돌아가세요. 가셔서 언니와 함께 머무시다가 한 달 후에 저한테 오세요. 수행원은 반으로 줄이시고요. 여긴 제 집도 아니고 당장은 아버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0: 천년한테 가라고? 50명을 줄이라고? 거렁뱅이처럼 한 대 짬을 자고 빌어먹는 있어도 나는 천년한테 절대 가지 않겠다. 아, 코델리어야, 너도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 어디서 헤매고 있느냐? 나는 차라리 그 아이를 찾아가겠다. 찾아가 용서를 빌고 그 아이의 종, 그 아이의 신말이라도 될 수 있다면.
2: 그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0: 얘야, 부탁한다. 내 살이요, 피에 내 딸아. 너는 내 피 속에 흐르는 병독이요, 살 속에 자리 잡은 종기. 허나 그것 또한 나이니 내 다시는 너를 저주하지도 노여워하지도 않겠다.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 잘 가거라. 서로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부디 나중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니건에게로 가겠다. 내 사람들과 함께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나는 버릴 수 없다.
1: 아버님 말씀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연로하신 아버님 한 몸을 모시는데 50명 시종인들 무슨 필요했으니까. 그들의 거친 행실 불러내시야

필요. 필요! 단 한 사람도! 나한테 필요를 말하지 마라. 목숨을 부지하는데 필요한 것만 남긴다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개새끼로 만들겠다. 이거지. 목줄을 묶어두고 때리면 밥이나 주고 쓰다듬고 오르다가 수틀리면 발길로 걷어차는 개새끼! 필요? 필요!

나를 벗어서 이 불쌍한 늙은이를 굽어보도다. 슬픔만이 가득 가네 넋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견뎌 바위처럼 무딘 마음을 인내를 내게 주소서. 그러나 분노하게 하소서. 복수하게 하소서. 나의 분노로 당신의 분노로 온 세상을 떨게 하소서. 천지신명이시여 저를 보소서. 이 가련한 늙은이를 굽어보소서. 천만 갈래 찢어가 은지니 내 마음 누가 내리지 않도록 울지 않게 하소서. 고는 가득 고인을 뿜 눈물을 가두어 줘.

0: 들어갑시다. 폭풍이 몰려올 것 같소.
1: 전하께서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0: 어디로 가시던가요?
1: 모르지요. 이를 어쩝니까?
2: 내버려둬요. 어차피 제 고집대로 하실 양반이니.
1: 아유, 이럴 수가 있나. 이 한밤에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데 이 근처 수십 리는 허허벌판, 비를 피할 나무도 물조차 하나 없습니다.
2: 사업자득입니다. 고생을 해봐야 정신도 차리시겠지. 성문을 닫아 거세요. 난폭한 무리들이 아버지를 충동질해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0: 과연 그렇소. 험악한 밤이군. 들어가 폭풍우를 피합시다. 성문을 닫아라!
3: 성!

0: 웃음을 아끼리까 만단 소회 다 못하고 먼 곳에서 우옵내다. 각별히 조심하여라. 하나 서둘러라. 한시가 급하다. 그저 전하를 좀 보살펴드리게 해달라고 청을 올렸을 뿐인데 내 집에서 나를 내쫓다니. 전하에 관한 일을 입에 담거나 전하를 도우려 했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더는 두고 못 본다. 어차피 이대로는 오래 못 가리라.
1: 코델리오 공주님께서 해안가에 군사를 일으키셨다는 소문은 저도 들었습니다.
0: 지방의 영주들이 모여들고 있다. 공주님 곁으로 전하를 위해서. 에드먼드, 나는 천도를 따르겠다. 더 이상은 부끄럽게 목숨을 부지하지 않으리라.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전하의 편에 서겠다.
1: 저 또한 아버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0: 시간이 없구나. 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필시 전하를 헤아리들 터 그 전에 전하를 찾아 공주님 계신 곳으로 모셔야 한다. 두렵구나. 에드먼드, 너도 부디 몸 조심하거라.
1: 두렵구나. 나도 내가 두렵다.

진짜 이거야? 썩이려나? 거긴 내 궁궐 서쪽 성벽이 들어설 자리라니까. 이 피로 먹을 셈은 당장 메워라. 당장 메워. 당장 메워. 그렇게 구슬픈 눈으로 날 보지 마라. 분념도 그만두고. 악다군이 써봐야 무슨 소용인가? 어젯밤에도 말이지, 낯살이나 처먹은 게 채통머리 없이 뭐하지 않는 짓이야. 한숨도 못 잤어, 자네 때문에. 누구를 탓할 거야? 다 창업 자족이지. 유행을 바라는 거야? 자네 너무 믿었어. 아니야. 아직도 똥 오줌을 못 가리는구만. 딸내미들 이야기가 아니야.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자네 잘못은

알겠나? 이젠 알겠어? 어이구, 불쌍한 사람. 이 가엾은 사람. 난 용서해 줄게. 어서, 난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어서, 난 용서해 줄게. 어서, 난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어서, 어서, 난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어서, 어서, 아! 입 다물어!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시커먼 너, 썩 물러가! 당장 퇴근을 명한다!

подобщи. Моих тогда додойданни хони그렇게 돌아와 멀뚱하게 눈을 뜬다. 나를 들여다보는

0: 문자도 쓰지 않으시고
1: 낚시를 하고 계셨어?
0: 저 강가에 옹기굽당 가마터가 있사온데 오두막은 허물어졌으나 가마는 멀쩡하니 주의를 피할 말합니다.
2: 얘가 날 쳐다본다.
1: 뭐?
2: 얘가 뭐라는 거냐?
1: 춥다잖아.
3: 그게? 하. 추우냐? 불쌍한 녀석. 나도 춥구나.
0: 어서 가시지요 전하.
1: 어서 가서 이 녀석을 따뜻한 뱃속에 장사 지내줍시다.
3: 그 늙은 것이 감히 헤헤실실 웃으면서 뒷구멍으로 호박씨를까? 나에게 반기를 들어 역모를 꾸며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 자네 형 에드거만 욕할 일이 아니었구만. 충의 길과 효의 길이

0: 모르리야. 어여보다 그대 충정 내 깊이 안오메라. 그 늙은 것을 당장 잡아드리게. 글로스터 백작, 그대의 아비였던 자의 것은 이제 그대 것일세.
1: 어서 드시지요, 전하.
2: 싫다.
1: 비좁긴 해도 불을 지피면 따뜻할 것이옵니다.
2: 난 그냥 여기 서 있겠다.
1: 제발,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전하.
2: 이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너건너건 물러지겠지. 물러진 마음 속에 온갖 잡념이 떠오르겠지. 그러느니 나는 차라리 이렇게 멀뚱히 서서 몸도 마음도 빳빳하게 온 채로 아무 생각 없는 편이 낫겠네.
3: 웃기시네. 아저씨는 그림자야. 그림자의 그림자가 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던 같구나. 이 밤 눈보라 길이에 떠오르는 굶주린 자들아, 헐벗은 자들아, 집 없는 자들아, 웅크린 짐승들아, 새들아, 숨죽인 나무들아, 잠든 풀들아, 이제야 안 오라. 온 목숨이 고통 이루구나. 눈보라 온 세상이 무덤 같구나. 눈보라 속에

득히 흩날리느나. 이봐, 눈 보라, 허공에 춤추며 나리는 꿈이여, 아득한 봄이여, 지워진 길이여, 시들은 약속이여, 꽃이여, 떠나간 얼굴이여, 깨어진 꿈이여, 이제는 흩어져 어둠 속에 자체도 흔적도 없구나. 눈보라, 눈보라, 온 세상이 나 혼자다. 눈보라.

0: 저놈이 또 왔네. 저리 가, 저리 가, 썩 올라가. 악기를 조심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약속은 꼭 지키고 어길 맹세는 하지 말고 거칠에 홀려서는 안 돼요. 아우 추워라.
1: 그대는 뭐하던 사람인고?
0: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온 사람입지요.
2: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술에 공수거라 7살적 텐똥누다 호련이 깨우치고 아는 것이 병일러니

0: 일을 하여 궤도에 상하소냐. 내가 많이 가진 것은 남이 적게 가진이라. 아버님 몽재산 업보인 줄 내가 알아. 절들 자그악업을 내 손으로 십채고져 수만금 너른 연다 티끌처럼 흩을 적에 방방곡곡 청농농 기생집 노른 판에 흔적 없이 자취 없이 부업을 말끔 씻으니 천재 신명 돌보시고 하늘이 사랑하시리. 내가 바로 날 한 달 멋들어진 한량이라오.
1: 어지러운다 어지러운다.
0: 아, 어진 건 아니고 어지러워요.
2: 아, 선생은 현자요.
1: 현자요.
2: 인자요.
1: 인자요.
2: 진짜요.
1: 진짜요.
3: 이것이 인간의 진짜 본모습이지. 아,
1: 그렇지.
2: 우리 모두 다 가짜야. 이 거칠애 벗어버려라. 벗어. 얘야, 어서 와서 내 단추 좀 벗겨라.
1: 아저씨, 진정해요 제발.
2: 이 바지도 벗어.
1: 바지 안 돼. 바지.
0: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전어. 전어 도깨비다. 성물나가. 성물나가. 성물나.
4: 전어. 안에 계시옵니까?
5: 넌 누구냐?
0: 톰. 불쌍한 톰. 개구리도 먹고 두꺼비 얼챙이 도룡능도 먹고 새똥도 먹고 쥐도 먹고 돼지발톱도 먹고 썩은 능동이 있긴 파란 이끼도 마셔야.
1: 와우.
0: 내 어깨에 올라앉은 이 녀석을 조심하세요. 닥쳐라 이 악기야. 조용히 하라니까.
5: 이 지경이 줄줄이야. 전하, 이제야 찾아온 저를 벌해주시옵소서.
2: 가만히 있어. 난 이 선생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 선생? 선생의 전부 분야는 무엇이오?
0: 벼룩을 기르고
2: 악기를 부르는 일이지요.
6: 그래요.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십니다.
5: 전하, 소신과 함께 가시옵소서.
2: 선생, 이리 오시오. 악기들을 불러주시오.
5: 어휴, 전하, 한시가 급합니다.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2: 피해? 내가? 이것 봐라. 나는 왕이다. 왕이란 말이다. 어? 시급이라? 그래, 시급한 것이 하나 있지. 재판을 열겠다. 그 악기 같은 년들을 불러들여라. 거기 재판장님, 이쪽으로, 이쪽으로 앉으시오. 그 좌석 재판관님이라 왼편으로 좌정하고, 말석 재판관님이라 오른편에 보좌하고. 재판을 열겠다. 죄인들을 대령하라. 어! 오는구나, 오는구나, 인년들이 오는구나. 여우처럼 실쭉실쭉 웃으면서 오는구나.
0: 아, 저건 빡공기가 아니오.
2: 저게 바로 그년이오. 가녀리니 분명하오. 인년이 둥고 판들 내 눈은 못 속이대. 빡공기가 제 길로 준 휘파람새 몰아내듯 이 불쌍한 나비를 발로 차고 내쫓았어.
1: 자네가 거너리인가?
2: 발뺌을 못하리라. 아니라고 못하리라.
1: 참나무 상정인데 뻐꾸기고 거너리리라. 요망하고 해괴하니 악기임이 분명구나.
2: 아, 이놈의 뻐꾸기가 내 목덜미를 쪼아든다. 아, 이놈의 악기가 내 코를 물어뜯는다. 간단히 붙들고 계시오. 담은 리가 오와. 전현자 도망가신다. 멋지라는 게냐. 전현 잡아라. 전현 잡아. 전현이 돈 가버렸다. 홀딱 한 번 제주 나무니 비로 먹은 개 한 마리. 홀딱 두 번 제주 나무니 사다 운 일이

0: 안창이가 나를 본다? 아이고, 조절좀하라! 아이고, 날 살려라!
1: 울지 마라, 내 가슴아. 부디 제발 울지 마라.
2: 요놈의 개들! 썩 물러가!
3: 어찌 되었소, 선세?
4: 다 뻗어졌습니다.
3: 오, 그렇군.
5: 재판이 개판이야.
6: 저것들 배를 쫙 갈라서 오장육부를 샅샅이 뒤집어봐라. 피시 염치다. 선세, 고명하신 선세, 당신을 내 책사로 명한다. 다 좋은데 그 입성의 영두대 거슬려. 데려가서 우아래로 한번 차 체려주어라.
7: 전하, 이리로 오셔서 좀 쉬십시오.
6: 떠들지들 마라. 휘장을 치고 그 시계 매화틀을 가져와라. 똥이 마렵다. 아, 그 시계 저녁은 아침에 먹.

0: 기진하셨구나.
1: 편히 주무소서. 마음의 병에는 잔만한 약도 없으니 부디 이 잠 주무시고 어지러운 혼백을 바로 세우소서.
0: 전하를 헤아리는 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어서 전하를 모시고 강을 따라 내려가게. 코딜리아 옹주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네. 자, 서두르게 어서.
2: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2: 와우.
1: 오.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Perfect.

당시에 제가 컴퓨터 그래픽이랑 디지털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그때 없었거든요. 멀티미디어 쪽이.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영상원 광고를 보고 응시를 하게 됐는데 장비나 시설 같은 것보다는 처음으로 제대로 글을 써본 것 같아요. 글로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놀랐고 그 다음에 자기 회고와 성찰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거를 알게 되고 글쓰기를 즐겼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감을 사용해서 쓰는 방법도 관찰이나 기록하거나 할 때 좀 사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글쓰기를 연구의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의료, 그러니까 의대 쪽이랑 많이 연결된 거는 사실 VCU였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술과 타 분야의 융합을 정말 권장하고 도모하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든 이 예술가에 대한 이 존경심이 굉장히 크고요. 공대나 의대, 뭐 다른 학문이랑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치유에 대한 생각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던 제 개인적인 어떤 좀 어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많이 유교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또 가부장적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의사표현을 하거나 하는데 제한이 너무 많았어요. 지켜야 될 룰도 너무 많았고요. 그러니까 오래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저는 사회적으로 거의 무용지물인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요.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고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고 교감하고 싶고 그런 게 결핍한 만큼 너무 이 욕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끊임없이

0: 개인적인 저의 이제 치유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알게 된 건 사람들도 막 많고 핍박받는 사람들도 많고 말로 꺼내놓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해가 되면서 VCU에서 이제 의대나 뭐 노인학 교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은 공통 주제가 있잖아요. 치유라는. 그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가 잘 됐고요. 너무나 좋은 그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런던 공연 할 때는 이별의 순간이었어요. 춘향이와 이도령의 이별의 순간을 제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였는데 춘향과 이도령을 어떤 나의 자아의 다른 부분이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이별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이별을 한다는 그 자체가 감정이 몰입되면서 그게 나 안에 한 부분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게 정말 액팅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안 울려고 진짜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였는데 청중들도 막 같이 우는 거예요. 이 감정이 어떻게 교감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감정이 좀 복받치고 저의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했던 갈망들 너무 못해서 너무 부족해서 너무 깨나고 싶고 너무 소통하고 싶었던 그런 소망들 이게 나만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치유될 수도 있겠네. 그 사람들도 감정을 풀어내면서 이런 생각을 또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1: And I think, you know, where Simi falls is between art and always something. Art and research, arts and health. Arts and computer science. Each one of us in the department worked creatively differently. Mm-hmm. She very much, Simiru definitely comes from a point of research and not the same kind of traditional studio practice, but she has ideas that she wants to work through technology. Mm-hmm. Quite often it's collaborative. There's a focus on emotion, human experience, which she investigates through various technological interfaces, such as avatars, mm-hmm. where in one of her earlier works, a person speaks, but they speak through a computer avatar, mm-hmm. and then they engage with the avatar to the point where the avatar starts to ask them questions. She really is quite unique in the creativity she brings, but also the ideas and the engagement with various communities, whether it's elderly populations, people with cancer, student experience, but it's quite, she's often sort of stretching out into other parts of the university, such as the medical campus. And the outcomes of that work could be performance, it could be video, can be purely a VR experience or AR experience. But yeah, it's different than an artist who's making installations or performance art, let's say. She's kind of coming from a different place and bringing it to a different place, which I think is so exciting.
2: This way, you have, like I say, the anonymity of...
0: 계속 개인의 문제에 갇혀 있다가 한번 시각을 돌려보자 하면서 시작을 처음으로 한 게 보이싱 엘더 프로젝트였어요. 정말 새로운 시도였고요.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공동체에 가서 그 사람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대화하고 교감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는 처음이었어요. 가상현실에 가상의 몸을 만드는 거죠. 이 노인분들이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젊은 시절로 이 노인분들은 한 90가 돼도 한 내가 지금 50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프라임 타임에서 딱 멈춰 계신 거예요. 사춘기 때

0: 라든가 아니면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상을 하면서 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땠었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공간이 없는데 뭐 그런 거를 마련해 드려서 그분들이 자기 인생 이야기에 좀 푹 빠져서 이제 옛날에 잊었던 그런 기억도 좀 다시 기억을 하게 되고 또 서로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노인학과 교수랑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때는 굉장히 오래전에 한 거라서 모션 캡처가 잘 작동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게 너무 신기했어요. 테크니컬 에러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 열망, 그런 소망, 그런 것들과 합해져서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또 몰입을 해주고 또 기술이 못 받치마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성공했고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노인학과 교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제 독특한 스타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감하는 게 굉장히 몰입하고 또 공감하는 게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프로젝트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단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공감 쪽으로도 발휘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저를 좀 돌아보고 성찰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1: Then there are many ways that Professor Ru has had an impact on the School of the Arts and the ways in which she has furthered the type of research that the School of the Arts would like to engage in. The first would be interdisciplinary research. It's a core tenet of how Professor Ru works. And that means working across campuses. That means introducing into her research the work of engineers in the engineering school, the work in health and the social sciences and social work, and really bridging those divides in areas that seem like they really don't have a connection. And yet her research brings everyone together to have such a significant footprint. That's one way she's contributed so much to the school.
0: (2~3년) 전에 시작을 한 센트민 보이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는 커먼웰스 사이버 이니셔티브라는 기관의 지원을 받게 돼서 감성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VR을 이제 융합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이민자에 대한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감성 AI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감시 체계로 쓰였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 상태나 그런 거를 인식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제 좀 더 모니터하고 통제하는 그런 감시 체계의 기능을 했었거든요. 이제 보더 컨트롤 같은 거 할 때 뭐 거짓말 탐지기나 상업적인 이유로 이 사람들이 뭐 이쪽 트렌드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 개인정보 같은 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다거나 안 좋았던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민자를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의 특히 좀 감정적인 이야기들 좀 슬펐던 이야기, 기뻤던 이야기 뭐 화가 났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공유하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AT랩과 함께도 이 프로젝트의 한국 버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AT랩께서 이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한예종 학생들이랑 함께 한국에 있는 이민자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또 한국의 이제 감성 세계는 또 틀리잖아요. 미국의 감정 세계랑 이제 결혼 이주 여성 이민자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삶을 좀 조망해보고 각종 챌린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 한국의 정서인 한이나 정을 어떤 식으로 또 받아들여서 그분의 정서에 또 한과 정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AI가 이 한과 정 같은 그런 역설적

0: 적인 좀 모순적인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해낼 수 있고 분석해낼 수 없다면은 그 한계는 또 어디일까 질문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런 담론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She has fostered so much good work that has resulted in exchange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And that is in her area of kinetic imaging and AI. And she has really enabled students both from VCU, but also from K-Arts to interact and to work on projects together, which students can come study at VCU. VCU students can go study at K-Arts. So even outside of what Dr. Ryu's done, there's quite a bit of exchange and cooperation going on.
2: Professor Yu's attitude towards students and her overall teaching approach is really, as I had mentioned, I think foundational about collaboration and thinking about what can be explored through sharing skills and through group work. She, I think, really infuses her values of listening, of compassion, and infuses that into her teaching practice, where students are not only learning from her, but there's also this beautiful sort of reciprocal exchange of ideas, and she really allows people to shine and really showcase their skills within a group setting. I got an opportunity to work with her on a research project, Sentiment Voice, and was able to work with students not only from the kinetic imaging department, but also from the computer science program, and people that I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And together, we were abl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it was a really wonderful project to be a part of.
0: Experience of this person.
3: Yeah.
0: Okay. So that 저를 그렇게 믿고 어떤 믿음으로서 추진하는 그런 창작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런 확신 같은 건 없고요. 자신감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vulnerable한 상태인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배워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의심은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술이라는 게 어떤 맞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질문은 의심에서 오히려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모를 때는 의심도 없어요. 몸이 뭐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뭐 아무 질문도 없고 지금 내가 사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저는 제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냥 오픈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맞고 제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이 항상 있어요. 그냥 한번 의심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왜 그랬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의심이 생기고 또 다른 의심이 생기고 네, 그 자체를 그냥 꺼내놓는 거예요. 끊임없는 미스터리를 계속 회고하고 성찰해보고 사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그러는 와중에 알게 모르게 저희는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감이 이렇게 많이 열릴 줄이야. 겨울까지 딱 냅둬갖고 홍시 먹으면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 와, 잘 익었다. 강아지 부추 먹어도 되나? 검색해봐야겠다. 아주 좋다네요. 쪼면만 먹어볼래? 응. 맛있어? 애기 고양이 너무 귀여워. 야, 눈 맞췄어.

시청에서 사실은 뭐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또 뭐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여름에 뭐 수영장도 열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이런 광장들에서 같이 뭔가 재미있는 좀 더 릴렉스하고 휴가 같은 느낌의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북악산도 잘 보이네요.

책 읽는 서울 광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서울 야외 도서관 책 읽는 서울 광장입니다. 지금부터 책 읽는 서울 광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책들이 의자 근처에도 있는데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는 원작을 본 만화 웹소설 웹툰. 헤어질 결심 각본도 있다. 요즘 이런 각본집이 꽤 유행이더라고요.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들에 대한 뭔가 2차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선제 없고 튀어도 있고.

책상에서 그리다가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는 게 사실 요즘 어반 스케치나 여행 드로잉의 장점인데 책을 이렇게 바깥에서 대놓고 읽을 수 있는 거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약간 해방감이랑 특히 여기 이번에 저거 주제 너무 잘 잡았는데 더위를 핑계 삼아 늘어져도 괜찮은 날 여름이라는 지금 주제로 빈 백등 막 깔려있고 사람들 늘어져 있는 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도 신기하게 여기 빈백에 앉아서 다들 핸드폰 보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책을 읽는 것 같네요.

예전에 그 도시를 여행할 때 건물이나 뭐 자연이나 그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사람이 좀 그리고 싶어져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각 잡고 있는 모습은 별로 그리고 싶지 않고 신기하게 약간 이렇게 광장 같은 데에 늘어져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되게 그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모습이 딱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무슨 인체 공부하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분위기를 좀 담고 싶은 것 같아요. 도구의 특성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오늘처럼 약간 덥고 습한 날은 수채는 안 말려요. 안 말라서 조금 칠해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기는 해요. 해가 좋으면 물칠을 해놓고 이렇게 해에 말리면 되긴 하는데 습도를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습도가 있으면 이렇게 원래는 수채를 해놓고 기다려서 그 말르면 또 그 위에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말라요. 그래서 약간 너무 더운 날이나 더운 나라에 가서 이렇게 채색할 때는 수채를 조금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펜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마커로 조금 연한 게 아마 그렇게 그리고 앞쪽에는 좀 되게 비비드한 색깔의 이 긴백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 색깔에 맞는 색연필로 그리고 사람들은 뭐 연필이나 펜으로 그리겠네요.

청계천에 해치도 앉아있네요. 아우 시원하네요. 물소리 들리고 그래도. 아 진짜로 동네처럼 사람들이 발 담그고 있어. 너무 웃긴다. 나름대로 저쪽에 한번 동참해볼까요?

사람들 다들 너무 편안하게 신발 벗고 발 담그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다 발 담그고 있고 오우 시원하다 오우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네 아우 말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우 시원해

여기 약간 야간 야외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재밌다. 다들 이렇게 조명 클립 찍고들 누워서 책 보고 계세요. 되게 멋진 분위기인데? 뭔가 한글 글자 같이 생겼는데 이게 다 책장? 책서가? 이런 거네요.

여기 있는 꽃 책들은 다들 뭔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힘든 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네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나는 번아웃이었다. 도시에서 읽을 만한 책이네요, 진짜. 뭔가 지쳤을 때 여행을 떠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한번 가볍게 한번 골라볼까요? 아이고.

도시 안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경험들이 이게 되게 새롭네요, 진짜. 여기가 아까 낮이었으면 앞에 북악산이 보이긴 할 텐데 지금은 어쨌든 광화문 야경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차가 둘러다니고 있는데 약간의 이런 분위기 좋은 조명 아래서 책 읽는 이벤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멍 때리기 정말 좋기도 하고 사람들이 책을 진짜 읽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사실 거의 매일 광화문을 보고 퇴근을 하기는 해서 뭐 익숙하죠. 근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사실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그게 옆에서 봤을 때랑 직접 참여했을 때랑 이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요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폭 쌓여서 있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광화문 야경이 뒤에 살짝 보이고, 그리고 빈백에 누워서 다 기대서 이렇게 책 읽고 계시는 사람들, 시민들의 모습을 살짝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밖으로 내주시면서 시민들과 같이 책을 밖에서 읽는 이런 정말 여름휴가 같은 이런 이벤트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모습도 너무 좋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모습도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나한테 그런 걸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게 뭘 좋아하냐고 누군가 물어준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친절한 사람이요. 저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해요. 나는 툭하면 누군가를 좋아해버리는 버릇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기간엔 내내 가라앉아 있을 정도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내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기꺼이 기필코 좋아해버린다. 내시경실 베드에 누울 때 긴장하지 말라고 손을 잡아주던 간호사를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좋아했다. 버스가 급정거해서 어어하며 몸이 떠밀려 갈때 재빨리 내 팔을 잡아당겨주던 남자를 나는 일주일 동안이나 좋아했다. 빗물과 눈물과 오줌범벅이 되어 로프에서 풀려났을 때 내게 다가와 담요를 둘러주던 구조대원을 나는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 이상하고 뜨거운 여름에 대피소 한쪽에서 같이 훌라후프를 돌렸던 여자도 나는 좋아하게 된것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최은미입니다. 2008년에 데뷔를 해서 17년째 소설을 쓰고 있고요. 장편 소설 두 편, 그리고 중편 소설 한 편, 그리고 세 권의 단편 소설집을 냈습니다. 제가 2020년 가을에 그 코로나를 겪고 있는 여성 인물들을 다룬 단편 소설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단편 소설을 확장해서 장편으로 좀쓴게 마주라는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저한테 왔던 가장 큰 감정이 외로움하고 두려움이었어요. 이 시기에 더 분리되어 버린 타인들도 있었고 또더 밀접해질 수밖에 없는 타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하고 두려움 속에서 나 자신과 또 그런 타인들한테 어떻게 향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과 질문들을 갖고 쓰게 된 작품입니다. 사과가 갖고 있는 좀 고전적인 상징들이 있지만 저는 이 작품에서 사과가 어떤 특정한 의미로 수렴되기를 바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과가 굉장히 좀 친숙하고 흔한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움의 정서랑 좀더 닿아 있고 그래서 사과 다른 과일보다 사과에 더 애정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소설에서는 그 후유증이라는 게꼭 나쁘지만은 않아서 후유증에 되게 오래 잠겨 있고 싶고 가능한 좀안 빠져나오고 싶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약간의 미열 같은 그런 기간마저도 다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좀큰 허탈감이 오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그 허탈감을 좀 몰아낼 수 있는 건 다른 새로운 소설을 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책을 내거나 북토크에서 독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상을 받거나 다 기쁜 순간들이었지만 돌아보며 가장 설레고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송고 직후에 편집자한테 PDF 회신을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쓴 글이 책으로 나올 때보다 탈고 직후에 송고하고 그 단편 소설이 발표될 그 잡지 지면에 앉힌 교정 파일이 올 때, 그렇게 첫 회신을 받을 때가 가장 좋은 순간인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사실 15년 후에도 저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글을 기꺼이 쓰면서 그렇게 편집자나 독자들한테 회신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아요. 네. 2020년에 9번째 파도 일본어판이 나왔는데요. 저한테는 첫 번역된 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오고 그 일본의 오야마다 히로코 작가와 줌으로 대담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줌으로 일본 독자분들도 만났었고요. 9번째 파도가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강원도 동해안 소도시에 이제 불어닥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일본 독자분들이 이 소설 구상 동기나 어떤 취재 과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대담 당시에는 사실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너무도 가까이에서 일어난 너무도 큰 재난에 대해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되게 그 후에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여운에 남는 그런 대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유년과 10대를 한국의 접경지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등단 초기부터 이 접경지 얘기를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을 좀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소설의 배경으로만 잠깐씩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단편이나 장편에서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금의 음색이 굉장히 독특해요. 새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깊은 울림이 뭔가 이렇게 가슴에 더 와닿는 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께서 워낙 국악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 5, 6살 때부터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 같은 서양 악기보다도 저는 어쩌면 국악기를 먼저 접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었을 때 날씨는 무슨 악기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는 해금을 해볼게요 라고 답을 했고 그래서 취미로 해금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해금이 들고 다니기도 너무 간편하고 손과 양손을 사용해서 뭔가 활로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해금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바다 해자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해자가 해부족의 해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전통 악기로서 확립이 된 것은 이제 고려시대, 예종 때의 일이고요. 보통 이제 현악기는 지판이 있는 악기들이 많죠. 손을 어디에 짚으면 그 음정이 딱 나는데 해금이라는 악기는 지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의 감각으로만 음정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아니라 정말 장점화 될 수 있는 것이 다른 악기랑은 다르게 조음김이 너무 자유로워지고요. 포지션을 이동하면서 또 다양한 음색을 낼 수 있고 보통 해금이 두 옥타브에서 세 옥타브 정도를 활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끌어올리거나 흘려내리거나 하는 음색들을 내면서 음과 음 사이의 모든 음정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죠. 해금이라는 악기는 오른손의 힘을 주었다가 뺐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온전히 이 연주자가 어떻게 활지를 하냐에 따라서 해금의 음색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해금과 내가 계속 소통하고 서로 만져지지 않으면 그게 온전히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해금에 애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냈던 앨범은 해그민 멜로디스, 그 다음에 해그민 파라디소 이런 앨범 제목을 가진 음악들을 냈었는데요. 그 첫 앨범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해금도 이런 음악이 가능하구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을 해금이 하니까 굉장히 새롭네 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였고, 그래서 여러분

저의 음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고, 이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중들에게 신뢰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나 또 브랜드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2026년이 또 20년 되는 해예요. 연주자로 활동한 지. 제가 정말 조용히 묵묵히 걸어왔던 이 길을 응원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에게 또 큰 의미가 된 것 같고, 또 제가 혼자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저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또 들어주신 여러분들과 굉장히 함께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특별한 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상식에서 제가 한 10분 정도 연주를 했는데요. 여러 뭐 아리랑이라든지 마로 원더풀 월드 뭐 그런 음악들을 쭉 이어서 들려드렸는데, 제게는 또 이제 세계적인 모든 분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한국의 전통악기인 해금을 선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음악이 주는 매력은 사실 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악을 찾게 되는 순간은 위로가 필요할 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 음악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해금이 약간 목소리와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좋은 음악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무대에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벙커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